0: 극동방송 썸머 스페셜.
1: 네, 극동방송 사랑했더란 썸머 스페셜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8월 5일 수요일 아침 함께하고 계세요. 저도 오늘이 화요일인지 수요일인지 순간 헷갈렸습니다. 네. 2667번님 출첵합니다 라고 들어와 주셨어요.

밤에 비가 조금 왔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그곳으로는 마른 대지를 적시기에는 역부족이죠. 다시금 햇살이 따가워지기 시작했어요. 눈앞에 보이는 벼들도 간절히 비를 기다리듯 하늘을 향해 잎을 흔들어대고 있어요. 정말

시원한 아침입니다라고 들어주셨습니다. 네, 우리 1595번님은 제가 휴가 다니고 오고 나서는 처음 인사드리는 것 같은데요. 아니었나요? 월요일 오셨나요? 날씨는 덥지만 또 불어오는 바람은 그래도 조금 시원해진 듯합니다. 앞으로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시면서요, 이 아침 함께 하시면 좋겠어요.

아멘. 믿음은 박신화 콰이어의 찬양으로 함께 나눴습니다. 사랑의 뜰안 1부 함께하고 계세요. 오늘 1부 시간에 여러분들의 또 듣고 싶은 찬양, 사연들도 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들어오셔서 이 아침 함께 나누고 싶은 찬양들 있으시죠?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내주시는 사연들 중에서요, 또 추첨을 통해 뜰 안에서 준비한 선물도 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들 참여하시고 또 선물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듣고 싶은 찬양들이 많이들 있으실 것 같아요. 좋아하는 찬양 사역자들, 또 평소 이 곡을 들으면서 많은 은혜 받고 있습니다는 찬양 있으시면은 들어오셔서 함께 지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신청곡들도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잠시 후에 함께 나눌게요. 성탄 찬양 준비했습니다. 온기회장의 음성으로 성탄 찬송 메들리 들으시면서요. 오늘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랑, 네, 하트도 좋고요.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여러분의 방법을 다 모아 모아서 사랑, 러브, 네, 지금 두 글자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이에요.

아멘. 옹기장의 성탄찬송 메들리 함께 나눴습니다. 아, 성탄찬송 들으니까 12월? 네. 8월의 크리스마스 같은 기분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시원해서 좋아요라고요. 성탄 메들리 9539번님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셨고요. 사랑은 감사와 따뜻함이죠. 우리 9539번님이 9979번님 소개로 이렇게 방송을 듣게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감사한 마음을 전해주셨습니다. 9979님 감사해요 라고 하셨고요. 사랑의 온도와 전도의 힘으로 불가능은 없어요. 덥지만 감사함 가득 실어봐요 라고 남겨주셨네요. 고맙습니다. 9979번님께서도요. 서머 스페셜 방송 감사하게 잘 듣고 있습니다. 소망과 간절한 그 신선한 가을을 기다리고 계시다고요. 선선한 네. 방송으로 전도했어요. 전도의 힘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두 분이 지금 같은 공간에 계신가요? 네, 방송을 거의 같은 시간대 또 보내는 그 시간이 거의 똑같이 비슷하게 보내주고 계세요. 그래서 한 공간에 계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아, 참 감사합니다. 소개로 들어오셨고 이렇게 애청해 주시고 네. 우리 또 사랑을 받으신 우리 9539번님께서요, 또 다른 누군가에게 또 사랑을 전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0688번님, 할렐루야, 의정부 밤에는 열대야더라고요. 그렇군요. 어제 의정부의 밤은 굉장히 더웠나 봅니다. 어떻게 잘 주무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1595번님께서도 아내와 제주도로 휴가를 다녀왔어요. 구좌 해변에서 당근 주스와 또 아름다운 해변을 함께 사진에 담아봤습니다. 와, 당근 주스가 너무 맛있어 보이네요. 파란 하늘과 바다와 이렇게 맞닿아 있고, 그리고 테이블의 색깔도 약간 바다 색깔이에요. 그래서 어디가 바다고 하늘인지를 모르겠는 거 있죠. 와, 당근 주스 정말 100% 맞죠? 네. 아주 진해 보입니다. 빨대가 안에 꽂혀 있는데, 제가 저 빨대에다가 그냥 쫙 빨아당겨가지고 당근 주스를 마시고 싶은 그런 기분이 들 만큼 너무 맛있어 보이네요. 감사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제주도로 휴가를 잘 다녀오셨다고 하니까, 네, 감사하네요. 사실 저도 제주도로 지난주 휴가를 다녀왔거든요. 어쩌면 마주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저는 구좌해변에는 안 갔습니다. 근데, 네. 아, 생각보다 넓더라고요, 제주도가. 3198번이

님께서요, 사랑 러브 출첵합니다 하셨어요.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고 사랑하는 뜻안 들으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아멘. 성탄 찬송 메들리 사랑으로 가득 감사해요라고요 보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찬양 있습니다. 그런 사랑인데요. 김다영 씨의 음성으로 준비했어요. 이 찬양 들으시면서 오늘 사랑입니다. 사랑이라는 두 글자로 출첵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성 버튼에 9030번으로 지금 들어오세요.

매일 아침 뜰한 가족들과 함께 일상을 나누며 하루를 열어가는 사랑의 뜰 안에서는 오는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저자와의 만남 공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에 함께 나눌 책은 기독교 부문 베스트셀러를 기록했던 최상훈 목사님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입니다. 이 책은 하나님께서 선교 현장과 목회 가운데 베풀어주신 기도의 응답을 생생하게 담아낸 책인데요. 저자는 기도할수록 하나님 앞에 차곡차곡 쌓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가장 좋은 때 응답하신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린 주 안에서 한다. 기도하면 할수록 하늘나라 통장에 차곡차곡 쌓인다는 이 저자의 고백을 함께 나누고 싶으신 분들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특별히 삶의 문제를 기도로 돌파하기 원하시는 분들, 하나님과 더욱 깊이 교제하기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세미나라고요 세 글자 남겨주시면 신청 링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공개 세미나는 무료로 진행되며 행사 당일 추첨을 통해 최상훈 목사님의 도서도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열리는 사랑의 뜰한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에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세미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256국의 3000번 포항극동방송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린 기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가장 선한 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들으셨죠? 사랑의 뜰안 드디어 공개 세미나를 진행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사랑의 뜰안 공개 방송, 공개 세미나를 했으면 좋겠어요라고 좀 저한테 문의하신 분들 있으셨거든요. 드디어 8월 26일 수요일입니다.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있고요. 저자와의 만남 공개 세미나가 개최가 됩니다. 아, 이번에 함께해 주실 목사님은요.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 저자이신 최상훈 목사님이세요. 목사님께서는 새롭게 하소서도 출연을 하셨고요. 그리고 목사님의 삶의 일정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도와 응답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선교 현장과 또 목회 사역 가운데 베풀어 주신 기도의 응답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고요. 기도할수록 하나님 앞에 차곡차곡 쌓인 기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하시고 가장 좋은 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이 가장 정직해지는 시간이 아닐까요? 응답이 더디게 느껴질 때에도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 깊게 만들어 갑니다. 요즘 기도가 참 어렵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기도에도 응답이 되지 않아요. 제가 기도하는 이 제목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일까요? 뭐 여러 가지 또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자와의 만남인 만큼 이날 오셔서 또 목사님께 궁금한 내용은 또 물어보시고요. 또 좋은 해답을 얻어갈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세미나라고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의 9030번으로 세미나 지금 보내주세요. 육아나 82번님 그리고 0346번님도 세미나 신청합니다라고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이날 오시는 분들 중에서요, 저희는 사실 추첨을 통해 드리려고 했었는데 반응을 보니까 선착순으로 좀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날 행사 당일 선착순 50명께는 최상무 목사님의 올해 나온 도서입니다. 예수님과 한달 살기라는 책이 올 상반기에 또 베스트 도서로 상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선착순 50분께만 드릴 수 있다고 합니다. 8월 26일 오후 2시 포항 중앙침례교회에서 있고요. 이날 오시는 분들 중에 선착순 50분께는 최상우 목사님의 도서 예수님과 한달 살기 드리도록 할게요. 세미나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 네, 계속해서 신청해주고 계시는데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이에요. 난 예수가 좋다오 복음성가에 있는 찬양이죠. 시와 그림의 김성성 목사님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찬양 들으시면서 세미나 지금 세 글자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무료로 진행되는 행사예요.

0: 공동방송 서머 스페셜
1: 아이 시원해.
2: 아이 시원해. 네, 이렇게 했으면 좋겠죠. 이제 시원한 바람이 오고 있습니다. 네. 세미나 신청해 주신 분 계세요. 3917번님께서요. 하트와 함께 세미나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아름다운 피디님,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라고요. 세미나 들어오셨어요. 폭염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의지하면서 하늘 통장 기도로 행함으로 치매 어르신들을 돌봄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어르신들 주님 천국 동행합시다. 라고요.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8월 26일 날 뵙겠습니다. 우리 3917번님. 그리고 0346번님도 세미나 신청해 주셨는데 그날 뵙도록 할게요. 맞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쌓이죠. 기도하면 할수록 하늘나라 통장에 차곡차곡 쌓인다는 저자 최성우 목사님의 말씀처럼 특별히 삶의 문제를 기도로 돌파하기 원하시는 분들, 하나님과 더욱 깊이 교제하는 기도를 배우기 원하시는 분들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세미나라고요. 세 글자 지금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아마 그렇게 세미나 남기시면은 안내 링크를 또 하나 받으실 거예요. 거기에 이름과 그리고 연락처랑 어느 교회 출석하시는지 또 혼자 오시는지 아니면 한 몇 분과 같이 오시는지 그 인원수도 같이 작성하셔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네, 세미나라고요. 지금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와, 벌써 사랑의 드란 1부 마칠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 1부 시간에 참 많은 분들 들어와 주셨는데 사마나98번님께서도요. 네, 들어와 주셨고요. 전도의 힘 대단하죠. 라고요. 저는 사랑하는 아내가 전도해줘서 이렇게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아내는 사랑이고요. 러브라고 하시면서 남편분이시네요. 네, 정말 복받으셨어요. 3923번님께서도 죽장 정자교회는 오늘 오천장으로 가서 노방 전도화를 갑니다 하셨습니다. 지치지 않게 해주세요. 애청자님들과 같이 듣고 싶다라고요. 신청곡 보내주셨는데 2부 때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령님께서도 함께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무더운 날씨, 네, 또 수분 섭취도 잘하시고요. 건강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파라나 5일번님도 샬롬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들어와 주셨어요. 오늘 준비한 1부 끝곡 에베넷의 찬양과 경배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준비했습니다. 이 찬양 함께 하시고요. 저는 잠시 후 10시 2부에서 뵐게요.
3: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0: 1분 칼럼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는 영남신학대학교 제공입니다.
1: 영남신학대학교 총장 유재경입니다. 우리는 지금 인공지능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AI 알고리즘이 추천해 주는 대로 영상을 보고 쇼핑을 하고 여행을 갑니다. 책도 AI가 읽어줍니다. 이러한 디지털 시대에 가장 심각한 것은 사람들이 그냥 AI에 의존해 산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인간의 생각과 기억조차 AI에 의지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AI가 주인이고 우리는 손님이 된 채 살아갑니다. AI로 인한 편리함이 인간 존재 자체를 위기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의 시대에 진정 우리가 인간답게 사는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진정한 인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단순히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읽는 과정을 통해 의미를 구성하고 하나님의 관점을 상상하며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합니다. 무엇보다 성경 읽기는 우리의 인지활동을 넘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교부 암브로시우스는 성경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성경은 그리스도의 소리로서 모든 사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고 교훈을 주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성경을 읽고 마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AI 시대에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면 어떨까요?
0: 1분 칼럼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는 영남신학대학교가 함께했습니다.

0: 이 기쁜 소식을. 이 기쁜 소식을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교회 최성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과 하나지신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아있는 성전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거할 수 있게 해주셨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또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지으라 하셨을 때 이 성소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고 이 말씀은 결국 우리들도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까지 연결되어집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악과 구별되어질 수밖에 없었듯이

우리 또한 세상과 구별되어져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 십계명을 비롯한 토라의 말씀으로 성전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장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인간들 중에 거하신다는 성소, 성막의 그림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 내러티브의 원래 모습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사람과 함께 거니시면서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이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 이제 출애굽기 25장에서 이 장소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곳에 거하신다고 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의 원래의 모습을 회복해가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의 족장들과 대화하시고 종종 땅에 오시기도 하셨지만 거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임재하셔서 이 땅에 거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를 지으라 하십니다. 하늘과 땅이 다시 만나고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하나 되는 회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출애굽의 구속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요한복음 17장 마지막 기도를 드리실 때 우리가 하나가 된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시면서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되는 것을 이제 이루실 때가 되었다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성소를 지을 때 중요한 것으로 가장 먼저 언급하시는 것이 바로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바치는 모든 것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내지 않는 예물로는 성소를 지을 때 사용될 수 없습니다. 예물로 사용된 테루마라는 단어는 들어올리다, 높이다 뜻을 가진 룸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테루마는 올려드리는 예물이란 뜻입니다. 기쁜 마음이라는 것은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신랑과 신부를 생각해 보면 이들은 서로에게 기쁜 마음으로 즐거이 가장 좋은 것을 내어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아끼지 않고 신부인 이스라엘에게 내어주셨고, 이스라엘이 그런 기쁜 마음으로 내기를 원하셨습니다. 테루마는 가져오라는 주인의 명령이 아닙니다. 신랑과 신부가 온전하게 하나 되기 위해 서로가 서로에게 내어주는 깊은 사랑의 나눔이 테루마입니다. 이렇게 드려진 테루마로 지어진 성소에서 신랑이신 하나님은 신부와 연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억지로 드려진 예물로 지어진 성소에 하나님이 거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테루마는 예물의 의미도 되지만 재물을 들어 올려서 드리는 예배인 거제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테루마는 우리의 예물을 하나님께 들어 올려 드리는 예배, 그리고 나 자신이 거룩한 예물이 되어 산 제물로 들어 올려지는 예배라는 의미가 됩니다.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 12장에서 영적 예배라고 하였습니다. 예물은 신부가 사랑하는 신랑을 위해서 준비하는 선물이자 나는 이제 완전히 당신의 것입니다 라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신랑과 신부는 약혼을 하고 1년 정도 약혼 기간을 가지는데 이 동안 신랑은 신부와 함께 거할 집을 마련하고 신부는 그 집에 필요한 물품들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것이 고대 이스라엘에서의 결혼 풍습입니다. 신랑이 마련한 집에 가기 전에 신부는 예물을 준비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은 백성인 신부와 함께 거할 집을 마련하시고, 백성은 사랑하는 왕과 함께 거할 집을 위한 예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기쁘게 내야 했던 것들은 금과 은과 놋, 실, 가죽, 기름, 향, 보석이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신부 단장에 필요한 항목들입니다. 이들이 광야에서 이것을 어떻게 가지고 있었을까요? 당연히 애굽을 나올 때 노예의 삶에서 받지 못했던 보상을 애굽 사람들을 통해 충분히 받고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성막을 지을 때의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원하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예물을 가지고 지어야 했다면,

0: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시는 모양대로 장막을 지어야 했습니다. 모양대로라는 히브리어는 집을 짓다, 건축하다라는 동사에서 나왔고, 모델, 모형이라는 뜻, 즉 설계도와 같은 것입니다. 장막은 하늘에서 본 원형의 모습을 가지고 하늘의 장막의 모형으로 지어야만 했습니다. 이 개념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사용되었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모습대로 우리를 흙으로 빚어서 만드셨습니다. 형상과 모양에서 형상은 어떤 이미지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그분의 형상이 우리에게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하늘의 성소가 땅의 성소에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난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성막과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은 공통적으로 하늘의 것과 하나님을 그대로 담아내는 그릇의 의미를 가집니다. 성막과 사람이 만들어진 공통점은 바로 원형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원형이신 하나님을 모델로 하여 지어졌고, 그래서 인간의 설계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성막은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늘의 설계도를 보고 지었습니다. 즉, 하늘에는 하늘 성막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막이 하늘의 설계도를 따라 지어져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수 있듯이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 받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을 그 안에 모실 때에만 온전한 존재가 됩니다. 타락한 인간을 다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성막을 지으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정체성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 이 기쁜 소식을 지금까지 하나교회 최성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255국에 3252번, 255에 3252번 하나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0: C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 꿈이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Z,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바닷바람 타고 함께하고
1: 으이치, 사부뜨자 땀 흘리는 일터에서도 함께하고
2: 사무실에서도 함께하고
3: 출근길, 퇴근길에도 함께하고
4: 대한민국 곳곳에 울려 퍼지는 여기는
0: 여기는
3: 여기는
5: 여기는 극동방송
6: 써머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팀리고십의 찬양으로 함께 나눴습니다. 이렇게 사랑이 들은 2부 문을 열었고요. 2부 시간에서도요. 여러분들의 신청곡과 함께 사연 받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들어오셔서 듣고 싶은 찬양,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1부 시간에서는 사랑이라는 두 글자로요. 여러분들과 함께 초책 나누죠. 2부 시간에서는 여러분들 주님과 함께함이 참 복이다. 주님과 같이 걷는 이 길이 참 복입니다. 라는 마음을 담아서 복, 네, 복입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한 글자 복으로 지금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아,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 저는 이렇게 사는 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참 큰 복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무엇이 복인지를 앞에도 한번 간단하게 적어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뜰 안에서 준비한 선물도 많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참여도 많이 하시고요. 또 선물도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곡이에요. 강찬 목사님의 걷는 길마다 복되도다 준비했습니다. 이 찬양 들으시면서 복 한 글자로 출첵과 함께 무엇이 복인지도 같이 보내주시면 좋겠네요.

돌발 서머 퀴즈. 돌발 서머 퀴즈 준비했고요. 오늘 퀴즈는 찬양 퀴즈 준비했어요. 찬양 한 곡을 들려드릴 텐데요. 이 찬양의 제목을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찬양 제목은 두 글자입니다. 짧죠? 두 글자. 그런데 앞에 있는 글자를 맞춰주시면 되겠어요. 뒤에 있는 글자는 복입니다. 땡복, 무슨 복일까요? 여기에는 숫자가 들어가고요. 네, 숫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생각하는 1부터 그죠? 많은 숫자들이 막 생각이 나시겠죠? 1부터 무엇일까요? 아, 행복이라고 하셨는데 행복? 그럴 수 있겠네요. 행복은 아니에요. 우선은 숫자가 들어가고요. 숫자 1부터 10까지 안에 들어가는 숫자예요. 만복 아닙니다. 지금 방금 제가 1에서 10 안에라고 했죠. 1부터 10까지 있는 숫자 중에서 한 글자예요. 행복도 아니고 만복도 아니고 무슨 복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9030번, 우매정 버튼의 9030번으로 한 글자 땡복, 무슨 복인지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아직까지 정답이 올라오지는 않고 있는데요. 좀 어려우신가요? 잘 생각해 보시면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힌트는 마태복음에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우리 예수님의 산상설교 속에 나오는 말씀이 있죠. 네, 거기에 보면은 이까지의 복이 있어요. 이 몇 가지 복이 있습니다. 뭐 심령이 가난함, 애통함, 온유함, 뭐 의에 주리고 목마름, 뭐 긍휼히 여김,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뭐 있죠. 네. 정답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의 9030번입니다. 아, 오복 아니에요. 오복. 오복도 참 좋은데 성경에 나와 있는 복입니다. 숫자 지금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4517번님 맞습니다. 그리고 7201번님 드디어 세 번 만에 정답 보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8151번님도 네, 맞아요. 맞아요. 보니까 이 숫자를 보내주셔야 되는데 오타를 좀 보내주시는 분도 있어요. 네, 오타. 오타는 제가 정답으로 인정 못합니다. 네, 정답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이고요. 동방현주의 땡복이라는 찬양 함께 하시죠.

네, 동방현주의 땡복이라는 두 글자의 찬양이었습니다. 아, 이 찬양 제목을 맞춰주시면 되고요. 와, 많은 분들 정답도 있었지만 오답도 많이들 보내주셨어요. 가장 많은 오답은 만복이 많았고요. 오복도 있었고요. 네. 아, 하지만 다들 다시 정정하셔서 정답 잘 맞춰주고 계십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항상 감사히 잘 성취하고 은혜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요. 2005번님 보내주셨고요. 그 외에도 많은 분들께서 정답들 맞춰주고 계십니다. 숫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아니면은 뭐 풀어서, 네, 보내주셔도 괜찮아요. 한글로. 힌트는 한 글자고요. 1부터 10까지 안에 들어가 있는 숫자입니다. 무슨 복인지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힌트는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이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의 산상수훈, 그 산상설교 속에 나오는 말이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죠? 시작해서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무엇인지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9030번, 우물정버튼의 9030번으로 들어오셔서요. 퀴즈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네, 잠시 후에 퀴즈 정답과 함께 선물 받으실 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있는 사람 일어나 찬송가 밴드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찬양 들으시면서요. 같이 또 찬양하시면서 늦지 않았어요. 퀴즈 정답 지금 보내주세요.

줌 믿는 사람, 일어나 찬송가 밴드의 찬양 함께 나눴습니다. 자, 오늘 퀴즈 정답 발표합니다. 오늘 정답은요, 맞습니다. 팔복이었습니다. 팔복이의 정답이었어요. 많은 분들 정답 잘 맞춰주셨고요. 선물 받으실 분두분 추첨했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번호 7787번님, 그리고 3298번님 축하드립니다. 두 분께는 뜰 안에서 준비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이름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답도 있었지만 다시 정답으로 잘또 정정을 하셔서 맞춰주신 분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1부 시간에도 예고 말씀을 드렸어요. 1부 시간에서도 저희 사랑의 뜰안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 소개해드렸는데 혹시 또못 들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립니다. 사랑의 뜰안 방송 가족들과 함께 나누는 저자와의 만남 공개 세미나 준비해놓고 있어요. 날짜는 8월 26일 수요일입니다. 오후 2시.

부시고요.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있습니다. 강사는 지난 2023년 기독교 부문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한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 이 책을 쓰신 최상훈 목사님이세요. 서울 화양교회를 섬기고 계시고요. 아프리카 케냐와 우간다에서 또 선교사로 또 사역하신 목사님이십니다. 감리교 서울연회 교회 성장상을 몇 번이나 수상도 하셨고요. 무엇보다 청년 부흥을 이끌고 있는 목회자로 잘 알려지신 목사님이세요. 목사님께서는 기도하면 할수록 하늘나라 통장에 차곡차곡 쌓인다라고 이 책에서 고백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들으시고요. 나도 참 기도하고 싶은데 참 기도가 어려워요. 또 특별히 삶의 문제를 기도로 돌파하고 싶어요. 하나님과 더 기도로 친밀해지고 싶어요. 무엇부터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일까요? 등등등. 기도에 관련돼서 궁금한 내용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날 오셔서 또 목사님과의 이 저자와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좀속 시원하게 좀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준비했으니까요.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전에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세미나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세미나라고요.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등록을 해 놓을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세미나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날 오시는 분들 중에 선착순 50분께는요, 최상훈 목사님의 도서 예수님과 한달 살기라는 책이 올해 또 나왔어요. 올해도 상반기 베스트 1위 도서로 또 등록이 됐더라고요. 이 책을 50분께 당일날 선착순으로 드릴 예정이니까요. 미리 신청하시고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귀한 목사님이시고요. 여러분들 이 시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기도가 참 어렵다. 기도하기 어렵고 기도의 응답이 너무 더디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 기도에 관련해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이야기들 오셔서 함께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여시고요. 아름다운 열매로 응답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심, 러빔의 찬양 들으시면서 세미나 세 글자 지금 보내주세요.

사랑의 뜰 안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경주시 분당로에 위치한 카페 분당에서 아메리카노와 와플 세트를, 포항시 북구 두호동에 위치한 베이크 투게더에서 베이커리 교환권을, 다양한 즐거움과 행복을 빚는 사람들 한만두에서 만두 세트를, 포항시 남구 효자동에 위치한 꽃관 안에서 꽃바구니를, 포항시 남구 연희읍에 위치한 색을 담다에서 2인 식사권을, 포항시 남구 상도로에 위치한 하나투어 전문 판매점 우리여행사에서 여행용 가방을, 경주시 성건동에 위치한 사진관 시선에서 5인 가족사진 촬영권을, 포항시 북구 우현동에 위치한 명가사진관에서 가족사진 촬영권을, 주식회사 해세드바이오 아슈브에서 화장품과 두피에어 에센스를, 구룡포에 위치한 일해수산에서 방건조 오징어 10마리를,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위치한 믿음의 기업 누가의료기에서 토로시아 치약 비누 세트를, 울릉군 독도박물관 옆에 위치한 카페 만디에서 2인 커피 교환권을, 경주시 대경로에 위치한 예담 갤러리에서 2인 음료권을, 경주시 충효동에 위치한 2&커피에서 2인 음료권을, 포항시 북구 양덕에 위치한 델리든에서 3만원 상당의 식사 이용권을, 경주시 북성로에 위치한 카페 에셀나무에서 2인 음료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네, 늘 안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에 들으신 곡은 안산 시립합창단의 예수나의 사랑까지 들려드렸어요. 3200번님, 피디님 또 늦은 출석입니다. 그나마 구름이 많아 견딜만한 하루입니다. 오늘 오전 6시 5분 간포항 구름 사이로 보이는 일출인데요. 출석만 하고 쉬겠습니다라고 사진 두 장을 보내주셨어요. 와, 정말 구름 사이로 보이는 일출이 너무 예쁩니다. 환하고요. 그 일출이 또 바다에 비치잖아요. 네. 아유, 몸은 힘들고 참 어렵지만 또 일출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위로의 선물을 주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나마 구름이 좀 있어서 견딜 만한 하루다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하루하루 버티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죠. 주님께서 또 각자에게 주시는 그 위로와 은혜가 있을 거라 믿고요. 3100번님,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3100번님이 사실 이렇게 신청곡을 매번 보내주시는데 오늘은 정말 피곤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이 곡을 또 선물해드리고 싶은데요. 아침해가 돋을 때 테너 네 이름으로 이다윈님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찬양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그 간포항에서 보셨던 그 일출의 모습을 그려보시면 좋겠어요.

네, 사랑이들아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3100번님, 피디님 저랑 통했어요. 일출 찍으며 아침해가 돋을 때 찬송가를 생각했거든요 하셨습니다. 와, 역시 찐 애청자 다릅니다. 빛을 들고 세상으로 오는 사랑이들아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한국 컨티넨탈 싱어즈의 찬양으로 함께 하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들 안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정인숙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오늘 이 시간에는 김포 하나로교회 백선기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인가? 참 생명이 감춰진 사람이기에 하늘에 속한 사람이지요. 감춰져 있어요, 우리 생명이. 골로새 3장 3절 말씀,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생명이 노출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공개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지.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을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 그랬습니다. 우리 생명은 감추인 보화예요. 꽁꽁 숨겨진 보화라고요. 우리의 놀라운 진실한 크리스천의 놀라운 히든카드가 있습니다. 이종의 히든카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히든카드가 있습니다. 이 히든카드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우리 생명은 감춰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 감춰져 있습니다. 감춰져 있습니다. 이것이 이 히든카드가 말이죠. 이 놀라운 카드가 말이죠. 지금 없지만 나중에 언젠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있습니다. 지금 실존합니다. 주님이 이미 내 손에 그것을 쥐어주셨습니다. 지금 내 손에 있는 거예요. 우리 손에 있는 거예요. 단지 감춰져 있는 거죠. 모든 진실한 크리스천들의 손에는 하나님께서 쥐어주신 각자의 히든카드가 다 있습니다. 내게만 있는 게 아니라 얘기예요. 다른 형제 자매에게 다 있다 얘기예요. 내 것만 좋은 게 아니라 얘기예요. 형제 자매의 카드도 다 좋은 거예요.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히든카드를 까 뒤집어 노출하는 바로 그때 한쪽에서는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끔찍한 통곡 소리가 들릴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0절, 그때 인자의 징조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러셨어요. 로마서 2장 5절 말씀, 다만 너의 그 징그러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이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러셨어요. 아, 그 징그러운 고집 말이죠. 복음을 거절한 그 징그러운 고집.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해도 죽지 못하고 지옥은 자살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해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할 거다 그러셨어요. 그러나 다른 한쪽에서는 형언할 수 없는 영광과 환호와 기쁨이 터지는 거지. 그러므로 누가복음 6장 23절에 그날이 기뻐하고 뛰놀라 말씀하셨어요. 디모데후서 4장 6절 말씀,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가 예비되었으므로 죽어도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라 말씀하셨어. 주의 재림을 사모합니까? 베드로서 3장 12절 이하의 말씀,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합니까? 그날의 하늘이 불에 타서

덮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생활의 가세 땅을 바라보도다. 히든카드 보유하고 있죠? 그 손에 쥐고 있죠? 남들이 가지지 못한 카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남들과 다른 점이 반드시 있어요. 남들이 모르는 카드를 손에 쥐고 있는 사람이라면 남들과 다른 점이 반드시 있습니다. 남들이 못 받은 카드를 받아둔 사람이라면 남들과 다른 점이 반드시 있습니다. 뭐가 다를까요? 생각이 달라. 뭘 생각하고 삽니까? 여러분의 뇌를 점유하고 있는 게 뭐냐 얘기예요. 하늘이 건 맞죠? 가치관이 달라요. 여러분의 가치관이 뭡니까? 인본주의적인 가치관입니까? 그러면 카드를 쥐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 철저히 말씀 중심의 가치관이었지. 목적이 달라요. 지향점이 달라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뭡니까? 지향점이 뭡니까? 세상적인 어떤 것입니까? 그러면 히든카드가 손에 없는 사람이에요. 삶의 능력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높아야 능력이 있어요. 돈 많아야 능력이 있어요. 뭐가 잘 돼야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히든카드를 쥐고 있는 사람은 달라요. 낮아도 능력이 있습니다. 돈 없어도 능력이 있습니다. 잘 안 돼도 능력이 있습니다. 행복과 기쁨의 이유가 달라요. 행복과 기쁨의 강도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잘 되고 형통하여 기뻐집니다. 그래야 행복해집니다. 그러나 히든카드를 손에 쥐고 있는 사람은 잘 안 되고 형통하지 않아도 행복해. 그래도 기뻐. 게다가 그 행복의 강도가 훨씬 더 큽니다. 그 기쁨의 강도가 훨씬 더 큽니다. 무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면이 있다 이게요. 그 생각과 가치관과 목적과 지향점과 삶의 능력과 행복과 기쁨의 이유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차원을 넘어선다 이게요. 여러분에게 무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면이 있는 거 맞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하박국 3장 17절 이하의 말씀. 여러분 이 사람의 이 하박국 서에 나오는 이 사람의 기쁨과 즐거움의 이유를 세상 사람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를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기쁨의 이유가 없잖아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행복의 이유가 없잖아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의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의 양이 없으면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의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히든카드가 있으니까요. 우리 히든카드가 언제 나타납니까? 언제 노출됩니까? 언제 이걸 뒤집어 까는 겁니까? 골로새 3장 4절 말씀에 그 대답을 말씀합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주님의 재림시 우리가 뒤집어 까는 거예요. 세상의 끝날에 뒤집어 까는 거예요. 이 땅의 생명이 다할 때 뒤집어 까는 거예요. 그러니 그날 그때가 안 기다려질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 기대되는 거죠. 진짜 사모되는 거죠. 정말 기다려지는 거죠. 기대하고 사모하고 기다리는 성도가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위를 바라보고 삽시다. 히든카드를 소중히 여기고 만지작거리며 살자고요. 수시로 들여다보고 살자고요. 어려움을 겪을 때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어디를 바라보느냐, 눈이 어디로 향하는가, 이게 중요해. 위를 보는 눈이 없으면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아우성이 터져요. 하지만 위를 보면 어떤 상황 가운데 소망이 보이는 거예요. 다른 길이 보이는 거죠. 이 길이 아니면 다른 길이 보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 보이는 거예요. 살 길이 보이는 거야. 잘 되는 길이 보이는 거예요. 산지 사방이 막혀 있어도 하늘은 열려 있는 거거든. 항상 열려 있는 거거든. 근데 하늘조차 먹구름으로 깜깜할 때가 있잖아요. 하늘조차. 여러분, 그렇다고 태양이 어디로 사라진 겁니까? 감춰져 있을 뿐이지. 가려져 있을 뿐이지. 출애굽기의 교훈을 보세요. 백성들은 땅을 보고 살았기에 항상 원망과 투정뿐이었어요. 히든카드가 없는 거예요. 히든카드를 버린 거예요. 하지만 모세는 위를 바라보고 살았기에 히든카드를 보고 살았기에 한심한 백성들을 이끌고 나갈 수 있었던 거지. 갈렙과 여호수아는 히든카드를 보고 살았기에 가나안 땅에 힘차게 입성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다니엘도 히든카드를 바라봄으로 승리했습니다. 세 친구들 또한 히든카드를 바라봄으로 풀무불 속에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모든 선지자와 모든 사도들 다 마찬가지예요. 히든카드를 보고 삶으로 믿음의 본이 됐습니다.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는

0: 히든카드를 쥐고 사는 사람은 항상 그 카드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지. 땅을 보면 비관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면 낙관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땅을 바라보면 우울하고 우물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늘을 바라보면 즐겁고 행복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히든카드를 보면 비관적인 마음이 사라지고 낙관적인 마음으로 가득해집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바뀝니다. 우울한 마음이 사라지고 행복한 마음이 찾아옵니다. 기쁨이 생깁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 삶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천국 소망으로 뜨거워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히든카드를 만지작거리며 살다가 이 다음에 언젠가 죽음 앞에서 히든카드를 꺼내들고 보는 우리가 되기 원해요. 참 희한한 인생이에요. 우리는 놀라운 인생이에요. 죽음 앞에서 행복하고 죽음 앞에서 기쁘고 죽음 앞에서 설레고 죽음 앞에서 기대가 폭발하는 유일한 종류의 사람 바로 우리예요. 죽음 앞에서 찬송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면서 환희에 넘쳐서 기력을 다해 나의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내 죽음을 내 임종을 지켜보는 주변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죽음을 지켜보는 주변 사람들에게 마지막까지 신앙의 아름다운 본을 보여주고 떠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죽음을 그리면서 죽음의 순간도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몰라요. 주님, 그렇게 떠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우선은 한순간 한 해 안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시간들 최선을 다해 그때는 이제 그거는 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날이고요. 지금은 귀한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까 한순간 한 해 안에 최선을 다해 주 앞에서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을 경영해 나가는 성도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생명의 말씀 오늘 이 시간에는 김포 하나로 교회 백선기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31-991-6506번, 031-991-6506번 김포 하나로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FEBC Mission FM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팟캐스트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 방송입니다. HLDG 극동 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무더운 여름 성령의 바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시원하게 두드리는 라이트하우스 포항교회 양지윤 사모입니다. 한 아이가 태어나면 평생 부를 이름을 정하게 되죠. 그 이름에는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는지, 어떤 삶을 살아가면 좋을지 기도하고 고민하며 부모의 사랑과 기대를 담아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지어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적 의미가 담긴 이름을 더욱 선호하는데요. 예를 들면 하은이, 예은이, 온유하준이, 시온이, 예주은이가 있죠. 그 이름들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품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주님의 은혜, 주은이라는 이름을 주변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주은이라는 이름이 한자 단비주를 넣어서 꼭 필요한 때에 알맞게 내리는 은혜라는 의미도 있더라고요. 참 좋죠. 우리 소망의 기도 가족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때에 내리는 단비 같은 은혜가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신명기 11장 13절에서 14절에 이렇게 약속되어 있어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아멘. 우리의 삶이 때로는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좋은 때에 알맞은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 다시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하나님께로 모으며 내 삶의 현장에서 또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높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성령의 단비가 메마른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가득 적시고 기쁨과 감사로 온전히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소망의 기도 가족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은 문자나 전화로 나눠주시면 되는데요. 기도 제목은 짧은 문자 50원과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전화 주세요. 054-256-3000 포항 극동방송 지역번호 054-256-3000번입니다. 찬양 한 곡 올려드릴게요.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0: 2026년 8월 5일 수요일 소망의 기도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은혜롭게 올려드렸습니다. 포항, 경주, 영천, 영덕, 울릉도까지 들리는 포항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문자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전화 연결 원하시는 분들은요. 054-256-3000번, 054-256-3000, 포항 극동방송으로 전화하셔서 기도 제목 말씀해 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기도해 주실 귀한 목사님을 스튜디오에 모셨어요. 포항 광성교회 황수석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네. 우리 소망의 기도 방송 가족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1: 아, 폭염에 얼마나 수고 많습니까? 이사야서 55장에서는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네. 어떤 자가 나와야 돼? 목마른 자가.
0: 네.
1: 그런데 오늘 자. 이 시대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가뭄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내가 과연 신앙에 목마른가? 기도에 목말라 하는가? 예배에 목말라 하는가? 전도에 목말라 하는가? 자연의 가뭄은 목말라 하면서 신앙에 목마름이 없는 이러한 때에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듣고 목마른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아멘, 아멘, 맞습니다. 목사님, 극한 폭염에 지금 가뭄까지 겹치면서요. 경북 지역의 댐이 이렇게 마르고 있다는 기사를 봤어요.
1: 네.
0: 그래서 급수도 제한하고 용수 확보하면서 막 비상체제를 막 돌입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걱정이 되면서 또 공장, 회사, 가정, 우리의 삶의 터전이 너무나도 걱정이 되는 현실입니다. 가뭄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지역과 농민들, 또 주님께서 이렇게 알맞은 때 비를 좀 시원하게 알맞게 내려달라고 함께 기도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0: 네.
1: 가뭄으로 봐야 물이 귀한 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네. 살면서 때로는 환란이 와야 하나님 은혜가 귀한 줄

0: 우리 하나님, 사람이 지혜가 있고 과학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전하면 다 될 것 같지만은 이 세상의 제1의 원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운행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늘 문 잠겨버리면은 한 방울의 물도 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러할 때에 하나님의 존귀함을 깨달을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 좁은 한국 땅에도 한 곳에서는 홍수로 힘들어하고 한 지역에서는 가뭄으로 타들어가는 이런 현상을 바라보면서 두 사람이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는 이런 사건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가뭄이 길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시원한 비를 이 지역에 내려주셔서 정말 그 비가 아니라 모두가 쳐다보며 담비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삼라만상 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생수의 강이 넘칠 수 있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아멘. 우리의 지친 영혼 또 삶에도 은혜의 담비가 내리기를, 기쁨과 감사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포항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기도 사연 순서대로 지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0091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극동방송 소망의 중보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거기에 더하여 중앙교회 성도님의 기도와 사랑 덕분에 월요일 아버지 모시고 서울 모 대학병원 진료와 검사를 잘 받고 돌아왔습니다. 수준 높은 진료 방식과 좀 더 세분화된 약 처방으로 치료 효과에 만족해 하시는 아버지를 보니 그저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8월 말에도 진료 예약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천집사님에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셔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게 하실 주님을 더욱 의지합니다. 오랜 세월 교회 버스 기사님으로, 목사님 운전 기사님으로 섬기신 아버지의 헌신과 섬김을 기억하실 하나님, 끝까지 저희 가정과 함께 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라고 올려주셨어요.
0: 감사합니다. 네, 또 감사합니다. 새싹이네요. 처음 기도 제목 올려주신 걸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요. 참 한 가정에 또 몸이 불편하신 아버님이 계셔서 또 멀리까지 가서 진료받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시고 또 8월에 또 예약되어 있고 말라기서 나오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기에 이 치료하는 광선이 비추어 외양간에서 송아지가 네. 뛰는 것처럼 아버지가 이렇게 회복될 수 있는 축복을 받기를 원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일평생 하나님의 성전에서 교회에 버스기사로 수고하고 힘쓰고 애썼습니다. 이제 연로하시면서 몸에 찾아오는 이상징후도 생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치료하기를 원합니다. 좋은 병원 만나게 하여 주셔서 좋은 치료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더 나아질 수 있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곧 또 8월 말에 진료 예약을 두고 왔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속히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오늘 처음으로 이 극동방송 기도의 문을 열게 하신 하나님, 여기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계속해서 기도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가정과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아버지의 생명을 주께서 주관하시오니 남은 생을 짧지 않고 길게 살면서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영광 돌리며 건강하게 남은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0: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치유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5987님입니다. 소망의 기도에 문을 다시 두드립니다. 제부가 내일 직장 선종 수술을 위해 오늘 오후에 입원을 합니다. 유능한 의료진을 만나 그들의 손을 통해 하나님께서 집도가 되셔서 직장의 모든 선종이 깨끗이 제거되며 온전하게 직장이 보존되어 건강하게 회복되어 가정을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로 세워주시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새싹 좀 올려주셨네요. 예,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아, 또 제부가 또 이렇게 수술을 앞두고 있네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수술실에 함께 임재할 것을 믿고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건강치 못해서 이 수술을 앞두고 있는 하나님 귀한 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좋은 치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선종이 깨끗하게 정리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그래서 다시는 이 직장에 이런 질병 때문에 고통을 겪지 않도록 완전하게 고쳐주시고 아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래서 가정을 지키게 하시고 정말 든든한 가정의 울타리가 되어서 기도의 울타리 되게 하시고 은혜의 울타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온 가정이 이 일을 통해서 더 뜨겁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치료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아멘. 담비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이 치유될 줄 믿습니다. 8151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포항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많은 기업, 가정들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기도하고 하나님께 모든 염려 맡기게 해주세요.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풀어주세요. 그리고 가뭄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비를 하루속히 내려주소서라고 간절하게 올려주셨습니다.
0: 그래요.
1: 네.
0: 참 옛날에 아들 둘을 두고 하나는 집신 장사, 하나는 우산 장사를 했대요. 어머니가 노심초사 걱정이라 비가 오면은 우산 장사는 잘 되는데 집신 장사가 안 돼. 그리고 날이 맑으면 집신 장사는 되는데 네. 우산 장사가 안 돼.
1: 그쵸.
0: 아들 둘 두고 날이 좋아도 걱정, 나빠도 걱정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데 그
1: 네.
0: 처방이 뭔고 하니까
1: 네.
0: 둘이 동업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비 오는 날은 같이 우산 들고 나가서 팔고 그리고 또 날이 맑은 날은 둘이 같이 또 집신 가지고 팔면은 걱정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괜시리
1: 네.
0: 둘 놔두고 따로 두니까 걱정이 되죠. 우리가 이러한 지혜가 필요하고 은혜가
1: 맞습니다.
0: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경기가 포항에 너무 안 좋지요. 10인 이내의 사업자를 이렇게 조사하러 다니는 시청의 직원을 만나서 제가 쭉 물어보니까 각 기업체 조사하러 다니는데 너무 힘든다고 포항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이 포항을 회복시켜 아멘. 주시옵소서.
1: 아멘.
0: 모든 염려 하나님께 맡기고
1: 아멘.
0: 그래서 정말 또 가뭄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가능합니다.
1: 맞습니다.
0: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1: 네.
0: 하나님 아버지 8151님 하나님 앞에 이 땅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1: 아멘.
0: 하나님 내 이웃이 잘 돼야 나도 기쁘고 즐겁습니다. 내 이웃이 힘들면 나도 힘들어집니다. 하나님 우리는 함께 더불어 이 포항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잘 되고 평안해야 모두가 기뻐할 것인데 정말 경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자영업하는 사람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 포항을 이렇게 보고만 계실 겁니까?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이러할 때일수록 하나님 교회들마다 분연히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섬기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0: 묶인 것을 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경기가 포항시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러한 때에 가뭄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들판을 바라보며 마음 졸이는 농부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자연의 수확을 기다리는 자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이여 속히 이 땅에 비를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담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모든 것이 해갈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아멘. 우리 포항 땅에 또 경북 땅에 은혜의 담비가 내려서 기쁨과 감사가 온전히 회복될 줄 믿습니다. 5663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무더운 날씨에 두 분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자매가 오늘 오후 2시에 산부인과 수술을 합니다. 수술이 잘 되고 수술 후에 아무 이상 없이 완벽하게 또 회복되고 주님의 뜻대로 쓰임 받는 가정이 되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0: 감사하네요.
1: 감사합니다. 네.
0: 이런 기도 제목 때문에 또 새싹으로 처음 방송을 두드릴 수 있도록
1: 그러네요.
0: 은혜 베푸신 것을 감사하고 이 기도가 이제 시작이 돼서 꾸준히 아멘. 기도의 줄을 잡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기도합니다. 하나님 5663님 정말 무더운 날씨 속에서 또 이렇게 수술을 앞두고 있는 귀한 자매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2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집도하는 모든 의사들 그리고 스태프들에게 한치의 오차가 없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속히 수술되게 하시고 깨끗하게 되게 하시고 오차가 없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완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소망의 기도 시간입니다.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 하나님께 드릴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으신 분들께서는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중보기도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은혜로운 찬양 한 곡 더 듣고 오겠습니다. 446장 주 음성 외에는

0: 446장 주 음성 외에는 항상 기뻐하라 라는 우리 소망을 담아서 우리의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포항 극동방송에서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 소망의 기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054-256-3000 054-256-3000번 포항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세요. 지금 이 시간 포항 광성교회 황수석 목사님께서 기도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마음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4385님입니다. 장태훈, 장지훈, 권혁순, 장재환, 장재훈 이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라고 올려주셨어요.
1: 네. 네
0: 정말 참,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네요.
1: 그러네요.
0: 네.
1: 이 장씨 가문이네요.
0: 어, 그러게.
1: 에, 그래서 또 한 번은 시집 온 사람 같고.
0: 맞아요.
1: 그래요. 참 이 가정 또 자녀들 함께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 가장 큰 숙제가 인류에서 구원받는 이들 알지 못하는 사람 맞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기쁨을 아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0: 맞아요. 귀합니다.
1: 제가 어떤 가게에 어제 갔다가 감아보니까 네. 뭐 기독교인 같아서 교회 다니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다닌대요. 왜 다니느냐고 물어봤어요.
0: 네.
1: 그린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땅에서 행복과 천국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 땅에서 행복합니까? 그러니 행복하대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가 조금 냄새가 이상해서 구원론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0: 네.
1: 서울에 가장 큰 교회 다니다가 와서 거기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대요. 그래서 여기 와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돼서 이제 설명을 쭉 하더라고요.
0: 네.
1: 그렇지 제가 들으니까 여기 이단 교회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내 구원론 이야기하길래 구원론은 다른 게 없고 성경대로입니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아니 성경 다 이단들도 성경 가지고 성경대로라 그러는데 참 이가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데 구원을 잘 몰라요. 그리고
0: 맞습니다.
1: 교회 다니면서도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0: 네.
1: 그게 뭐냐 하면은 행위 구원론자들이 지금 이단들이 많아요.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일도 필요 없어요.
0: 네.
1: 주님이 다 하셨는데
0: 네.
1: 그런데 사실 참 이 구원론을 바로 깨달아야 되는데
0: 맞습니다.
1: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 다니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기를 원하고
0: 아멘.
1: 그리고 또한 이 가족도 구원의 반열에 들어올 수 있도록
0: 아멘.
1: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장태훈, 장지훈 그리고 권혁순, 장재환, 장재웅 하나님 이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소원하며 눈물 흘려 기도하는 사람.

0: 사람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들의 건강도 물질도 생명도 아닙니다.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들이 처해 있는 곳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 예수 잘 믿는 사람, 구원의 확신 있는 사람이 주위에 있게 하시고 그들의 영향을 받고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온 가족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복된 가정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아멘.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기를 소망합니다. 1349님입니다. 라이터스 포항교회 수련회를 위해 기도 요청 드립니다. 다음 주 금토일 수련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수련회를 준비하는데 차질 없이 잘 진행되어지고 강사분들 그리고 주님이 예비하신 그 시간이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또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우리 라이터스 포항교회 수련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고 올려주셨어요. 감사합니다.
0: 아, 그래요.
1: 맞아요. 저희가 네 다음
0: 금요일
1: 주
0: 네. 그리고 놀토를 끼어가지고
1: 맞습니다.
0: 그렇게 수련을 하는데 참 준비 잘 하시겠죠 교회가. 그런데 맞습니다. 조금 걱정되는 부분, 요즘 이 교회가 아니라 대체적인 교회 수련회를 이렇게 프로그램을 보면은 말씀이 없어요. 찬양은 많아요. 그리고 다른 프로그램 많아요. 그런데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눈물 흘리고 은혜 받았는 것 같은데 말씀이 없는 이런 프로그램을 제가 가끔 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참 옛날에 여름 성경학교 그래가지고 많이 했는데 성경이 없는 성경학교 되어버렸어요. 물놀이만 있고.
1: 아,
0: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 수련회가 정말 말씀으로 거듭날 수 있는 아멘. 그런 수련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 맞습니다.
0: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여름에 정말 귀한 학생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강화시키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기 위하여서 또한 체험적인 신앙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들마다 수련회를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네. 특별히 라이트하우스 포항교회가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가던 게 한치의 오차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까지 다 간섭하시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수련회 전과 수련회 후가 완전히 변화받는 새 생명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1: 아멘.
0: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참여하는 가정들 그리고 또한 자녀들 위해 축복하시고 하나님 또한 부모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데 이 수련회 참가한 자녀들 때문에 가정이 구원받는 역사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되게 될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아멘. 온 세대가 정말 수련회를 통해서 말씀 위에 기도로 깊이 뿌리 내리며 하나님의 은혜 충만할 줄 믿습니다. 1374님입니다. 소망의 기도 늘 운전 중에 듣기만 하다가 기도 제목 올려봅니다. 결혼한 딸의 태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의 집안에 모태신앙 사위를 만나 잘 지낸 지 3년이 되었어요. 이제는 자녀의 복을 주셔서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귀한 가정 이루기를 소원하며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올려주셨네요.
0: 아이고 그래요.
1: 네, 하나님의 귀한 선물.
0: 네. 하고 그렇게 또 기도 제목을 올리고 또 이렇게 1374님 권사님 제가 기도합니다. 내가 지금 방금 확인해 봤습니다. 전화번호. 하나님 정말 지민이의 태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1: 아멘.
0: 또한 좋은 가정에 또 며느리가 되어서 믿음으로 잘 지내게 된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권사님, 귀한 딸을 잘 양육하여서 믿음의 가정으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귀한 가정이오니 하나님 이제 3

0: 년이 지나가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태의 문을 여시고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체험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그래서 한 가정의 자녀를 통해서 믿음의 대를 잘 이어갈 수 있는 복된 신앙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일을 통해서 또한 여러 사람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시집에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친정에서 기도합니다. 기도의 용사들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지민의 태문이 활짝 열려서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여 귀한 자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할 수 있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아멘. 이 귀한 가정에 하나님께서 정말 태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9215님입니다. 3월에 건축사 실기시험을 본 조카 김희수가 합격하지 못했지만 9월에 다시 도전을 합니다. 남은 기간 잘 준비해서 9월 시험에는 꼭 합격하여 내년에 결혼할 수 있도록. 희수는 아직 대학 학자금 대출을 다 갚지 못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결혼 준비가 하나님의 크신 계획, 크신 은혜 가운데 진행되며 동탄 쪽으로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희수의 새 보금자리 마련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올려주셨어요. 하늘 그렇게 해주실 것 같습니다.
0: 네, 그래요. 네. 시험을 건축사 한번 시험을 보고 합격하지 못했는 거 너무 애달파하지 마세요.
1: 네.
0: 저희 목사들이 목사 고시가 있는데 네네. 과목이 여러 과목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과목만 계속 떨어진 사람이 있었어요. 그 과목이 나중에 그 과목 교수가 될 정도로 그 과목만 계속 파고들었으니까
1: 네.
0: 그렇게 또 역사 처음에 그 과목에 합격했으면은 그만큼 그 과목에 자신이 없었을
1: 맞아요.
0: 거예요. 떨어지고 나니까 또 그 과목에 또 훌륭한
1: 맞아요.
0: 일을 할 수 있도록 되는 맞습니다. 이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으니까 이제 3월 지나갔고 9월에 도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렇게 기도 제목을 올리고 또한 대학 학자금 문제도 있고 결혼 준비도 있고 더불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 네.
0: 하나님 아버지 이제 시험을 앞두고 하나님 아버지 3월에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 아멘.
0: 3월에
1: 아멘.
0: 그 경험이 9월에 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경험을 통해서 이번 9월에는 시험을 잘 치루어서 합격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학자금을 대출받아가며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학자금을 다 갚을 수 있도록 속히 갚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합격하여 좋은 일을 맡겨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결혼 준비를 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좋은 집도 허락하여 주시고 새 보금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1: 아멘.
0: 귀한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다음 기도 제목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합격했습니다라고 아멘. 올릴 수 있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아멘. 우리 사랑하는 조카 김희수님과 하나님께서 선한 계획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6321님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사야 5장 13절에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포항, 영천, 경주, 울릉도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을 향한 목마름으로 날마다 부어주시는 생수를 마시게 하옵소서. 주의 양식으로 배부르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너무 귀한 기도 올려주셨네요.
0: 와,
1: 네 맞습니다. 정말 필요합니다.
0: 그래 목마른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이고.
1: 맞습니다.

0: 어이 극동방송 방송 경내에 있는 모든 성도들 정말 목마른 신앙이 되어서
1: 주여.
0: 하나님의 생수로 시원함을 체험할 수 있는
1: 아멘.
0: 그런 언내 이 시대가 양식이 없어 굶주림이 아니라는
1: 네,
0: 사실
1: 맞아요.
0: 말씀이 없어서
1: 맞습니다.
0: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생수로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 아버지 정말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목마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지식은 밝아져 가고 있지만은 영적으로는 무지하지 않는지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1: 아멘.
0: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주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주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는 성령의 담비가 마음속에 촉촉하게 내려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력함을 가지고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아버지 하나님 기도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아멘. 하나님의 담비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어서 다 못한 기도들은요 목사님께서 전체적으로 기도 부탁드릴게요. 네.
0: 하나님 아버지 주어진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또한 많은 영혼들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제목들을 올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다 아십니다. 필요한 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1: 아멘.
0: 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치료되게 하시고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8월 5일 수요일 오늘 소망의 기도는 여기서 아쉽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방송 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귀한 기도로 은혜로운 시간 함께해 주신 포항 광성교회 황수석 목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0: 감사합니다.
1: 오늘도 소망의 기도 가족분들의 하루 위에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가 촉촉하게 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소망의 기도 제작의 홍서영 PD, 기도의 포항광성교회 황수석 목사님, 진행의 라이트하우스 포항교회 양지윤 사모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FEBC 게시판.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 교계 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2: 두란노 아버지 학교 포항지부에서 아버지 학교 58기에 함께할 지원자를 모집합니다. 8월 22일부터 9월 19일까지 매주 토요일에 오후 3시부터 8시까지 포항 양학교회 교육관 2층에서 진행됩니다. 선착순 50명을 모집합니다.

집 중이니 많은 아버지들의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 사항은 휴대전화 010-2085-3824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노회 남선교회 연합회 주최로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한 라이징업 찬양 집회가 8월 22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7시 30분까지 포항 제1교회 본당에서 열립니다. 마커스 워십이 찬양으로 함께하며 울산 신정교회 담임 목사이신 김보성 목사님께서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십니다. 청소년, 청년, 교회학교 교사, 그리고 남선교회 회원 가족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휴대전화 010-2823-2378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박물관협회가 주관하는 호야 지리박물관의 한국영토 독도 지도특별전이 8월 5일 수요일부터 9월 10일 목요일까지 포항시 구룡포 과메기문화관 1층 전시실에서 개최됩니다. 일본의 지도가 그 진실을 토하다라는 제목의 이번 특별전은 독도가 대한민국 땅임을 증명하고 있는 시펜 국경선이 그려진 일본 군사지도 원본, 대동여지도 실사본 등 역사적 희귀 자료들이 전시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호야 지리박물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휴대전화 010-7524-325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더워드에서 교리교육 강사 양성과정, 카테키스타 1학기 과정을 포항 함께 걷는 교회에서 개최합니다. 8월 17일 월요일부터 18일 화요일까지 총신대학교 박재은 교수와 개혁주의 교리교육 전문가들이 강사로 함께합니다. 이번 과정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전체를 이틀 동안 체계적으로 배우고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세울 교리교사를 양성하게 됩니다. 교리교육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의 많은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8627-1356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디오 꿈나무 돌봄학교에서 독서 선생님을 새롭게 모십니다. 한동대 VIC 초중등 교육센터에서 제공하는 교환의 기초회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독서 교육을 담당합니다. 건전한 교단에 속한 세례교인으로 초등학교 독서 교육을 해보셨거나 독서 교육에 관심 있으신 분들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81-4661 포항 안디옥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위치한 한밭제일교회에서 청소년교회 전임목사와 장년 공동체 전임목사를 청빙합니다. 서류 접수는 9월 13일 주일까지 진행되오니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042-541-3990 한밭제일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포항극동방송에서 역사사진 전시회와 청취자사진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방송국의 모습, 방송사역의 현장, 포항극동방송과 함께한 일상의 소중한 순간, 그리고 생명의 빛, 복음의 소리를 전하는 포항극동방송의 가치와 사역을 담은 사진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우수작으로 선정되신 분께는 소정의 선물을 드리며 수상작은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역사사진 전시회에 전시됩니다. 7월 22일 수요일부터 8월 5일 수요일까지 진행되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56-3000번 포항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거나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사진이라고 두 글자 보내시면 안내 링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 전시회와 청취자사진 공모전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포항 극동방송에서는

미역교회 음향 시스템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미자립교회를 비롯한 교회의 음향 또는 음향 시스템 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샵 9030으로 점검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점검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서는 신앙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집회 행사에는 이단들의 활동도 예상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계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 극동방송 256-3000번, 팩스 253-9100번으로 또는 극동방송 홈페이지의 공지 요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공지해드립니다. 또한 게시판 내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방송된 내용은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H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목포 하당로 교회 이효환 목사님입니다.
1: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에 맞는 사람에게 나라를 주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하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공의와 정의로 이 나라를 경영하고 다스림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장구한 나라 되게 하옵소서.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셨기에 진리의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70년 동안 전쟁이 끝나지 않은 이 나라에 지금까지 평화와 안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라와 주의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8월 5일 수요일 극동방송 정오 교계 뉴스입니다. 골프 필드 위 극심한 중압감 속에서 신앙을 바탕으로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역전 우승을 이뤄내는 크리스천 선수들이 깊은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대회 직전 섬마을 단기 선교를 다녀온 뒤 KLPGA 통산 10승을 달성한 이다현 선수를 비롯해 필드 위에서 하나님을 증언하는 크리스천 골퍼들의 신앙 여정을 오다인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1: 경기복에 극동방송 패치를 붙이고 있는 프로골퍼 이다현 선수는 지난 2일 강원도 원주에서 열린 KLPGA 투어 오로라 월드 챔피언십 마지막 날 5번 홀에 치명적인 트리플 보기 위기를 딛고 9번 홀샷 이글을 성공시키며 통산 10승의 금자탑을 세웠습니다. 이다현 선수는 대회 출전 직전인 지난달 25일부터 29일까지 전남 진도군 조도에서 일주일 동안 주민들의 미역과 토작업을 도우며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강남중앙침례교회 최병락 목사는 단기 선교 직후 우승을 거둔 이 선수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렸다고 말했습니다. 이 선수는 힘든 순간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을 되새기며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는 믿음으로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은 다른 선수들에게도 찾을 수 있습니다. 최경주 선수는 재작년 54세의 나이로 연장전 해저드 속 작은 섬에 공이 멈추는 기적적인 파세이브를 거두며 최고령 우승을 거둔 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세계 랭킹 1위 스코티 셰플러 역시 마스터스 우승 뒤 자신의 정체성은 골프 선수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라고 간증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크리스천 골퍼들의 믿음의 행진이 앞으로도 계속 기대됩니다. FEBC 교계 뉴스 오다인입니다.
0: 경기도 과천시의회가 신천지의 상가 건물 용도 변경 신청에 대한 과천시의 불허 처분을 존중하라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과천시의회는 어제 4일 제300회 임시회에서 시민안전과 교육환경, 공공복리를 고려한 과천시의 용도변경 불허 처분을 존중할 것을 법원에 촉구하는 결의안을 재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습니다. 신천지는 지난 2023년 과천 별양동 상가 건물 9층을 종교시설로 변경해달라고 신청했으나 과천시는 교통과 안전, 지역 갈등을 이유로 불허했습니다. 1심 법원이 신천지 측 손을 들어준 가운데 과천시의 항소로 오는 10일 수원고등법원의 항소심 선고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종창 광복회 회장이 광복절 81주년과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을 맞아 시민 사관잔재 청산과 자유독립국가의 위상 확립을 강조했습니다. 이종찬 회장은 교계 인터뷰를 통해 그동안 국정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던 보훈 정책이 보훈부 승격을 계기로 독립과 보훈, 민주화라는 세계 기둥 위에 바로 서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회장은 여전히 남아있는 일제잔재와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 전후 일본의 왜곡된 역사 인식에 맞서 보편 타당한 가치를 지속해서 요구해야 하며 여기에 시민사회와 종교계가 함께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 회장은 유네스코가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을 맞아 선생의 평화정신을 높이 평가해 김구의 해로 정한 뜻을 살려 대한민국이 높은 문화의 힘으로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자주독립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기념운동을 펼치겠다고 전했습니다. 국제실명구호 NGO 비전케어가 아프리카 에스와티니에서 400번째 해외 개안수술 캠프를 마쳤습니다. 비전케어는 지난달 18일부터 지난 2일까지 모잠비크와 에스와티니에서 캠프를 열고 813

0: 4명의 안과 진료와 215명의 백내장 수술을 지원했습니다. 에스와티니는 지난 2007년 비전케어가 아프리카에서 처음 의료봉사를 시작한 지역입니다. 김동해 이사장은 현지 의료진 교육과 보건 시스템 구축에 힘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비전케어는 지난 2002년부터 전 세계 40개국에서 안과진료 20만 4천 건과 무료 개안수술 3만 3천 건을 펼쳐왔습니다. 한국교회안에서 장애인 목회자들의 부교육자 사역지 청빙 난항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과 인식 개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시각장애 5급인 박진우 목사는 부교육자 사역지를 옮기기 위해 100장이 넘는 이력서를 제출했으나 두 곳에서만 면접 기회를 얻었다며 여전한 교회의 편견을 안타까워했습니다. 전주 효자동교회 진영훈 목사는 노회가 장애인 목회자의 사례비를 지원해 개교회 부담을 줄이고 사역 기회를 넓히는 제도 마련을 제안했습니다. 실제로 익산 삼일교회는 뇌병변 장애가 있는 부교육자가 유치부를 담당해 성도들에게 은혜를 전하고 있으며 부산 세대로교회 유한용 목사도 뇌병변 장애를 극복하고 4년째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 목사는 교회가 장애인 사역자를 지레 두려워하지 않도록 총회와 노회 차원의 장애인 인식 교육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포항을 비롯한 우리 지역은 밤낮으로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포항 현재 기온 31도, 평양 35도입니다. 극동방송 정오 교계 뉴스를 마칩니다. 정인숙입니다. FABC.
1: FM 방송은 순수 복음 방송입니다. 다른 방송사들은요 광고를 해요, 광고. 근데 극동 방송은 광고료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성도들의 헌신으로 만들어가는 방송이 극동 방송. 그러니까 세상 방식으로 운영하는 방송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일들을 합니다. 포항 극동 방송의 전파가요, 이 포항, 경주, 영덕, 저 울릉도까지 보이지 않는 데 갑니다. 전달되어지는 그 전파를 통해서요 사람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저는 진짜 자신 있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복받을 길이 여기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심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심으면 반드시 거두게 됩니다.
2: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크신 사랑에 대한 감격만으로 우리는 지금껏 복음을 전했습니다. 포항 선결교회 김진호 목사님의 말씀처럼 극동방송은 전파 선교사님들이 심은 그 열매로 북한 땅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극동방송의 사역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으로 전파라고 보내주시면 참여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복음만을 전하는 극동방송의 귀한 사역에 지금 바로 함께하세요.

도심 속 숨겨놓은 물길이 다시 흘러 생명을 찾습니다. 물길에 따라 사람들이 모이는 아름다운 학산천. 맑은 물이 흐르는 학산천이 옛 물길 흐르는 자연 생태하천으로 복원되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친수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우현 도시숲에서 동빈 내항을 잇는 물길인 학산천 복원 사업은 모두 세 구간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생태 문화 구간, 자연 친화형 생태 힐링 구간, 생태가 살아 숨쉬는 생태 복원 구간, 누구나 살고 싶고 누구나 찾고 싶은 푸른 도시 포항, 생태하천 복원으로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포항시와 함께합니다.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이순신 장군의 용기, 대한독립을 향한 뜨거운 함성, 6.25 전쟁의 아픔을 딛고 눈부신 회복과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감동적인 역사가 극동방송 전국 13개 지사 700여 명의 어린이 합창단이 선사하는 웅장한 합창과 아름다운 찬양, 그리고 화려한 퍼포먼스로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과 평화와 통일을 향한 소망,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희망을 함께 나누는 시간, 온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뜻깊은 축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 2026 나라사랑 축제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전남동부 극동방송 지역번호 061-650-3800, 전북극동방송 063-854-0911번으로 지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올여름 여수와 익산에서 가장 뜨거운 감동을 만나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아입니다. 오늘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의 책 가운데 한 구절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나는 이때를 위해 지음받았다라는 책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산이 얼마나 높은지를 생각하지 말고 그 산을 만드신 분의 권능을 생각하라. 사실 살다 보면 많은 문제가 있지만 우리들의 문제는 문제가 너무 크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시야가 너무 작은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모든 무거운 짐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찬송가와 아름다운 찬양 함께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이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요. 문자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물정 1069, 샵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줄임말 나기나소라고 적으시고 신청 찬양과 사연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들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다 편 읽어드립니다. 우리는 여기서 표현된 인간의 솔직한 내면, 특히 죄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자의 정직한 내면을 있는 그대로 봐야 합니다. 내면의 표현을 그저 우울한 것으로 치부하는 사람은 위선과 허위에 빠져 자신의 내면을 감추고 싶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성경의 계시 앞에 솔직하고 진실해야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답을 얻도록 성령이 이것을 계시로 남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직면하는 내면의 고민과 갈등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답을 들을 때 비로소 그 답이 우리에게 실제성을 갖습니다. 그런 점에서 시편 31편은 우리에게 실제적인 공감과 위로를 줍니다. 심지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시련, 환난과 위기를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실천적인 메시지를 줍니다. 그리고 후대 여러 사람이 인용할 정도로 이 시편은 신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묘사하기 위해서 시편 31편 13절에서 말하는 사방의 두려움을 6번이나 인용했습니다. 선지자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시편 31편 6절을 인용했고 시편 71편 기자도 시편 31편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시편 31편 5절을 인용하시면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모든 신자가 공감할 수 있는 삶의 경험을 말했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히 우울한 내용으로만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은 고난의 경험을 고백하는 것을 넘어 모든 믿음의 백성에게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 메시지를 처절한 삶의 현장, 지독한 고난의 상황, 속이 뒤틀릴 만한 배신과 내적 어려움이 있는 현실 가운데서 말했습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렸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다 편 읽어드렸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더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이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4장 18절 말씀이에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어렵고 불가능해 보이는 큰 문제도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티끌도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또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 기억하시고요. 오늘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씩씩하게 하루를 이어나가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가족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0: K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과 더 행복해지는 시간 생방송 오 해피데이 8월 5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매일같이 찾아오는 폭염에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야외활동을 자제하라는 알람 자주 받으시죠. 한낮에 무더위가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어서인데 북한에선 정반대의 알람을 전하게 됐다죠. 폭염으로 인명피해가 아닌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해 논과 밭에 물을 대는 작업을 강화하라고 지시한 건데요. 농부의 가족들까지 동원해서 나간다고 합니다. 온열 질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조심하라고 또 즉각 보고하라고 지시하면서도 이 와중에 농작물 피해 방지에 힘쓰라는 아주 정확한 행동 지침과 함께 모순적인 지시를 내린 거죠.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연일 이어지는 기록적인 폭염 가운데 보다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북한 주민들의 삶을 먼저 기억하면서 오늘도 그들의 안전과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북한을 변화시키고 또 복음 통일의 시작임을 기억하면서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시간인 생방송 오 해피데이, 여러분의 출석 인사 기다리면서 출발해 볼게요.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북한을 위한 기도의 한 줄, 북녘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을 위한 기도와 소망의 한 줄을 보내주세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으로 듣고 계신 분은 로그인하시면 무료로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우물정 1069번, 북녘을 위한 기도의 한 줄, 그리고 여러분 어디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지 지역도 함께 적어주세요.

북한 주민들을 위한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의 한 줄. 그리고 여러분 어디서 방송을 듣고 계신지 지역까지 함께 기다리고 있는데요.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

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서천에서 오신 8845님, 수원에서 어플리케이션으로 출석하고 계신 한 분, 의정부에서도 와주셨고요. 5012님은 주님, 북한의 자유와 평화를 주옵소서. 이 더위 북한 주민들을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기도의 한 줄 보내주셨어요. 새싹회원이신 5144님은 수련회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이라고 남겨주셨는데, 저희 수련회 주제가 안식이었는데 참된 안식을 주님 안에 있을 때만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북한에 있는 동포들도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복음이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참된 안식, 정말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참된 평안을 북녘에 있는 주민분들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7478님이 우리 5144님이랑 같이 보내신 분이실까요? 처음 문자 보내요. 저도 교회 수련회 마치고 집에 가고 있습니다. 2박 3일 동안 너무 은혜롭고 충만했습니다 하셨는데, 5144님께 먼저 선물 드리려고 했는데 7478님도 우리 북한을 위한 그 은혜를 받은 마음을 그대로 북한에 흘려보낸다는 생각으로 북한을 위한 기도에 한 줄 보내주시면 두 분 같이 출석 인사 선물 나눠드릴게요. 전라도에서도 오신 3225님 반갑습니다. 북한의 주민들을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이루실 복음 통일을 소망하면서 기도의 한 줄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시작하면서 나눴던 것처럼 북한에도 무더위가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농작물이 시들지 않도록, 농작물에 피해가 없도록 물을 대는 작업을 계속해서 시키고 있다고 하죠. 농작물이 개인의 농작물인 경우는 거의 없죠. 북한 당에 바로 바쳐야 하는 농작물이 대부분일 텐데, 밖에서 10분, 20분만 걸어도 너무나 힘든 이 날씨에 북녘의 주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어제도 나누었던 것처럼 저희는 지금 에어컨의 시원한 바람에, 선풍기에 이 여름을 나고 있지만, 북한에서 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작년 인터뷰만 해도 평양에서 살던 분이 그 아파트에 10가구 중 한 가구 정도만 에어컨이 설치돼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수년 전에 온, 이것도 북한 도심에서 오신 분도 수년 전까지만 해도 에어컨을 볼 수 없었다고도 하고요. 반면에 우리는 찾아봤어요. 어디선가 그런 타이틀을 본 적이 있거든요. 전 세계에서 에어컨 보급률 1위가 한국이라는 글을 봐서 검색해보니까 1위로 공식적인 건 나오진 않았지만 98% 이상이 에어컨 바람 가운데 여름을 시원하게 나고 있는 우리들이라고 합니다. 이 더위 가운데 무엇보다 폭염 그 너머에 무거운 짐을 안고 있는 북녘의 주민들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세요.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로 기도의 한 줄도 좋고요. 어디서 방송 듣고 계신지 지역까지 기다릴게요. 찬양 후에는 매일같이 만나보고 있는 통일 배우기, 북한과 통일에 대한 상식 퀴즈 이어집니다.

북한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 통일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며 우리가 먼저 바로 알고 바로 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함께하는 통일 배우기.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는데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북한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던 8267님도 그리고 오늘 막내 꿈을 꾸셨다는 3874님도 함께 통일 배우기 첫 번째 상식 퀴즈 맞춰주세요. 앞서서 에어컨 보급률이 북한에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몇 번 나눴었죠. 근데 이게 북한에서는 이런 걸 통계적으로 공식적인 수치를 내는 게 아니라서 대부분 증언에 의한 이야기가 많은데 그 증언에 의해도 평양에서만 해도 10가구 중 한 가구가 채 되지 않는 곳에서만 에어컨을 설치했다라고도 했었죠. 그만큼 이런 상황이 참 좋지 않은 북한에서 전기 또한 제약을 받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오늘의 첫 번째 상식 퀴즈. 북한 수도인 평양에서 대체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평양에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최근의 그런 증언들에 의한 시간, 그러니까 최근에 오신 평양에서 오신 분들에 의한 증언으로 이렇게 발표가 되고 있어요. 평양에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 지금 여러분 이 방송을 라디오를 통해서 그리고 뭐 휴대폰을 통해서 듣고 계신 분도 있으시죠. 또 여러분이 계신 바로 지금 그곳에 닿기 원해도 불을 켜고 계신 분들도 많으시죠. 이 전기가 제약돼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평양에서는 그럼 전기를 몇 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을까요? 보기 1번 24시간 하루 종일, 2번 12시간 안팎, 3번 3시간 안팎. 그래도 평양이니까 하루 종일 전기가 돌아갈까요? 아니면 12시간 정도? 아니면 3시간 정도? 고위 간부들이 있는 그런 곳 말고요. 평양에서 살고 있는 보통의 주민들의 가정에는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지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어플리케이션으로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더운데 북한 주민분들은 어떻게 지내시는지 너무 걱정됩니다. 기도합니다 라고 6753님 아멘입니다. 아, 저도 에어컨이나 선풍기가 없었다면 이거 상상해도 상상이 참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하고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두 시간이라고 보내주신 분들이 계신데 보기를 내어드렸어요. 1번은 24시간 하루 종일, 아니면 2번 약 12시간, 3번 약 3시간. 샵 1069번으로 정답 기다리면서 찬양 함께 할게요.

예수는 날 구주 삼고 찬양도 예수는 나의 힘이요라는 찬양도 함께 했고요. 오늘 이 찬송 신청 찬양도 계속해서 보내주시고 계신데 우물정 1069번으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첫 번째 상식 퀴즈 정답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1번이면 좋겠어요 하시는 마음으로 12시간 안팎 2번인가요? 라고 보내주신 분도 많으시고요. 북한 평양에 있는 가정집에서 전기가 들어오는 하루에 전기가 들어오는 시간은 어느 정도일까요가 문제였어요. 1번이 하루 종일 24시간이고요. 2번이 12시간 정도, 3번이 3시간 정도인데 12시간인 것 같습니다. 통일을 위해서 저도 기도하면서 참여합니다. 5084님, 감사합니다. 전기 절약해야 합니다. 더위 조심하시고요. 하시면서 도전해주신 4169님도 계시고요. 3시간 안팎이면 너무 가슴이 아플 것 같아요. 하시면서도 주셨어요. 오늘 첫 번째 문제가 북한에서 그래도 생활 수준이 높다고 알려져 있는 평양에서 대체로 전기가 가정집에서 이렇게 전기가 들어오는 시간이 어느 정도일지 우물정 1069번 3225님 너무 적네요 하셨는데 아직 정

정답을 기다려보고 있습니다. 찬양 한 곡 더 올려드리면서 여러분의 도전을 기다릴게요. 샵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로 나눠주시고요. 그래서 평양에서 온 한 청년에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거기서 어떻게 지냈는지, 혹시 냉장고는 그러면 어떻게 했는지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냉장고를 사용하지 못할 때도 있었지만 대신에 이 전기를 사용할 수 있을 때 그때 돌아가게끔 계속 그 음식이 쉬지 않게끔 꽝꽝 얼리는 그 기계가 있었대요. 아, 이게 힌트가 좀 됐을까요? 냉장고를 계속 우리처럼 계속 사용할 수 없어서 대체할 수 있는 또 다른 냉동고 기계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평양에서는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총시간이 얼마나 됐을까요? 하루 종일 12시간 안팎, 3시간 안팎, 샵 1069번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함께 찬양하면서 여러분의 정답을 받아봤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퀴즈가 북한 평양의 가정집에서 대체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지, 이 전기가 우리도 두꺼비집에 이렇게 전기가 나갈 때 부엌만 나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특정 뭐 방만 나가서 필수적으로 써야 될 것만 같은 전기 외에 나가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근데 북한에서는 이 문제에서 나누는 전기는 정말 말 그대로 모든 전기를 이야기합니다. 방 안에 키는 불들, 냉장고, 뭐 밥솥, 모든 전기를 이야기하는데

정답은 3번 3시간 안팎입니다. 1690님이 가슴이 아프지만 3시간 이내라는 간증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통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하루 종일 전기를 사용했으면 좋겠지만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 12시간도 참 안타깝지 않을까 싶어요. 정답이 3번이 아닐까 걱정됩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9741님도 정답을 기도의 한 줄과 소망의 한 줄과 나눠주셨어요. 3시간인 것 같은데 북한의 동포들을 생각하면서 덥기도 하지만 전력 사용을 참 절제하면서 과하지 않게 사용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시면서 9325님도 주셨고 이 찜통 같은 여름에 어떻게 버티고 견딜 수 있을지 주님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면서 우는 이모티콘과 함께 우리는 기적 속에서 살고 있네요 9713님 와 그쵸 저희는 감히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하루에 3시간만 전기가 나오는 3시간이 안 나오는 그 하루를 살아도 너무 힘들 것 같은데 하루에 평균 3시간 정도 전기를 사용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게 저도 이게 참 믿기지가 않아서 물어봤거든요. 냉장고는 보통 저희가 24시간 돌아가면서 음식이 상하지 않게 하잖아요. 특히나 이 무더위에 상할 수 있는 그게 위험이 참 큰데 그래서 꽁꽁 얼려두는 그 나오는 약 3시간 동안 꽁꽁 얼려두는 그 냉동실과도 같은 거기에다 넣어두고 3시간 후에 다시 그렇게 얼려두고 이거를 반복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통계적으로 북한에서 내세우기도 좀 어려운 그런 문제죠. 그래서 북한 평양에서 살다 오신 분들의 그런 증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수년 전에 북한에서 한 연구소에서 일했던 선생님의 이야기에 따르면 지도자를 위한 연구소였는데 그 설비 기계가 있는 곳만 24시간 에어컨이 돌아갔다고 해요. 거기서만 전기를 주로 사용하는 평양에서도 전기를 쓰는 곳이 있지만 없는 곳이 참 많은 우리가 바로 기도하고 함께 품어야 할 제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오늘의 두 번째 퀴즈, 두 번째 상식 바로 이어갈게요.

오늘의 첫 번째 상식은 북한의 평양에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럼 두 번째 퀴즈는 평양이 아닌 이 수도권이 아닌 다른 지방에서는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우물정 1069번으로 이거는 주관식으로 한번 받아볼게요. 평양에서는 하루에 3시간 안팎 전기가 들어오고요. 지방에서는 얼마나 들어올까요? 하루에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영유로 기다립니다. 그리고 첫 번째 상식 퀴즈에서 또 선물 보내드릴 분들을 제가 두 번째 요 퀴즈 다 마치고 한 번에 호명을 하도록 할게요. 요즘 불평 불만으로 가득 찼었는데 부끄러워지는 시간입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에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시면서 5012님 참여해 주셨는데 이 감사와 함께 북한을 위한 중보자로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의 두 번째 상식 퀴즈 북한의 지방에서는 전기를 하루에 얼마나 사용할지 샵 1069번으로 정답 기다리면서요. 신청 찬송 한 곡 보내주셨어요. 나의 등 뒤에서 함께 찬양하고 싶습니다. 틀어주실 수 있죠? 5084님 나의 등 뒤에서 신청 찬송 올려드리면서 여러분의 정답을 기다려 볼 텐데요. 우물정 1069번으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고요. 평양에서 도시에서는 3시간 안팎이라면 지방에

북한에서는 어느 정도 있지? 보통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평양에서의 삶과 평양이 아닌 곳에서의 그 삶이 참 다른 나라인 것처럼 서로의 이야기가 참 믿기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고도 해요.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샵 1069번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통해서도 들어와 주세요.

신청 찬송 나의 등 뒤에서 함께 찬양했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상식 퀴즈. 첫 번째였던 이 평양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가정집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시간이 하루 3시간인 점. 요첫 번째 문제에 이어서 두 번째 문제는 지방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일지 나누고 있어요.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열악한 환경 속에 사는 북한 주민들에게 예수님만이 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시면서 9016님, 2시간일까요? 라고 도전을 해주셨고요. 참 우리에게 일상인 것이 일상이 아닌 북녘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주 작은 것들도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북한이기를 소망합니다라는 마음으로 문자를 보내주신 분도 계시는데, 오늘 정답을 선물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해주시는 선물 소개를 하면서 1분, 2분 정도 더 받아볼게요.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문자로 퀴즈 정답 출석 체크해 주시는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드리는 OMP데이에서 마련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믿음의 기업 JMB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한나 만나 한끼 제품과 건강회복을 돕는 월동 부우차,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을,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을,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제주 청차 세트,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처리다육이에서 다육이를,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에이스 눈 마사지기,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세트,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 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곰쥐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쥐 제품을 드립니다. 복음 통일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정답 2시간입니다. 빨리 평화통일, 복음통일 되기를 기도합니다. 라고도 도전을 해주셨고요. 평양은 3시간, 그 외에는 30분일 것 같아요. 새싹 회원도 주셨습니다. 전기가 없는 줄 알았어요. 0770님. 맞아요. 북녘에 열악한 상황에서 전기를 우리처럼 일상으로 사용했던 주민들이 많지가 않죠. 30분, 1시간, 2시간 이렇게 다양하게 보내주셨는데 평양이 3시간 안팎 정도니까요. 당연히 그보다 더 아래인 평균적으로 하루에 1시간 정도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일정하지 않다고 해요. 뭐 청진시에서 오늘은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들어오겠습니다 라고 발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하지 않은 그 시간에 하루에 1시간 정도 들어온다고 하는데 상황에 따라서 며칠씩 전기가 안 들어오기도 한답니다. 평양이 3시간이면 그 외 지방에서는 2시간 정도가 아닐까요? 마음이 아파서 눈물이 납니다.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절로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0233님 문자 주셨어요. 3시간 정도도 엘리트층이 참 많이 살고 있는 평양에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인데 우리가 지금 이 방송을 하는 이 스튜디오도 그렇고요. 여러분이 방송을 듣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그곳에서도 셀 수 없이 많은 전기를 일상 가운데 사용하고 있잖아요. 참 따뜻한 마음을 문자로도 같이 나눠주신 것처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참 모르는 세계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한 시간일 것 같아요. 0360님.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참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북녘 땅에도 이러한 모든 소소한 것들을, 이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덧붙여 주셨어요.

0: 진리로 인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한 참 자유를 알고 이 일상 가운데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날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실 거죠.
1: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0: 오늘도 북한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면서 기도의 한 줄 한 줄 여러분 나눠주신 기도의 한 줄 한 줄에 아멘이라고 화답해 주셨을 줄 믿으면서 그리고 여러분의 그 기도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함께해 주실 줄 믿으면서 오늘 해피데이는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인사를 드릴 텐데요. 오늘 나눈 이야기들 이 생방송이 끝나고 나서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그리고 그 마음을 나누면서 기도의 산에 쌓아주세요. 이 믿음과 함께 인사드리기 전에 오늘 당첨자 말씀드린다고 했죠. 1690님, 9741님, 9325님, 그리고 9016님, 또 7348님, 제가 링크 하나 보내드릴게요. 링크 클릭 후 성함, 주소, 연락처 보내주시면 선물 같이 보내드리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을 부어주실 줄 믿으면서 해피데이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더 행복하세요.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1분 칼럼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입니다.
1: 일부 동물들이 동성애를 하니까 인간도 동성애를 해도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를 들어 아델리 펭귄은 동성애를 할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소아성애, 근친상간, 시체성애 등 변태적인 성행위를 보입니다. 또한 청둥오리나 기린 등 일부 동물에게서도 동성간 성행위와 유사해 보이는 행동이 보고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동물이 하는 행위를 인간이 다 해도 무방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많은 동물들이 성적인 정조의 개념 없이 교미를 나누는 경우가 많고 햄스터나 토끼가 자녀를 물어 죽이기도 하고 개는 노상방뇨를 하기도 합니다. 일부 동물들이 이러한 행위를 한다고 해서 우리 인간도 그렇게 해도 당연하고 자연스럽다고 말할 순 없습니다. 동물과 인간은 어쩌면 그런 면에서 차이점을 보인다고 할 수 있죠. 동물이 동성애를 한다고 해서 인간이 해도 된다는 주장, 그것은 맞지 않는 논리입니다.
0: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였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학문은 붕대고 발전했지만 교회는 영적으로 퇴부했습니다. 신학자들이 영성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설교는 자기 아는 지식으로 말씀을 전했지만 생명이 없기 때문에 목회를 못하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말씀하시도록 무릎을 꿇고 기도해서 가슴에 신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신학은 학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 신학자들이 영혼이 메말리니까 신학생들한테 지식으로만 전달했지 학문을 더 의지하고 믿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놀라운 부흥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거는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예수 생명이 흘러야 하는 거예요.
1: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 백석대학교는 백석총회와 함께하는 대학입니다.
2: 현대인들의 필수품 중 하나인 전기. 전자제품 사용량이 더욱 많아짐으로 인해 생활안전사고가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에서는 가스전기 사고를 줄이기 위한 예방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가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냄새를 맡아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점화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되면 절대 당황하지 말고 먼저 코크와 중간 밸브, 용기 밸브를 잠그고 창문과 출입문 등을 활짝 열어 환기를 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전기를 사용할 시에는 전기기기와 배선에 절연 처리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노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기기기는 땅이나 수도관과 전선으로 연결해야 하며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여 감전과 화재 등의 사고를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전기기기의 스위치 조작은 아무나 함부로 하지 않도록 하며 젖은 손으로 전기기기를 만지지 않아야 합니다. 수동개폐기의 표주로 동선이나 철사를 사용하면 매우 위험하므로 반드시 전격 표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자동개폐기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정기적으로 테스트를 하시기 바랍니다. 불량 제품이나 부분적으로 고장이 나 있는 제품을 무리하게 사용하지 마시고 배송용 전선은 중간에 연결 접속하여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 가스전기사고 예방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안전한 가스전기 사용으로 우리는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0: FE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하나님의 말씀을 온 누리에 널리 알리기 위해.

0: 1956년 겨울, 인천의 한 앞바다에서 라디오 전파가 송출됐다. 1973년 제주, 민간 최대 출력 250kW의 아세아 방송도 시작됐다. 북방으로 송출된 이 두 소리, 방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극동 방송의 시작이었다.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So
1: take my hand. 저도 사실은 모태신앙인데 그냥 형식적으로 사실은 믿음 생활을 좀 했어요. 어머님한테 유산을 받아서 그냥 다녀야 되는 거구나, 믿으니까 믿는 거구나라고 해서 그렇게 극동방송국에 대한 애정이라든지 뭐 꼭 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없었어요. 사실 제가 왜냐하면 홍익여 중 출신이라 항상 어렸을 때부터 극동방송국을 보고 자랐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말씀을 좀 듣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청취를 하게 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2: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오늘은 한은주 집사님의 목소리로 만납니다.
1: 네, 항상 이제 운전을 하면서 다른 뭐 재밌는 프로나, 왜냐하면 졸리면 안 되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극동방송국을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채널을 찾아서 들었는데 그게 너무너무 저한테 그냥 그 산소 같다라는 느낌도 들고 뭐 제 영성이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 너무너무 있는 거죠. 그래서 같이 찬양하고 소망기도에 같이 기도하고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같이 방송을 통해서 같이 예배해 드리고 하는 그 시간들이 너무 귀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제는

0: 올라타면 그냥 항상 채널이 고정이 돼 있을 정도로 극동방송국이 너무 좋은 거죠. 잘 됐으면 좋겠다. 아, 계속 이렇게 영성들이 죽어가는 영성들이 나처럼 아니면 정체되어 있던 영성들이 좀 살아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드는 거죠.
1: 이렇게 극동방송을 듣고 함께 기도하고 은혜를 누리며 우리는 주 안에 한 가족이 되어갑니다.
0: 중보기도팀의 그 기도해 주시는 것도 저는 체험됐거든요. 사실은 저희 아이가 조금 아팠어요. 18살인데 좀 어려운 병인데 청정골염이라고 좀 평생 이제 그 치료를 해야 되는 병에 걸렸는데 발병이 된 때 또 사춘기가 왔었어요. 그래서 저랑 사이가 굉장히 좋았는데 많이 멀어졌죠. 근데 그 소망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도 요청을 하고 또 미스바 기도 가서 또 기도도 하고 하니까 그 관계가 회복되는 체험도 있고 아이도 휴학을 하면서 같이 미스바 기도에 참석도 하고 했었거든요. 이 사춘기를 잘 넘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믿음이 더 좋아졌고 아이도 저하고 관계도 그렇고 더 믿음도 우리 아이가 성장하는 게 보이고 그런 것들이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죠.
1: 네, 우리는 이렇게 방송 가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한운주 집사님처럼 극동방송을 들으면 영혼이 살아나고 기도 응답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극동방송이 오직 복음을 전하며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매달 일정 금액을 후원하는 전파선교사의 이 복된 자리에 나와주시지 않겠습니까?

0: 거부했죠. 우리 아이도 자기 막 유튜브 음성 뭐 이제 멜론의 유명한 가수들 노래 듣고 막 이러는데 저는 좀 강요하진 않았어요. 제 차를 타면 항상 틀어져 있고 저는 그 타이밍이 좋으니까 계속 듣고 말씀이 좋으니까 야, 이 목사님 말씀 너무 좋으시다니 그래서 듣게끔 했어요 그냥. 그래서 그냥 너무 찬양 같이 따라 부르고 막 이러니까 본인도 한쪽 이제 이어폰을 빼고 또 이제 내용을 좀 듣다가 좋으면 다른 한쪽에는 이어폰을 빼고 자기가 듣고 있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젖어들게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통역을 시키거든요. 그러면 그 시간대에 참석하는 그러니까 참여하는 학생들 자기 또래 애들도 있는 거예요. 성경을 외우거나 뭐 이런 부분들을 거기에 조금 젖어드는 것 같아요. 그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힘들고 할 때 이게 분명히 생각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아이가 사회생활을 하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어려울 때 아, 우리 엄마랑 같이 들었던 그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저는 항상 같이 듣고 있어요.
1: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고백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은주 집사님 기도 제목입니다.
0: 좀 더 많이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일에도 항상 형통하기를 이제 기도를 많이 드리고 있고요. 나중에 제가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고 그 은퇴를 하거나 할 때도 좀 더 저의 방법대로 또 섬길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인도해 줄 거라는 믿음도 있고 기도도 하고 있고요. 전파 선교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계획을 잡고 우리 아이한테도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월급을 탔을 때 소득이 생길 때 너도 이걸 같이 선교사로서 우리가 참여를 하자라는 걸로 해서 계속 이어나갈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또 좀 많이 기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 극동방송을 애청하며 기도하고 또 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기를 소망하며 전파 선교사로 헌신하는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복소리 이인성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복소리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전파 선교사로서의 헌신을 다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4-256-3000 054-256-3000번 포항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거나 단문 50원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였습니다.

0: 복음의 소리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은 기계 제1교회 김희경 목사님께서 시편 116편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은혜에 합당한 삶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은혜에 대한 네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이 은혜를 은혜로 모르는 것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모르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 홍해길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이 없을 때에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마실 것이 없자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물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무더위와 추위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수많은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원망과 불평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를 기억했다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었다면 그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은혜를 알고 모르는 것, 그것은 삶에 있어서 큰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다면 오늘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반응이 뭐냐면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10명의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아요. 자기가 나은 것을 알고 한 사람 사마리아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아홉 명은 평생 낫지도 않을 병을 고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 표시를 안 했을까? 그것은 은혜를 당연하게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나은 채 집으로 가는 거죠. 세 번째 반응이 있어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습니다. 선을 악으로 갚는 거예요.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니까 내 보따리 내놓으라 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은혜를 모르면 이렇게 오히려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 부모의 동의 하에 심폐소생술 해서 살려내었는데 오히려 그 부모가 그 살려낸 사람을 고소하고 또 물질적인 보상을 요구하더라는 거예요. 참 무서운 세상이죠. 은혜 받았으면 그냥 감사함으로 끝나야 되는데 오히려 악으로 갚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잠언서 17장 13절에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으로 선을 갚아버리면 그 악이 그 집에 머물러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지도 말고 선을 도모함으로 인하여서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은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는 그런 환난과 슬픔을 만날 때에 내 영혼을 건져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시인을 고통 가운데에서 건져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리로다. 그리고 내가 평생에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시면 내게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시인의 마음 얼마나 귀한 마음이에요. 참으로 성숙한 그런 신앙의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죄사함 얻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인하여서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오늘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값없이 주시는, 한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그 어떤 것으로도 어떤 방법으로도 갚을 수는 없어요. 시인이 고백하기를 여호와께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무엇을 드려서 보답하면 다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보답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다 갚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받은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감사하시죠? 그러면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행복하시죠? 그러면 행복해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헌신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시편 103편 2절 말씀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정확하게 기억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에 우리는 감사도 잃어버리고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져가고 결국에는 세상에 빠져서 세상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서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 은혜에 감사해서 늘 하나님께 주신 사명 붙잡고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수고했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은혜를 품고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 거예요. 내 안에 은혜가 없으면요 신앙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내 안에 은혜를 품고

나아가는 거예요. 잃어버리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늘 그 은혜 생각하고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내 안에 있는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시인은 받은 은혜에 보답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 결단이 없는 신앙, 형식적인 신앙입니다. 그리고 메마른 신앙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들어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말씀을 들었는데 은혜 많이 받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결단하지 않아요. 그냥 감동으로 끝나요. 그러면 그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우리가 설교 말씀이든 아니면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이든지 언제든지 간에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에 은혜가 되었으면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고도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결단하지 아니하면요 그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말씀을 듣고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거울에 자기 얼굴을 들여다보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는 자기 모양을 보고도 거울 앞에서 떠나면 곧 제 모습을 잊어버립니다. 정확하게 우리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어요. 은혜 받았다 그래요. 감동 받았다 그래요. 그런데 돌아서면 기억이 나요 안 나요? 죄송하지만 기억이 안 나버려요. 왜 안 날까요? 이유가 뭐예요? 생각해 보셨어요? 나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면은 자꾸 잊어버릴까? 기억이 안 날까? 결단을 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결단해 보세요. 그러면 말씀이 남아있어요.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데 여러분 20분 동안 설교 듣는 시간에 우리가 다 기억을 못해도 20분 동안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지는 결단하면 다 알아요. 내가 오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예배에 가는 말씀이면 예, 내가 예배 빠지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이 내 안에 그대로 기억되어지는 거예요.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생각이 없어요. 결단이 없어요. 그러면 지나가면 무슨 말을 들었는지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느헤미야와 함께 성벽을 건축한 백성들이 학사 에스라가 읽어준 율법을 듣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아요. 말씀을 들으니까 자신들의 죄가 깨달아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통의 자복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초막절을 지키라는 말씀이 있으니까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초막절을 지켜요. 그리고 언약을 새롭게 갱신을 하고 우상을 버리고 안식일을 지키고 성전을 섬기고 십일조를 드리겠다 그렇게 결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붕이라고 하는 거는요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집회 때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하고 끝이 나면 그것은 신앙의 붕이 일어나지 않아요. 결단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면 그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부흥 운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 받는 순간에 여러분 뭘 했을까요? 우리 친구들이. 여러분 결단한 친구와 결단하지 않는 친구로 나누어져요. 적어도 결단한 친구는요. 그 결단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부단히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았다면서 결단하지 않는 친구들은 똑같이 살아갈 가능성이 많아요. 이전하고. 결단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결단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결단을 이룰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왜 아이들이 수련회 갔다 오면 믿음이 한뼘 자랄까요? 은혜를 받고 결단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결단을 이루어 가셨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느냐? 결단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 직분, 충성되이 감당하겠습니다. 원망 불평하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오늘 이 시간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결단을 저는 못 이루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결단을 들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결단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인의 13절 말씀 보시면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구원의 잔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구원을 받았으니 감사함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른다고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잊어버리거나 또는 식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시인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내 평생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그 고백을, 그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 어떤 마음을 하느냐,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감격, 그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0편 4절에도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의 성전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면 저절로 찬양이 돼요. 그런데 감사하지 않으면 찬양이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고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하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할 일이 많잖아요. 그런데 감사하면 우리 가운데 찬송이 흘러나오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5절 6절 말씀에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다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시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기로 결단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 말씀에 여러분,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라 결단을 합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께 서원을 갚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모든 백성 앞에서 갚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내가 반드시 갚겠다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 다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 모든 백성들 나처럼, 나와 같이 서원이 있으면, 서원을 했으면 다 하나님께 갚으라 라고 하는 격려의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서원은 하나님과의 약속이잖아요. 그러면 서원을 할 때에는 굉장히 신중해야 돼요. 어떤 서원을 해야 되느냐? 철저하게 믿음으로 서원하셔야 돼요. 근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서원하시면 안 돼요. 믿음으로 서원하시고, 믿음으로 서원한다는 것은 결국 나의 서원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냐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그 서원은 좋은 서원.

0: 올바른 소원인 거예요. 그리고 그 소원을 했으면 하나님께 반드시 이행하셔야 돼요. 좀 힘들고 어려워도 이행을 하셔야 돼요. 신명기 23장 21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소원했으면 그 믿음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 믿음의 소원을 갚으면 하나님께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원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가 아들이 없어서 너무 힘들잖아요. 그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통곡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해요. 나에게 아들 하나 주시면 내가 평생에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나시린의 서원을 한 거예요. 그 서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아들을 주세요. 그 아들이 사무엘이에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쓰임받은 아들을 낳은 한나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그러면 그 아들을 드리기가 쉬울까요? 아들하고 계속 함께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한나는 하나님께 소원했기 때문에 기쁨으로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한나에게 아들 셋과 그리고 딸 둘을 더 주셨어요. 원래 태의문이 열리지 않는 한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서원하고 그 서원을 갚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한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아들 셋과 딸 둘을 더 주시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약속한 것을 갚는다 그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귀한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한 약속이 있다면 서운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시간이 지났더라도 반드시 갚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운한 거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생각나시거든 아니면 이 시간에 다시 여러분들이 서운하시거든 여러분 그 서원을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갚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시인이나 또는 한나가 받은 그런 놀라운 복을 여러분들도 받을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어요. 우리가 받은 은혜는 그런 값진 은혜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인 거예요. 은혜에 합당한 삶을 여러분 반드시 살아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 꼭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결단을 하나님께서 이루심으로 말미암아서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기계제일교회 김희경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54-243-2166 054-243-2166번 기계제일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함경북도 청진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2009년부터 대한민국 서울에 살고 있는 주일용입니다. 이게 소문이 났어요. 너무 이게 방송이 좋은

0: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인들에게 추천을 해줘서 우리 가정으로 시작해서 우리 동네에 6가정 이상이 극동방송 한국 라디오를 같이 들었어요. 그 중에 마지막으로 애청자 그룹에 들어오신 분들이 이제 보이브에 약간의 밀고에 가까운 걸 했어요. 대놓고 밀고하진 않고 좀 흘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독 저의 집에 감시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때마다 라디오 기기를 뭐 숨겨둔다든지, 다시 주파수를 고정해둔다든지, 뭐 부숴버린다든지, 이런 일들이 좀 있어서 위협과 가까이 있었죠. 일단은 극동방송이 가장 잘 들려요. 가장 잘 들리는 게 극동방송이고, 제가 워낙 어리다 보니까 부모님 중에서도 아버지가 그걸 많이 주도를 하셨고, 저는 틀려 있으면 듣고. 생각해보세요. 북한에서 항상 들리는 소리는 막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막 이런 얘기만 들리다가, 진짜 그 나긋나긋한 서울 말이 이렇게 나오는 게 어린 아이한테도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그걸 들을 때면 거의 명절 분위기죠. 신나서. 그만큼 신나는 일이 거의 없죠.
1: 함경도 출신 탈북민 주일영 성도님의 고백입니다. 북한으로 복음을 전하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얼음장 같은 북한 땅에 복음의 햇살을 비춥니다. 북한으로 전해지는 극동방송의 선교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문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전화 주시면 됩니다. 054-256-3000번, 포항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극동방송은 오늘도 북한 땅에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해들한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 매일 아침 사랑 가족들과 함께 일상을 나누며 하루를 열어가는 사랑해들한에서는 오는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저자와의 만남 공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에 함께 나눌 책은 기독교 부문 베스트셀러를 기록했던 최상훈 목사님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입니다. 이 책은 하나님께서 선교 현장과 목회 가운데 베풀어주신 기도의 응답을 생생하게 담아낸 책인데요. 저자는 기도할수록 하나님 앞에 차곡차곡 쌓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가장 좋은 때 응답하신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린 주 안에서 한다. 기도하면 할수록 하늘나라 통장에 차곡차곡 쌓인다는 이 저자의 고백을 함께 나누고 싶으신 분들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특별히 삶의 문제를 기도로 돌파하기 원하시는 분들, 하나님과 더욱 깊이 교제하기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세미나라고요. 세 글자 남겨주시면 신청 링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공개 세미나는 무료로 진행되며 행사 당일 추첨을 통해 최상훈 목사님의 도서도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열리는 사랑해들한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에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세미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256국의 3000번 포항극동방송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린 기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가장 선한 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0: H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2026년 8월 5일 수요일입니다. 자, 즐거운 수요일.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바로 세깨랍니다. 세깨라.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자, 오늘도 더워요. 계속 덥습니다. 자, 여름답네요. 여름다워요. 자, 이 더운 날 그래도 이 더위를 맞서서 극복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고 여름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자, 오늘 도전하기 또 좋은 날입니다. 오늘 도전 찬양으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끼라에서 이제 우리 교회 잘 다니시는 분들, 여름 사역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 한번 전화 연결도 해보고 선물도 드리는 시간, 방학생, 무교생뿐만 아니라 교회 잘 다니시는 분들께 선물도 드리고 저하고 통화도 한번 해보고 그런 도전하는 시간, 여러분의 도전장을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중에 도전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로 아니면 어플 메시지로 주시는 분께 제가 사전 섭외 없이 문자창에서 보고 도전이라는 두 글자를 보고 그 전화번호는 저는 볼 수 있거든요. 바로 전화를 드려서 앞 소절 노래를 제가 잠깐 부르면 바로 이어서 노래를 부르게 되시면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전 문자가 왔다. 제가 딱 전화를 했어요. 거기서 여보세요 뭐 이런 거 할 필요 없이 바로 제가 학교 종이 하면은 받는 분이 땡땡땡 하면은 띵동댕 정답입니다. 그리고 선물 받으시는 거예요. 선물 고르실 수 있는 기회도 드립니다.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샵 1069, 오물정 1069, 오후 3시 시간대 서울극동방송 수신문자인 샵 1069번으로 지역에 계시는 분들

0: 평소에 보내는 그 지역 방송 말고 샵 1069번으로 이 시간에 보내주셔야 되겠습니다. 어플로 들으시는 분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극동방송을 어플로 들으시는 분들, 어플 무료 메시지 보내실 때는 회원 가입을 하시면 보낼 수 있습니다. 그쪽으로도 도전, 여러분의 도전장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제가 이제 다른 찬양 오늘도 준비하는데, 이 여름, 뜨거운 여름에 여름 성경학교나 여름 수련회 때, 여름 수련회 때 많이 불렀던 옛날 추억의 찬양을 제가 또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자, 어떤 분들이 또 오늘 도전을 하실지, 되도록이면 제가 쉬운 걸로 합니다. 되도록 쉬운 걸로 해요. 한 번쯤은 어렸을 때 불렀던 걸로 제가 하고 있습니다. 자, 벌써 도전 샵 1069번으로 어플로 도전을 하고 계시네요. 열무김치 잘 왔다고요. 옆에 지인과 극동방송에서 보냈다고 나눠 먹었다. 아, 좋습니다. 3431번님도 지난번에 도전해 하셨던 분. 자, 오늘은 또 어떤 분이 또 선물을 받으실지 이분을 한번 제가 첫 번째로 전화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전을 한번 받아드리죠. 0904번님의 도전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여보세요?
0: 예수께로
1: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0: 할렐루야. 와우, 축하드립니다. 처음엔 못 맞출 줄 알았는데
1: 너무 예, 당황했어요.
0: 그러니까 처음엔 당황했는데 예수께로
1: 가면,
0: 그렇죠 그렇게 받아치면 되죠. 꺄 도전 이렇게 문자를 보내셨는데,
1: 와, 네.
0: 예, 어디십니까? 어느 지역이세요?
1: 아, 저는 충남 아산입니다.
0: 충남 아산입니까?
1: 네.
0: 원래 이렇게 조금 리액션이 좀 좋으신 편인가 봐요. 예?
1: 네?
0: 문자에서도 제가 그때 느꼈거든요. 그냥 도전이 아니라 꺄 도전 이렇게 적으셨죠.
1: 아, 제가 꺄라 너무 좋아해가지고.
0: 예.
1: 지금 두 번째 도전인데 됐어요. 너무.
0: 아, 감사합니다. 두 번째 도전. 지금 혹시 네. 운전 중이세요?
1: 네.
0: 혹시 정차 가능하십니까?
1: 네, 지금 정차하려고 찾고 있습니다.
0: 천천히 정차 한번 해주십시오. 자, 여러분 이제 듣고 계시는 분들 이런 식으로 도전 문자 줬다가 제가 이렇게 전화해서 예수께로 하면 가면 이렇게 부르면 딩동댕 선물 받는 거고요. 되도록이면 여러분 이렇게 안전하게 정차하실 수 있는 분만 이렇게 도전을 해주십시오. 정차하실 수 있는 고속도로에 계시는 분은 하시면 안 됩니다. 예, 도전했다가 또 위험해요. 자, 0904번님 충남 아산에서 도전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정차가 되고 있습니까?
1: 네, 제가 여기 한 15초 후면 정차될 것 같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좀 기다리겠습니다. 예, 자, 지금도 뭐 많은 분들이 도전을 해주고 계시는데 오늘 이렇게 예전에 예수께로 가면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이제 어린이 찬송가에 있다가 지금은 우리 일반 찬송가에도 수록된 곡인데, 참 여름 성경학교 때 많이 불렸던 그런 곡이죠. 예수께로 가면. 자, 운전하실 때, 예, 여러분 이제 안전 운전 하셔야 되니까 제가 정차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0904번님.
1: 네. 정차했습니다.
0: 정차했습니까? 예. 어디 가시는 길에? 예.
1: 아, 네. 저기 딸내미 학원 데려다 주고.
0: 아, 딸내미구나. 꼭 목소리는 네. 청년부 같으신데. 딸내미 학원. 학원이면 딸내미가 뭐 초등학생, 중학생입니까?
1: 네.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0: 초등학교 4학년. 새끼라는 언제부터 들으셨어요?
1: 한 3년 된 것 같아요.
0: 3년 됐어요.
1: 네.
0: 도전 두 번째. 그래도 어떻게 두 번째 때 딱 된 것도 잘 된 거예요.
1: 너무 감사합니다.
0: 정말 많은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또 안 되는 분들이 참 많은데
1: 네.
0: 3년 되셨구나. 자, 선물 어떤 거 기억나는 선물 있으십니까?
1: 저 레모나요.
0: 레모나. 이게 완전 애청자구나.
1: 네.
0: 새끼라 들으면서 뭐가 좋으세요? 어떤 점이?
1: 모두 소망이 있잖아요.
0: 네네.
1: 이렇게. 함께 천국 가고 싶다는 소망이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부르는 그게 너무 감동인 것 같아요.
0: 그래요. 네. 지금 혼자 계세요?
1: 지금요?
0: 아니 옆에 아니면 딸내미 지금 내려줬죠?
1: 내려줘, 딸내미. 네.
0: 혼자 있고. 네. 어느 교회 섬기세요? 아산에서 섬기세요?
1: 네, 아산에 우리샘 교회 섬기고 있어요.
0: 우리샘 교회. 온 가족이 어떻게 다 지금 잘 교회 출석하십니까? 예? 방학생 없이?
1: 남편은 안 가고 있어요.
0: 남편은 안 가고. 혹시나 해가지고 여쭤봤는데. 그래요. 네. 남편 방학생입니까? 아니면 무교생입니까?
1: 원래는 방학이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전혀 마음속에 안 계십니다. 하나님.
0: 아무튼 방학생이지. 옛날에 교회를 네. 다녔으니까.
1: 네.
0: 아, 그렇구나. 이렇게 또 리액션 좋은 또 아내 옆에 방학생이 있었네요. 안타깝게. 혹시 그 방학생 남편 새끼라 들어봤나요? 같이?
1: 네. 지난주에 휴가여가지고.
0: 지난주에.
1: 네. 같이 들었습니다.
0: 다음번에 같이 있을 때 꼭 좀 도전해주세요.
1: 네.
0: 알겠죠?
1: 네.
0: 자, 남편 선물은 뭘 드릴까요? 좀 남편한테 오늘 좀 마음의 문을 열게끔 선물 하나 더.
1: 유산균.
0: 네. 알겠습니다.
1: 전달하겠습니다.
0: 남편한테 다음에 우리 전화 연결해가지고 또 선물 또 드리면서 우리 결단의 기도도 하면서 하나님께로 꼭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네. 하자고요.
1: 네.
0: 3년 들으셨으면 이제 남편은 이제 도전해야죠. 남편을 도전시켜야 될 것 같아요. 예.
1: 네.
0: 알겠죠?
1: 네, 알겠습니다.
0: 오늘 도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애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아까 우리샘교회 그렇죠?
1: 네.
0: 예, 우리샘교회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극동방송 또 새끼라 많이 알려주십시오. 우리 남편에게 한마디 할까요? 남편에게? 예?
1: 하나님은 항상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0: 아멘. 예. 자, 우리 예수께로
1: 가면 나는 기뻐요.
0: 아, 정말 이 찬송 우리 남편하고 같이 불렀으면 좋겠네요. 네. 자, 우리 아산에 계시는 0904번님 오늘 고맙습니다.

0: 예수께로 가면 찬송가, 우리 어린이 찬송가에도 수록됐었던 곡. 예수께로 가는 분들 정말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3시 11분 지나고 있습니다. 새끼라 오늘 도전 찬양 함께하고 있습니다. 샵 1069로 아니면 어플 메시지로 도전이라고 문자 그리고 메시지 주시는 분께 제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막 전화해가지고 찬송 찬양 앞부분 살짝 제가 부르면 이어서 부르는 게 좋은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방학생, 무교생 할거 없이 교회 잘 다니시는 분들께 선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도전했는데 이번에는 또 어떤 분의 도전장을 제가 받아볼까요? 그냥 뭐 제가 그냥 막 찍습니다. 찍어요. 자, 그리고 다음 곡이 또 준비가 되어 있죠. 다음 곡. 우리가 어렸을 때 불렀던 찬양들 중에 이번에 6143번님. 자, 다시 한번요. 6143번님께 제가 도전 한번 해볼게요. 자, 바로 불러요. 오, 이 기쁨. 옆에 알려주고만. 오, 이 기쁨.
1: 주님 주신 거, 주님 주신 거.
0: 할렐루야. 옆에 알려주는 건 누구고 본인은 누굽니까? 예?
1: 안녕하세요. 아, 옆에서 엄마가 계시고요. 저는 지금 수요예배 가려고.
0: 수요예배?
1: 네,
0: 벌써 수요예배를?
1: 권사님이랑 이제
0: 네.
1: 아 일찍 가서
0: 엄마랑 지금 있는 거예요?

0: 뭐 이러고 있었는데. 아, 성인이구나. 옆에 엄마가 알려줬나요?
1: 네.
0: 엄마가 28살. 28살이라면은 네. 오이 기쁨 이거 모를 수도 있겠다. 오이 기쁨 이거 몰라요? 예?
1: 네.
0: 아, 모태 신앙이긴 하죠. 아닌가요?
1: 네, 맞아요.
0: 모태 신앙이지만 어렸을 때 안 불러 봤구나.
1: 어렸을 때 이제 예. 잘 안 나가다가 제대로 다닌 지는 한 1년, 2년 정도.
0: 그래요. 어느 지역이에요, 지금?
1: 사는 곳은 용인이에요.
0: 근데 지금 전화 받는 곳은 다른 곳인가요?
1: 아, 서울 교회 다녀가지고.
0: 아, 서울 교회 다니고 지금 사는 곳은 용인. 전화 받는 곳 네. 용인입니까? 용인?
1: 네, 용인입니다.
0: 엄마도 옆에 계시고.
1: 네.
0: 엄마도 교회 열심히 잘 다니시고.
1: 네, 엄마 덕분에 이제 교회 열심히 다니게 됐습니다.
0: 엄마 덕분에. 이 방송은 언제부터 들으셨어요?
1: 한 2년 정도 됐어요.
0: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교회 다니기 전부터, 예?
1: 네.
0: 교회 다니기 전부터 들었군요.
1: 네.
0: 교회가 1년 정도 다녔으면은 다니기 전부터 네. 엄마가 들으라고 해가지고 들었나 보다.
1: 네, 맞아요.
0: 그러네. 자, 엄마가 애청자군요.
1: 네.
0: 엄마 한번 바꿔주십시오.
1: 엄마. 안녕하세요.
0: 안녕하십니까. 어머니 네. 때문에 딸이 선물 받네요, 오늘. 근데 땡 치려다가.
1: 네.
0: 엄마가 옆에서 오, 이 기쁨 알려줘가지고. 어머니는 어렸을 네. 때 이거 많이 불러보셨잖아요. 그쵸?
1: 네.
0: 여름 성경학교, 네. 여름 수련회 때 우리 막 율동하면서, 그쵸?
1: 네.
0: 어머니는 극동방송 들어보신 지 오래됐나봐요.
1: 예, 저는 오래됐습니다.
0: 딸이 방학 중이어서 딸을 이 방송을 듣게 하셨군요.
1: 네.
0: 성공하셨네요. 근데 1년 전부터 딸이 이제 네. 예배도 드리고 같이 이렇게 방송도 듣고.
1: 예.
0: 지금 어떤 시간인데 딸하고 같이 이 방송을 듣고 계세요?
1: 아, 지금 이제 서울에 교회에 가면서 예, 듣고 있고 이제 뒤에 이제 우리 권사님하고 집사님하고 네.
0: 아,
1: 같이 가고 있습니다.
0: 뒤에 지금 운전은 누가 하세요, 지금?
1: 아, 제가 하는데 지금 정차 중이에요.
0: 정차 중이고
1: 네.
0: 서울에 있는 수요예배를 위해서 지금부터 네. 출발하시는 거예요?
1: 네, 가서 이제 오늘 수요 요리를 하거든요.
0: 아, 요리를 또?
1: 네네.
0: 이야, 교회 또 일꾼이시구나.
1: 아니, 이제 권사님이
0: 네.
1: 저희 아이를 요리를 가르쳐 주셔가지고.
0: 네네.
1: 예, 그걸 이제.
0: 아,
1: 예.
0: 딸과 함께?
1: 네네.
0: 아우, 행복한 길이네요, 오늘. 행복한 네. 길. 또 이렇게 도전도 네. 또 받았고.
1: 네.
0: 자, 우리 어머니가 애청자시니까 선물 먼저 한번 골라보세요. 어떤 선물? 새끼라 선물. 기억나는 거.
1: 응? 연어?
0: 연어.
1: 연어.
0: 네. 딸은요? 딸은?
2: 김부각 세트.
0: 김부각 세트. 딸이 애교가 많고 꼭 진짜 저는 초등학생인지 중학생인지 그랬는데 김부각. 아, 근데 뒤에 권사님들이 타고 계시네.
2: 네.
0: 이거 어찌해야 될까? 어찌했을까? 커피를 드려야겠네, 커피. 같이 요리하시면서 드시라고. 예,
1: 감사합니다.
0: 알겠습니다. 선물을 네. 이렇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가서 수요예배 정말 요리로 잘 또 섬기시고 이 더운 날 참 네.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세요. 자, 우리 따님 오이 이기쁨이라고 이번에 네. 이 찬양을 좀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이렇게 시작하는 거거든요.
1: 네.
0: 이제 흐릅니다. 이제 흘러요.
1: 네.
0: 앞으로 애청해 주시고 사연도 많이 보내주시고요.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뒤에 권사님들도 감사해요. 예.
1: 수고하세요. 예.
0: 예, 감사합니다.

0: 오 이기쁨 옹기장이 앨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시 19분 새끼라 도전 찬양 함께하고 계십니다. 도전이라고 문자나 어플 메시지 주시는 분께 제가 그냥 마구잡이로 전화합니다. 사전 섭외 없이 찬양 앞부분 살짝 부르면서 이어서 부르는 분께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이 찬양으로 아 역시 오늘도 뭐 뜨겁지만 아주 도전 분위기가 뜨겁습니다. 이분에게 제가 한번 또 전화를 드릴게요. 도전장을 받아야지 또. 잠깐만요. 다시 한번. 자, 4834번.
1: 안녕하세요. 녹음을 통해 이름과 용건을 말씀해 주시면 상대방이 통화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0: 아, 이건 안 되겠네요. 아쉽네요. 4834번님. 어떻게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 다른 분. 자, 다른 분. 2345번님. 2345번님. 2345번님
2: 보세요.
0: 할 수 있다.
2: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0: 와! 와.
3: 아쉽네요. 4834번님.
0: 자, 지금 라디오가 켜진 것 같아요. 라디오를 꺼 주시고요.
3: 그러면 다른 분.
2: 잠깐만요.
0: 운전 중이신 것 같은데.
2: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0: 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2: 예예예예. 예, 예.
0: 정차하고.
3: 2345번님.
0: 그래서 지금 정차하셨어요?
2: 예예예. 예, 예.
0: 어느 지역이십니까? 어느 지역?
2: 수원입니다.
0: 수원.
2: 예예예. 예, 예.
0: 내 도전을 받아주시오라고 이렇게 딱 문자를 보내셔서. 어우 2345번님 수원에서 예, 예. 어느 쪽에 뭐 어떤 일로 지금 이동 중이신 거예요?
2: 아 고객집 방문하면서 예. 방문 관리하는데.
0: 예.
2: 고객댁 이동하다가
0: 예.
2: 늘 극동방송 틀어놓고 일하거든요.
0: 그렇구나. 늘 들으세요. 거의.
2: 예, 예. 항상 시동만 걸면 극동방송 네. 나옵니다.
0: 이야 그러시구나. 오후 3시 3개라도 자주 들으시고요.
2: 예예예. 예, 예. 틈나는 대로 듣고 있습니다.
0: 틈나는 대로. 예. 오늘 뭐 문자는 처음이 아니신 것 같은데.
2: 자주 들으니까 예. 기회 될 때마다 몇 번 했었거든요.
0: 그래요. 도전은 오늘 예. 처음 되신 거죠.
2: 맞습니다.
0: 아유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2: 감사합니다.
0: 예. 감사합니다. 자 정차까지 하셔가지고 또 이렇게 딱 연결되니까 좋네요. 선물을 어떤 선물을 드릴까요?
2: 연어 세트요.
0: 연어. 아 오늘 예. 연어를 많이 찾으시는구나.
2: 앞전 분 연어 하시더라고요.
0: 그러니까요. 예.
2: 예.
0: 새끼라 들은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2: 한 5, 6년 된 것 같습니다.
0: 5년 됐어요 새끼라가.
2: 예예. 예, 예.
0: 처음부터 들으셨구나.
2: 예, 예,
0: 거의
2: 예.
0: 진짜 오며 가며 항상 극동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이시군요.
2: 예, 맞습니다. 항상 듣고 있습니다.
0: 어떻게 방학 중에 계시는 분은 주위에 가족 중에 좀 없습니까? 다 잘 믿고 계세요?
2: 예? 현재 주위에는 다 믿고 있는데
0: 네.
2: 아는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다니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0: 가족은 다 지금 잘 다니고 계시고?
2: 제 가족들은 다 다니는데
0: 네네.
2: 또 저 처제들이나 동서들은 안 다니는 사람들이 있고요.
0: 그래요. 혹시 네. 섬기는 교회는 어디 섬기세요?
2: 수원에 있는 수원성결교회입니다.
0: 수원성결교회 섬기고 계시는군요.
2: 예, 예,
0: 혹시
2: 예.
0: 이제 방송 딱 이렇게 연결됐는데 혹시 예. 꼭 하고 싶은 말 누구에게라든지
2: 저희 목사님한테 말씀드리고
0: 예, 목사님 성함이 수원성결교회 목사님 성함이
2: 이정환 목사님.
0: 이정환 목사님. 자,
2: 예, 예.
0: 우리 목사님께 한 말씀, 사랑의 메시지 한번 보내주십시오. 예.
2: 목사님, 언제나 저희 성도들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이끌어주셔서 저희들이 굳건히 서고 있습니다.

0: 언제나 저를 이끌어가는데 늘 힘이 되시고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늘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1: 이야, 우리 수원성결교회 이정환 목사님. 이 방송 정말 듣고 계시면 너무나 좋겠네요. 우리 성도님들도 너무나 좋겠어요. 우리 2345번님 오늘 이렇게 도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이 뜨거운 여름날 안전운전하시고 계속해서 애청해 주시고요.
0: 예, 네. 감사합니다.
1: 자, 할 수 있다.

0: 할 수 있다 하시니 우리 참 많이 불렀던 찬양 박수치면서 힘내면서 불렀던 이 추억의 찬양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3시 26분 지나고 있습니다. 전국 생방송 새끼라 도전 찬양 함께하고 계십니다. 혹시 이제 교회를 지금 갈까 말까 가야 되는데 하면서 고민하시는 분들 주일에 드디어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예배 도전 이거 꼭 해보시고요. 지금 교회 안 다니는데 내가 이거 알겠다. 내가 도전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하시는 분들 도전 적어주시면서 옆에 방학이라고도 한번 적어주세요. 교회 지금 쉬고 있는데 이 방송 듣고 있는 분 그분들 도전해 주시면 선물 거의 무조건 갑니다. 예, 당첨 확률이 99%예요. 예, 샵 1069번으로 도전이라고 쓰고 옆에다가 교회 쉬고 있는 분 방학 몇 년 방학 이렇게 써주시면 더 좋아요. 나 교회 모른다 도전 옆에 무교 이렇게 써주시면 좋습니다. 그 도전장을 제가 기꺼이 좀 받아주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 또 어떤 곡 어떤 도전자 만나볼까요? 자, 오늘 여름성경학교 또 수련회 때 많이 불렀던 추억의 찬양들 도전 찬양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전 찬양으로 하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 이분. 4153. 4153. 자, 갑니다. 바로. 사막에
1: 샘이 넘쳐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주시는 그 나라가 되면 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0: 할렐루야 오, 축하드려요 끝까지 그냥 다 알고
1: 감사합니다.
0: 계시네요 끝까지 다 알고 계세요 자
1: 네?
0: 어디 계시는 분이세요?
1: 아 대구예요
0: 대구
1: 네
0: 지금 옆에 지금 신랑이 있어요?
1: 네, 신랑 있어요. 신랑 바꿔드릴까요?
0: 같이 있습니까?
1: 네, 같이 있는데 신랑이 아파요.
0: 아파요?
1: 학교도 못 나가고 있어서.
0: 아파서 교회를 못 나가고 있어요.
1: 이벤트로 신청을 했어요.
0: 이벤트로? 아파서 네. 못 나가요. 원래 교회 잘 다니시는데.
1: 네.
0: 통화는 가요. 가능합니까?
1: 네.
0: 한번 바꿔주시죠.
1: 네.
2: 네, 감사합니다.
0: 사막에. 예? 사막에
2: 샘이 넘쳐 흘리리다
0: 노래

0: 노래는 아내가 잘하시는군요. 예, 찬양은 노래. 사막에 이거 어렸을 때 불러봤죠, 신랑도.
1: 많이
0: 사막에
1: 불러봤죠.
0: 예, 샘이 넘쳐. 예, 오, 이거 아내분이 이거를 끝까지 잘 맞춰주셨습니다.
1: 아, 감사합니다.
0: 예, 아내분과 함께 지금 방송 듣다가 지금 문자 주신 거 맞죠? 항상 극동방송 들으시나요?
1: 항상 듣고 있습니다. 아파갖고 집에 있는데 항상 듣고 있습니다.
0: 그래요. 집에 계시면서 듣고 계시는군요. 오늘 이렇게 또 아내분이 남편을 위해서 아까 보니까 남편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이벤트성으로 이렇게 도전을 하셨다고 하는데 축하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0: 아주 역동적이고 아주 밝은 아내를 두셨네요. 그렇죠?
1: 원래 좀 그렇습니다.
0: 에너지가 있으시네요. 새끼라 가끔 이렇게 아내와 함께 들으시나 봐요.
1: 거의 뭐 아내하고는 가끔 갖다 듣고 저는 하루 종일 듣고 있죠.
0: 그래요. 몸이 좀 불편하셔가지고 지금 교회를 잘못 나가시나 봐요.
1: 그래
0: 빨리
1: 좀
0: 회복하셔가지고 교회를 나가셔야겠네. 자,
1: 그러니까요.
0: 선물을 어떤 선물을 드릴까요? 혹시 기억나는 선물 있으십니까?
1: 선물이야.
0: 네.
1: 그거 뭐 커피를 하겠습니다.
0: 커피. 알겠습니다. 커피. 자, 그러면은 아내 한번 바꿔주십시오. 아내. 아내도 또
1: 감사합니다.
0: 드려야지. 예. 자.
2: 여보세요?
0: 예, 우리 아내분은 뭐 드릴까요? 남편이 커피 하셨네요.
2: 아이고, 커피 하나만 주셔도 감지덕진데 하나만 하겠습니다.
0: 두 분이서 커피를 좋아하시나요?
2: 아니요.
0: 예?
2: 아니, 커피가 좋긴 한데
0: 예.
2: 그냥 한 개만 주세요.
0: 아유, 그래도 제가 이렇게 또두분 계시고 몸도 불편하신데 하나 더 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좋은 거, 다른 거 하나 그러면 또 챙겨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네,
0: 옆에
2: 감사합니다.
0: 우리 남편 계시는데 참몸 불편한데 옆에서 이렇게 더운 날 고생이 많으실 것 같은데 우리 남편에게 사랑의 메시지, 한번 말씀 한번 해보세요. 남편 한번 뭐라고 부르시나요? 평소에.
2: 평소에요.
0: 예.
2: 여보라고
0: 여보
2: 부릅니다.
0: 하면서 여보에게 한번 얘기 한번 하세요. 예.
2: 여보, 그동안 고생 많이 했는데 정년퇴직하고 이렇게 아파서 마음이 아파. 그래도 씩씩하게 열심히 밥잘 먹고 잘 지내고 있는 거 보니까 감사하고, 그리고 예배도 잘 드려줘서 참 고마워. 그리고 우리 끝까지 행복하게 잘 살자.
0: 그래요. 아유,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아내분이 씩씩하고 밝아가지고 예. 남편이 이제 집에서 웃을 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예.
2: 아니, 근데 지금은 이런데 평상시에는 제가 이제 일하고 오면 지금 휴가 기간이거든요, 제가.
0: 예.
2: 일하고 오면 지치면 남편이 저를 즐겁게 해줘요.
0: 아유, 그래요. 또 마침 또 오늘 휴가시구나. 아내분께서. 그래요. 그럼 남편분과 함께 정말 행복한 그런 휴가 보내시고요. 네. 오늘 도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사막에 샘이 넘쳐흐르리라 이거 보낼게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여름 성경학교 때 참 많이 불렀던 거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도전 찬양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금방은 대구에서 부부와 함께 도전 한번 제가 받았습니다. 자, 도전 찬양 제가 앞부분 살짝 부르면 이어서 부르는 게 선물을 드리고 있는데 이번에는요 우리 방학생이 도전을 했네요. 방학생. 자, 제가 최대한 좀 쉬운 찬양으로 해야 될 텐데.

0: 쉬운 찬양으로 849 3번님에게 제가 도전을 한번 해봅니다. 자, 849 3번님 방학생이 도전했어요.
1: 여보세요?
0: 나는 구원열차. 나는 구원열차. 아유, 아쉬워라.
1: 몰라 타고서.
0: 에?
1: 몰라 타고서.
0: 다시, 다시. 나는 구원열차.
1: 몰라 타고서 하늘 나라
0: 가지요. 할렐루야. 오, 큰일 날 뻔했어요. 저 전화 끊으려고 했는데. 에?
1: 네, 고맙습니다.
0: 지금 보니까 동굴 소리가 들려요. 라디오가 켜진 건지 스피커폰인지 블루투스인지 아무튼 예, 그걸 다좀 해결하고 예. 아님 장소 때문에 그런가요? 운전 중이신가요?
1: 아니요, 집이에요.
0: 집이에요. 근데 많이 울려서 그런데. 이어폰이나 스피커폰 말고 예. 가까이 오십시오. 849 3번님. 방학 중이신데 오늘 도전하셨네요.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예. 아, 더 멀어졌는데?
1: 여보세요?
0: 예, 됐습니다. 됐습니다. 어느 지역이세요?
1: 네, 저도
0: 아,
1: 대구인데요.
0: 대구세요.
1: 네.
0: 방학 중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교회
1: 네.
0: 방학, 맞죠? 몇
1: 네.
0: 년 방학이십니까?
1: 저는 한 10년 됐어요.
0: 10년. 구원열차 알 정도면은 예전에 이제 교회 다녀봤잖아요.
1: 네.
0: 그쵸? 10년. 아, 상당히 긴 시간인데. 그래도 극동방송을 오늘 듣고 처음 문자를 주셨는데,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 극동방송은 듣게 되신 거예요?
1: 이제 한한달 됐어요.
0: 어떻게? 그니까.
1: 그냥 FM.
0: FM 주파수
1: MBC.
0: 돌리다가,
1: 네.
0: 돌리다가 딱 맞아가지고 듣고 계시는 겁니까? 예?
1: 네,
0: 예.
1: 뭐 새끼라 뜻을 잘 모르겠는데
0: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1: 세상을 깨우는
0: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1: 라디오.
0: 글자로 줄여서 새깨라. 예.
1: 아,
0: 한달 정도
1: 라디오를 몰라.
0: 되셨군요. 한
1: 네.
0: 달 정도 드셨어요. 한달 정도 들으시면서 어떠세요? 어떤 마음 드세요?
1: 많이 울기도 하고
0: 울기도 하고.
1: 많이 울컥했고
0: 네네.
1: 뭘 하다가도 시간 되면 오늘은 또 어떤 분들이 또 연락이 닿으실까 싶고
0: 그렇구나.
1: 네.
0: 그러면서 8493번님도 기도할 때 같이 이렇게 따라서 기도도 하고 그러셨나요?
1: 네.
0: 그러면서 눈물도 흘리고 그러셨구나.
1: 많이 그랬죠.
0: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드디어 우리 8493번님을 위한 방송을 열어주셨네요. 하나님께서 우리 8493번님 사랑하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이렇게 또 지금까지는 교회 잘 다니시는 분들 연결했는데 드디어 이제 849 3번님을 위한 방송. 이게 이제 오늘 하이라이트예요. 오늘 도전 정말 잘해 주셨습니다. 예, 정말 잘해 주셨고 이제는 이제 10년의 방학 제가 이제 어떤 사연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 방학을 끝내고 하나님께로 꼭 돌아오셨으면 좋겠어요. 예?
1: 네.
0: 이 시간에 저 따라서 한번 기도 한번 하시죠. 저 따라서.
1: 네.
0: 항상 이렇게 옆에서 조용히 따라서 했다면, 이번엔 이제 본인이 직접 우리 8493번님, 하나님께 마음을 모아서 한번 기도 한번 하시죠. 사랑의 하나님, 저 따라서.
1: 사랑의 하나님.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0: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0: 구원해 주시고
1: 구원해 주시고
0: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1: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1: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0: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8493번님 축하드립니다. 다시 이렇게 기도하게 되시고 하나님께 이제 꼭 돌아오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꼭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고, 대구에 있는 집 근처에 있는 두세 군데 건강한 교회를 소개시켜 드릴까요?
1: 네.
0: 네, 그럴게요. 저희가 교회 소개 대구 극동 방송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이번 주부터 꼭 진짜 도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8493번이 간절히 찾고 기다리고 계시니까. 알겠죠?
1: 네, 고맙습니다.
0: 예, 오늘 정말 정말 도전해 주셔서 감사하고 축하드리고, 예, 저희가 선물도 드리잖아요.
1: 네.
0: 기억나는 선물 있으세요? 선물.
1: 목걸이.
0: 아, 주얼리.
1: 네.
0: 주얼리, 알겠습니다. 주얼리 선물 보내드릴 테니까, 그리고 또 연락 드려가지고 저희가 교회 소개도 꼭 해드릴 테니까 이번 주에 꼭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새끼라 극동방송 계속해서 애청해 주시고요. 알겠죠?
1: 네. 예. 고맙습니다.
0: 그래서 우리 예수님 잘 믿고 아까 맞췄던 이 찬양, 이 열차 꼭 같이 타자고요. 엄청 네. 좋은 열차, 그쵸?
1: 네.
0: 차표 필요 없고 우리 주님이 차장 되시는 이 열차, 구원 열차 꼭 같이 타자고요. 오늘 도전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이 눈물의 기도 하나님께서 받으셨을 줄 믿고요. 대구에서 우리 8493번님 방학, 10년의 방학 꼭 끝내길 간절히 기도하면서 구원 열차입니다.

0: 구원 열차 꼭 같이 다 타자고요. 도전 찬양 새끼라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3시 43분 마지막 도전자를 받고 싶네요. 마지막 도전자. 자, 마지막 도전자도 제가 방학생의 도전자를 받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 곡은 또 어떤 곡이 될지. 1032번님 도전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032번님
1: 여보세요?
0: 주화

0: 주 하나님
1: 독생자 예수.
0: 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자, 일단은 운전 중이세요?
1: 아니요.
0: 그 라디오가 지금 켜져 있는데 라디오를 좀 꺼주시겠어요, 옆에?
1: 예.
0: 라디오가 켜져 있습니다. 예. 집이세요?
1: 병원에서 퇴원해서 집에서 누워 있는 중이에요.
0: 아, 병원에서 퇴원해서 집에서 누워 있는 중이세요?
1: 예.
0: 지금 혼자세요?
1: 아니요.
0: 그러면요?
1: 집사람하고 딸내미하고 다 있어요.
0: 아, 가족들이 다 있습니까?
1: 네.
0: 지금 도전하셨고 방학 20년이라고 문자를 주셨는데.
1: 20년도 더 됐죠, 사실.
0: 본인이 지금 교회를 20년 더 지금 쉬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못 갔죠.
1: 예. 예.
0: 옆에 지금 아내하고 딸 있다고 했나요?
1: 예.
0: 가족들은요? 가족들은 교회 다니나요?
1: 예.
0: 아, 교회 다니고 있어요.
1: 예.
0: 지금 다 같이 듣고 있어요? 스피커폰으로?
1: 예.
0: 예?
1: 예.
0: 스피커폰으로 듣고 있구나. 오.
1: 예.
0: 자, 오늘 이렇게 또 어느 지역이세요?
1: 서울이요.
0: 서울 어디요?
1: 서울 중랑구인데요.
0: 중랑구에. 예.
1: 예.
0: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퇴원하시고 이제 집에서 듣고 계신다고 했는데. 예. 어떻게 지금 좀 몸 상태는 어떠세요? 요즘
1: 좀 병원에서 퇴원해도 조금 낫는데. 네. 아직도 아프죠.
0: 아직도 아프세요.
1: 예.
0: 이 방송은 언제부터 들으셨어요?
1: 계속 저기 평소에 집에서 듣고 있었어요.
0: 퇴원하면서부터.
1: 예.
0: 계속 듣고 계셨군요.
1: 예.
0: 20년 전에 이제 교회를 다니셨고 그러면은. 예. 퇴원하신지는 얼마나 되셨는데요?
1: 한 4일 됐어요.
0: 4일 됐어요. 얼마 안 됐구나.
1: 예.
0: 그럼 이 방송 들은 지 3, 4일밖에 안 된 거예요?
1: 아니, 전에 좀 들었어요. 집에, 저기, 병원에서.
0: 병원에서도 들으셨고, 그래서. 예. 극동방송에 대해서도 아시고, 이 시간에 이렇게 전화 연결하고 이런 것도 다 알고 계시는군요.
1: 예.
0: 그래요. 예.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일단 연결이 됐으니까, 근데 옆에 조용하네요. 아내하고 딸은 어떻게 지금 스피커폰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 예.
1: 옆에서 듣고 있어요.
0: 듣고는 있어요. 아, 알겠습니다. 예. 어떤 선물 드릴까요? 연결되면 선물 드리는데.
1: 커피.
0: 커피. 와. 예. 커피. 자, 혹시 옆에 아내분은 어떤 선물 드릴까요? 아내분. 알겠습니다. 아, 지금 스피커폰이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예. 자, 아내분은 그럼 주얼리. 예. 자, 옆에서 아내분과 따님께서 교회 가자는 얘기 많이 하실 것 같고, 이 방송 들으시면서도, 내 교회를 가야겠는데라는 생각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1: 예.
0: 혹시 가고 싶어도 지금 혹시 그, 거동이 좀 불편하신 건가요?
1: 예.
0: 아, 그러세요. 가실 마음은 있는데,
1: 예.
0: 아, 그래요. 그러니까 빨리 회복이 돼가지고, 교회를 가시는 날을 좀 우리가 기다려 봐야겠네요.
1: 예.
0: 자, 그래도 자, 이 시간에 저 따라서 한번 결단의 기도 한번 할까요?
1: 예.
0: 좋으신 하나님.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0: 죄로 죽었던 저를
1: 구원해 주시고
0: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1: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나의 구주로
0: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1: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0: 예배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꼭 건강하셔가지고 꼭 다시. 네. 교회 나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아내분 잠깐 바꿔줄 수 있어요?
1: 예,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0: 예예. 스피커폰인데 듣고 계시는.

0: 그래서
1: 예?
0: 네,
1: 여보세요?
0: 귀가, 예.
1: 예.
0: 저라니 귀가 좀 멀어요.
1: 아, 그러시구나. 어쩐지. 같이 듣 저쪽 다른 데 계셨나 봐요. 여보세요?
2: 아, 여보세요?
1: 예, 예. 안녕하세요. 예.
2: 네, 네 안녕하세요.
1: 예, 새끼라 김인수 PD인데요.
2: 네.
1: 남편하고 지금 통화를 했거든요.
2: 네.
1: 우리 아내와 자녀분은 교회 잘 다니신다고 들었습니다.
2: 아, 네.
1: 예, 남편분 잘 도와주셔서
2: 네.
1: 빨리 회복하고 교회 꼭 나갈 수 있도록 옆에서 꼭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2: 네, 네. 그렇게 하고 있어요.
1: 예. 선물도 네. 주얼리를 고르셨네요. 남편이 대신.
2: 네.
1: 예. 선물 이것도 네. 보내 드릴게요.
2: 네, 네.
1: 네, 고맙습니다. 네. 앞으로 계속 네. 극동 방송 애청해 주시고요.
2: 네, 감사합니다.
1: 예.
2: 네.
1: 자, 우리 1032번 님.
2: 네.
1: 남편. 네.
2: 네, 네.
1: 예.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마칠게요. 김인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3: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4: FEBC 게시판.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 교계 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5: 두란노 아버지 학교 포항 지부에서 아버지 학교 58기에 함께할 지원자를 모집합니다. 8월 22일부터 9월 19일까지 매주 토요일에 오후 3시부터 8시까지 포항 양학교회 교육관 2층에서 진행됩니다. 선착순 50명을 모집 중이니 많은 아버지들의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 사항은 휴대전화 010-2085-3824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노회 남선교회 연합회 주최로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한 라이징업 찬양집회가 8월 22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7시 30분까지 포항 제1교회 본당에서 열립니다. 마커스 워십이 찬양으로 함께하며 울산 신정교회 담임 목사이신 김보성 목사님께서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십니다. 청소년, 청년, 교회학교 교사, 그리고 남선교회 회원 가족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휴대전화 010-2823-2378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박물관협회가 주관하는 호야 지리박물관의 한국영토 독도 지도 특별전이 8월 5일 수요일부터 9월 10일 목요일까지 포항시 구룡포 과메기 문화관 1층 전시실에서 개최됩니다. 일본의 지도가 그 진실을 토하다라는 제목의 이번 특별전은 독도가 대한민국 땅임을 증명하고 있는 10행 국경선이 그려진 일본 군사지도 원본, 대동여지도 실사본 등 역사적 희귀 자료들이 전시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호야 지리박물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휴대전화 010-7524-325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더워드에서 교리교육 강사 양성과정, 카테키스타 1학기 과정을 포항 함께 걷는 교회에서 개최합니다. 8월 17일 월요일부터 18일 화요일까지 총신대학교 박재은 교수와 개혁주의 교리교육 전문가들이 강사로 함께합니다. 이번 과정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전체를 이틀 동안 체계적으로 배우고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세울 교리교사를 양성하게 됩니다. 교리교육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의 많은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8627-1356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디오 꿈나무 돌봄 학교에서 독서 선생님을 새롭게 모십니다. 한동대 VIC 초중등 교육센터에서 제공하는 교환의 기초에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독서 교육을 담당합니다. 건전한 교단에 속한 세례교인으로 초등학교 독서 교육을 해보셨거나 독서 교육에 관심 있으신 분들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81-4661

한국지방 안디옥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위치한 한밭제일교회에서 청소년교회 전임 목사와 장년 공동체 전임 목사를 청빙합니다. 서류 접수는 9월 13일 주일까지 진행되오니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042-541-3990 한밭제일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포항극동방송에서 역사사진 전시회와 청취자사진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방송국의 모습, 방송사역의 현장, 포항극동방송과 함께한 일상의 소중한 순간, 그리고 생명의 빛, 복음의 소리를 전하는 포항극동방송의 가치와 사역을 담은 사진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우수작으로 선정되신 분께는 소정의 선물을 드리며 수상작은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역사사진 전시회에 전시됩니다. 7월 22일 수요일부터 8월 5일 수요일까지 진행되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56-3000번 포항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거나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사진이라고 두 글자 보내시면 안내 링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 전시회와 청취자사진 공모전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포항극동방송에서는 지역교회 음향시스템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미자립교회를 비롯한 교회의 음향 또는 음향시스템 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샵 9030으로 점검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점검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서는 신앙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집회 행사에는 이단들의 활동도 예상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계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 극동방송 256-3000번, 팩스 253-9100번으로 또는 극동방송 홈페이지의 공지 요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공지해드립니다. 또한 게시판 내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방송된 내용은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EBC 1분 칼럼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합니다. 말씀에는 서대천 목사님입니다.
1: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원하는 쉼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행의 여유나 잠시의 고요함일까요? 영혼 깊은 곳에서 멈추지 않는 평강, 그 참된 안식은 세상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 다시 붙들리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쉼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의 시작을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는 단절된 길을 다시 잇는 복음의 첫 걸음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비추시고 정죄가 아닌 은혜의 초대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돌이킬 때 주님은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새로운 평강의 관계로 우리를 맞아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안식은 관계의 회복이고 통치의 평화이며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된 영원한 안식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안식이요 인생의 완전한 복이시며 완전한 평온과 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FEBC 1분 칼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0: 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라보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정도로 사랑하신다라고 스바냐 선지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행동을 보고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 있을지라도 묵묵히 그리고 잠잠히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은 기쁨의 상황이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데서 시작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석주의 작은 음악실 오늘 두 곡의 찬양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노를 흔들어 아주 흥겹게 두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셨고요. 이어서 찬송가 오신실 하신주 인천시립합창단의 음성

음악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무반주 바이올린 소나타 3번 C메이저 BWV 1005번의 4악장 알레그로 아사이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 작품은 바로크 시대 대표적인 소나타 다키에사의 형식을 따릅니다. 소나타 다키에사의 형식은 교회 소나타라고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데요. 교회 소나타는 굉장히 엄숙하고 대입법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고 느림 빠름 느림 빠름의 구조로 사악장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또 소나타 다카메라라는 형식하고 대비가 되는데요. 이것은 실내 궁정 소나타로 춤곡이 중심이 되어 있죠. 그래서 바로 그 시대에 많이 유행하던 전주곡 알라망드, 쿠랑트, 사라망드, 지그의 춤곡 형식으로 좀 세속적이고 오락적인 그런 형식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고전 시대에 하이든에 와서 소나타 알레그로 형식으로 정착이 돼서 대표적인 소나타 형식, 소나타 폼으로 완성이 되는 그런 발전을 이루고 있는데요.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무반주 바이올린 소나타 3번 C메이저 BWV 1005번의 4악장 알레그로 아사이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작품을 아르투르 그루미오의 바이올린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런 느낌의 왈츠가 맞는데 이 작품은 원, 투, 원, 투, 앤, 원, 투, 원, 투, 앤. 그러니까 조금 다른 작품의 왈츠와는 조금 차별된 그런 작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통적인 교향곡의 형식을 유지하면서도 낭만 시대의 대표적인 그 감정을 작품에 이입하는 그런 것을 극대화로 끌어들인 작품으로서 평가받고 있는 차이콥스키의 교향곡 6번 이 작품의 2악장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작품을 헤르트 폰 카야렌이지 위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하시죠.

차이콥스키의 교향곡 6번 비창의 2악장에 이어서 함께 하신 찬송 구원으로 인도하는 국립합창단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현석주의 작은 음악실 오늘 마지막 곡은 찬송가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셀라트리오의 연주로 함께 하시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평안하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0: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수 강가에서 이 시간에는 포항 오천교회 박성근 목사님께서 시편 37편 3절로 7절 말씀을 본문으로 인생을 잘 경영하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할렐루야! 정말 덥지요? 정말 더워요. 우리 이웃 도시인 양산이 온도를 재본 이래로 이런 온도가 없었다. 41도가 넘는 날들이 며칠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걱정스러운 것은 올해만 그럴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 기후가 어떻게 될지를 아무도 모르겠다. 더 어려운 일이 많이 있겠다. 그런 예측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전혀 예상하지 아니하는 어떤 미래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있어요. 뭐 나름대로 AI니 또 인간의 기술과 문명의 발전 여러 가지 말하지만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싶은 것도 있지만 뜻밖의 아니 어떻게 우리가 심은 것 같지 않은데 뿌린 것 같지 않은데 어떻게 이런 것이 났을까? 아니요, 다 우리가 심은 거예요. 우리가 뿌린 거예요. 미처 몰랐던 거죠. 우린 이기주의를 심었고 우린 고립을 심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파생되어진 여러 가지 결과들이 우리 자신들과 무관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잘 견뎌내되 오늘날 정말 지혜로운 삶과 바른 삶이 필요할 때입니다. 정치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돌아봐야 할 때가 되었다. 그리고는 뭔가 행동하고 실천해야 될 때가 되었다. 늦었지 모르겠지만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순리로만 이루어져 있지를 않습니다. 순리로만 인생이 되었다면 사람들은 다 정도를 거닐었겠죠? 인생은 뜻밖의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난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 악한 것이 저렇게 출세를 하는가, 득세하는가? 저게 죽을 때까지 평안하네? 이해가 안 됩니다. 반대로 의인이 고난을 당합니다. 아니, 저가 뭐가 잘못했다고? 아니, 저 사람이 저런 어려움을 경험해야 되는가? 이해하기 어려운 난제들 때문에 우리는 혼란에 빠집니다. 정상적인 우리들의 가치관이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말합니다. 나는 우리 부모님들처럼 살지 않겠어요. 나는 순에 빠져 살지 않겠어요. 이거 돈하고 힘이 있어야 돼. 그래야 무시를 당하지 않아. 죄의 유혹이 난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나는 부모님처럼 살지 않겠어요. 나는 내가 가고 싶으면 가겠어요. 이것만으로는 우리의 인생이 좋아지진 않아요.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만 살아가게 되어지면 되는 것 같지만 인생은 반드시 막히게 되어지고 우리의 사회와 시대는 어둠에 빠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인생, 난제의 인생에서 어떻게 아이가 바르게 사는 겁니까? 어떻게 이거 견뎌내는 거지요? 고민이 생겨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고리타분한 게 아닙니다. 인생을 참으로 제대로 걸어가게 만드는 지혜이자 능력이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은 불편한 분이에요. 나를 자꾸만 규범에 가둬두고 나를 좁히는 듯한 생각이 들고 왠지 모르게 하고 싶은 나를 자유를 박탈하는 것 같아요.

같고, 그래서 젊은 세대들은 아이고 하나님 믿는 거 불편합니다. 제가 학교에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가 더 큰 세계를 배운 것 같아요. 나 그리로 갈 거예요. 조금만 더 그 길로 가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요? 믿음 생활은 가볍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규범, 왠지 모르게 가둬놓은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 자기를 둘러봄이 있어요. 내 한계를 알게 되어져요. 거기서 나를 깨닫고 겸손을 배워요. 그게 되어 있지 아니하면 될 것처럼 보이고 뻗어갈 것처럼 보이지만 잠시 후에는 뜻밖의 해결되지 아니하는 난제를 만나게 되어져 있어요. 답이 없어요. 하나님 믿는다는 거 위대한 복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고 싶어도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는 것이 체질적으로 난 잘 안 돼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다 왜 그럴까요? 인생의 주인은 나야 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를 높이고 우리를 뭔가 좀 세워주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우리 영혼이 망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주인이 아니에요. 우린 영원하지 않아요. 우린 잠깐을 머무는 곳이고 진짜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은 수많은 인생의 난제와 싸웠던 다윗의 인생 경영에 대한 말씀이에요. 수많은 적들과 싸우고 측근들의 배반을 경험을 하고 자기의 실패를 경험하면서 다윗이 맨 마지막 이래서 안 됐구나, 이렇게 하니까 이게 되는 거구나, 이거를 신앙 고백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어떻게 자신의 인생을 경영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읽은 말씀에 다윗의 인생 경영 원리 세 가지가 언급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첫 번째요, 여호와를 기뻐해라. 두 번째, 여호와께 맡기라. 세 번째, 여호와 앞에서 참고 기다리라. 다시 한번, 첫 번째,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께 맡기라. 여호와 앞에서 참고 기다려라. 첫 번째 뭐라고요? 여호와를. 두 번째. 세 번째. 예, 오늘 성전문을 나설 때에 다윗의 인생 경영 이 원리를 여러분 가슴속에 새기면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께 맡기라, 여호와 앞에서 참고 기다려라, 이 고백을 여러분도 가슴에 뼈에 새기며 이것을 토대로 앞날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4절 말씀 볼까요?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아멘. 이 문장을 읽어보면 좀 잘못된 것 같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세상은 정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지요.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면 기뻐할 수 있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은 정반대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면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소원이 이루어져야 기뻐하는 것이죠. 우린 소원이 있어요. 근데 그보다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순서를 바꿀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어지면 우리 여정이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돼요. 그러면 기쁨이 생겨요. 그러면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예배를 잘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요? 얼핏 생각하면은 내가 준비를 해야지. 옷도 준비하고 예물도 준비하고 마음도 준비하고 내가 하나님께 왔다. 우리는 그렇게 하면 예배를 잘 드릴 것으로 여기는데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준비해야죠. 근데 그 준비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예요. 예배의 서두는, 예배의 출발은 딱 한 가지예요. 예배하러 나왔는데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어지면 나머지 순서가 비로소 제대로 진행이 되어져요. 근데 하나님을 누군지도 모르고 내 앞에서 예배하러 왔는데 그분이 나와 무슨 관련인지도 몰라요. 그러면 순서는 진행되어지지만 예배는 꼬이고 뒷죽박죽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좋은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이런 마음으로 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 저거 참 노래를 잘 부르네, 뭐 예배가 재밌네, 그럴 수 있을 것이에요. 이런 모든 것들은 그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삶의 결단이 이루어지진 않아요. 삶이 변하는 건 아니에요. 예배의 서두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 다윗, 또 우리 갈릴리, 여러분들이 찬양을 할 적에 성도들이 여러분에게 대상이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성도들 앞에서 자 찬양합시다 이렇게 부릅시다 잘합시다, 그게 아니에요. 찬양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예배 서두의 찬양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함께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셔.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나같이 부족한 자를 붙잡고 인도해 주었어. 하나님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어지면 내 영혼이 자유로워져요. 내 영혼이 사모함이 생겨나게 되어져요. 내 영혼이 기뻐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럼 성도들을 찬양합시다, 뜨겁게 합시다, 박수며 합시다, 열심히 합시다, 그거 아니에요. 사람을 흥분시키려, 사람을 끌려고 하지 마세요. 예배에 나온 모두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면 돼요. 조용히 가만히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난 한 주간 내게 베푸신 은혜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내 영혼의 고백이, 찬양이 울려 퍼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배가 되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해야지, 은혜롭게 전해야지, 감동을 줘야지, 잘해야지. 그래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을 누릴 수가 없어요. 제가 압니다. 목사가 설교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를 목사가 깨달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그 말을 전하고 싶은 영의 감동이 있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내가 준비했고 내가 최선을 다하고 사람이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이거를 고백해야 역사가 되고 인생이 되고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한다, 이 말의 의미를 첫 번으로 얼핏 이해하면은 여호와 때문에 기뻐한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더 근본적인 의미가 있어요.

여호와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그분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서 도움을 주어서 뭔가 나를 행복해 주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분 자체를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내게 어떤 관계를 맺은 분인지를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죄인이 용서를 드려요. 하나님, 이런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불러주셨네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쓰고 계시네요. 내 삶엔 수많은 난제들, 해결하지 않아 풀리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네요. 이 하나님을, 그 성품을 알게 되어지면 캄캄한 중에서 빛이 비치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은데 소망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그 고백을 한 거예요. 시편 23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목자였어요. 양을 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인생의 깊은 수렁에서 너무 힘들고 어려 풀리지 않아요.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힘듭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도 목자로서 내가 양을 쳤단 말이죠. 양을 위해서라면 푸른 초장, 맑은 시내, 보호, 도움, 애를 쓴 거예요. 내가 목자가 아니라 하나님께는 나도 양이구나,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고백하고 나니까 지금 위험에 빠져 있어요? 지금 외롭고 힘든 길에 있어요?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목자는 어련히 나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지 아니하실까. 지금은 잠시 가는 과정에서 땀 흘릴 수 있고 힘들고 어려울 수 있겠지만 이게 다가 아니야. 목자는 내게 쉴 곳을 예비하셨고 안전하게 나를 지키고 계셔. 이게 확신되어지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드리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것도 있지만 하나님을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된 것을 누리세요. 하나님 너무 더워요. 하나님 너무 어려워요. 삶이 너무나 피곤하고 지쳐요. 아, 저 사람 때문에 괴로워 죽겠어요. 아니 어떻게 악이 저렇게 준동을 합니까? 세상이 왜 이 모양이에요? 우리의 상식으로 풀려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 게 좋아요.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 줄 믿어요. 그러면 도저히 풀리지 않는 것들이 풀려요. 해석이 돼요. 이해가 되어져요. 길이 보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호와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길을 뭐라고요? 여호와께 맡기라, 맡기라. 여기 맡기라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동사가 굴린다라고 하는데, 굴린다. 너무나 끌고 짊어지고 그러지 말아라. 뭐 해라? 굴려라, 굴려라. 요즘은 여행을 할 적에 조금 쉬워졌어요. 옛날에는 여행 갈 적에 가방을 바리바리 싼 거예요. 아, 근데 여행 가려 그러면은 가방이 얼마나 무거운지요. 그 가방을 짊어지고 손에 들고 그 가방 때문에 얼마나 비행기 타러 가기까지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요즘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 가방들에 뭐가 달렸어요? 요즘은 다 바퀴가 달렸어요. 이게 언제부터 그런지 모르겠지만 비행기에 가방에 바퀴가 달린 다음부터는 얼마나 여행 가기가 수월해졌는지, 요즘은 편안하게 그냥 앞에서 끌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요즘은 내 무거운 가방을 끄는데 그 가방 위에 애도 얹혀 있어. 애까지 끌어가 요즘은. 전에는 아이고 애는 칭칭 울어 대지요, 가방은 들어야 되지요, 정말 힘들었는데 요즘 애들이 신났어요. 가방 위에 올라타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그거 끌고 가니까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요. 여호와께

맡기라. 다름이 아니에요. 짊어지지 마세요. 내 책임인 양, 내가 꼭 이루고 해야 한다는 거기에 빠지지 마세요. 이거 원래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아세요? 굴리는 거예요. 굴리는 거. 이게 맡기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예요. 맡기는 자에게는 여유가 생겨요. 맡기는 자에게는 기대감이 생겨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인생에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어떤 풀리지 아니하는 답답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굴리시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어디로 끌고 가시는가? 이 문제를 어떻게 다스리시는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때가 이르매 선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7절 말씀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어떻게 내가 뿌리지 아니하는 피가 이렇게 빨리 자라납니까? 어떻게 저 악하고 잘못된 것들이 더 힘을 바라고 저게 난리법석을 칩니까? 나는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인생은 참 괴로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뭐하라고요? 여호와 앞에서 참고 기다려라. 마치 믿음 생활은 농사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내가 씨를 뿌렸지만 거기 내 씨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풀이 자라나요. 내가 뿌리지 않은 것도 거기 있어요. 이것들이 나를 힘들게 해요. 그리고 뿌린 다음에는 당장 거두는 거 아니에요. 할 일은 다 해야 돼요. 물도 대주고 거름도 뭐 여러 가지 공급을 해줘야 돼요. 그러나 농사의 핵심은 뭐예요? 뿌린 다음에는 기다리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긴 시간 기다리는 거예요. 할 일은 다 해야 돼요. 일찍 일어나야 돼요. 나가봐야 돼요. 그리고는 돌봐야 돼요. 할 일을 다 해야 돼요. 진인사,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 해야 돼요. 그럼 마지막 뭐라고요? 대천명,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의 결론은 내가 고생했죠. 내가 애썼죠. 아, 추수했다. 야, 이제 곡식을 거두어 창고에 거둔다. 난 행복하다. 그게 아니에요. 농사의 결실 맨 마지막은 하늘이여 도왔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누고 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른 인생 경영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해라. 이 잠잠하라고 하는 말이 침묵하고 가만히 있으라 그런 말의 뜻이 아니에요. 잠잠하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진짜 원리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의 조급함 때문에 다른 방법을 자꾸만 강구하느라고 우왕좌왕 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왕좌왕 거리지 마세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를 성취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란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분 앞에 신뢰를 드리고 너 좀 기대하고 기다려라. 이게 바로 여호와 앞에 잠잠해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우리가 너무 서두르다가 너무 겁먹고 걱정하고 너무나 빨리 하려다가 망쳐진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자식에 대해서 너무 급하게 대하지 마세요. 실수해야 돼요. 넘어져야 돼요. 곁길로 빠져야 돼요. 아프죠? 아니 얘가 어떻게 이렇게.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참고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 거예요. 물론 할 일은 다 해야 돼요. 부모로서 기업을 경영하거나 내 삶을 살아가는 경영이 다 그래요. 조급하지 마세요. 이 얘기 듣고 저 얘기 듣고

0: 너무 거기에 빠르게 반응하고, 요즘 하도 유튜브나 세상이 우리를 너무 조급하게 만들어 갑니다. 위기의식을 이야기하고 너무 자꾸만 생각과 마음이 너무 빠르게 가도록 요구하고 있어요. 인생은 절대 빠르게 되어져 있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야 돼요. 마침내 어떤 단계를 밟아가야 되는 거예요. 밥 맛있는 거 먹으려면 뜸 들어야 돼요. 아, 좀 빨리 먹고 싶어서 계속 열어보고 열어보면은 서리금밥 먹게 되는 거예요. 뜸 들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인생의 주인이 제가 아니라 하나님인 건 맞지요? 하나님, 다스려 주세요. 저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섭니다. 여러분,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면 여유가 생기고 보일 것이 보여요. 가까이 가 있으면은 몰라요. 규모도 모르고 흐름도 몰라요. 그런데 조금 비껴서면, 물러서면 규모도 알고 흐름도 보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건 그런 거예요. 아이고 더우니까, 아이고 좀 빨리 가오라 가오라 와라, 여러분이 소리친다고 오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아무 안 오는 것도 아니에요. 때가 되면 오는 거예요. 지금은 너무 덥다 하지만 얼마 후에는 아이고 춥다, 그럴 날이 곧 찾아옵니다. 너무 상황과 여건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지금은 참아낼 때인가 보다, 가만히 계시고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인생길, 문제가 너무나 커 보입니다. 현실이 답답해 보입니다. 삶이 칠흑같이 어둡습니다. 어쩌면 좋겠습니까?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다윗의 고백대로 여호와를 기뻐해라, 여호와께 맡기라, 여호와 앞에서 참고 기다리라, 요 세 가지 인생 경영 원리를 가슴에 새기는 거예요. 이 길로 나아가면 지금은 도저히 될까? 돼요.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믿음으로 그날을 누리게 되어지는 모든 성도의 앞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1: 생명수 강가에서 지금까지 오천교회 박성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오천교회 지역번호 054-293-21번, 293-0021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수 강가에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SD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찬송 다이어리 김진입니다. 건강도 재산도 명예도 사람의 마음도 영원하지 않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

서 들려온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변화산에서도 같은 음성이 들렸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왕 되심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요. 권력자들은 그분을 제거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고 만왕의 왕으로 높이 세우셨습니다. 세상의 나라는 흥하고 쇠퇴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분을 믿고 그분께 삶을 맡기고 그분 안에서 안식을 누리라는 사랑의 부르심 앞에 응답합시다. 오늘 첫 곡 온천하 만물 우러러 페르난도 오르테가의 찬양으로 함께하고요. 송솔나무의 샘물과 같은 보혈로 찬양 함께합니다.

0: 빙수보다 시원한 은희의 방송
1: 찬양으로 함께하는
2: FEBC Summer Special
1: Singing
3: Together! 예!
4: Yeah! 더 많은 찬양들로 함께하는 Summer Special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환상의 첼로 연주로 함께하고요. 테네시 어니포트의 예스로 나의 구주 삼고 두 곡의 찬송 준비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진행하는 찬송 다이어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어노인팅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무언가를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산을 의지하지요. 어떤 사람은 사람들의 인정과 평가를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모두 변할 수 있지요. 하지만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변하지 않는 왕이십니다. 지금까지 찬송 다이어리 김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은혜의 동산. 오늘 이 시간은 포항 성동교회 박민용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나의 꿈, 예수님의 비전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오늘날 우리 한국은 경제적으로 큰 발전을 이루었고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교회 성장을 이루어서 전 세계에 선교사를 보내는 선교의 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불과 한 135년 전만 해도 이 대한민국은 조선 땅

예수의 옛자를 모르는 미전도 종족이었습니다. 372년에 이 한반도에 고구려 소수림왕 때 불교가 들어와서 1600여 년 동안 부처님을 섬겼고 그리고 조선왕조 500년 동안 하나님 대신 공자, 맹자를 섬기던 민족이었습니다. 반만년 역사 동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창조자요,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흑암의 땅이 바로 우리 이 한반도였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종교로 민족을 번영하게 하고 싶어서 불교로 섬겼고 유교의 율법과 윤리로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고 싶었지만 이 땅의 백성들은 가난했습니다. 유교의 율법이 이상적인 사회를 만든 것이 아니고 이 나라는 권력 투쟁과 파당으로 피비린내 났고 심지어 남편이 죽으면 아내가 따라 죽는 것이 장려되는 여성차별과 그리고 천민들은 사회에 진출할 수 없는 신분차별로 인간의 권리는 땅바닥에 떨어졌었습니다. 외침과 가난과 굶주린 가운데 1800년대 후반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고 가장 힘없는 나라였습니다. 영아 사망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았기 때문에 오죽하면 100일을 살면 대견하다고 해서 100일 잔치 돌잔치를 했던 거예요. 이 어두운 땅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선교사들이 찾아옵니다. 그 첫 선교사가 영국인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영국 웨일즈 출신인데 중국 상해에 선교사로 왔다가 조선이라는 나라에 듣게 되고 이 나라에 복음이 없다는 소식을 듣고 품고 기도하다가 1865년에 백령도에 와서 전도를 해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대동강에서 붙잡혀서 배는 불태워지고 참수당합니다. 여러분 오늘 선교라고 하는 주제로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기독교의 부흥을 이루고 선교 받던 나라에서 이제는 선교하는 나라가 되기까지 이런 선교사들의 열정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선교의 출발점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죄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난 탕자와 같은 그래서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죄와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하고자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첫 선교사로 이 지구에 파송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신이 인간이 되는 가장 낮아지심이에요. 신이 가장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당해야 될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하고 우리가 죽어야 할 사망을 예수님 담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선교사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억지로 끌려가서 의무감으로 한 것이 아니고 마태복음 26장 31절 말씀에 보니까 찬미하며 그 길을 가셨다라고 써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 우리가 살아나는 것이 너무 기뻐서 찬송하며 노래하며 기쁘게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순종이 선교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의 주체는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모든 사역을 이 땅에 오셔서 다 완성하신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하늘로 신의 하나님의 보좌, 통치의 자리로 복귀하세요. 이걸 신학적으로 승귀하신다고 합니다. 돌아가실 때, 천국으로 돌아가실 때 이제 제자들에게 그리고 앞으로 잠재적인 모든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세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오늘 읽으셨잖아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가서 고 세상으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예수 믿게 하고 세례받게 하고 구원받게 하라. 여러분 이것을 지상대명령이라고 합니다. 지상대명령. 거리에서, 도시에서, 우리 교회에서 지역 전도도 하고 또 중보기도도 하고 산촌에 가서 복음도 전했잖아요. 그리고 인도네시아, 네팔, 필리핀, 우리가 열방으로 복음 들고 가는 것이 예수님의 지상 최고의 명령, 위대한 명령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이라도 재림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완전히 이루실 수 있으십니다. 눈물 많고 탄식하고 전쟁과 고통과 기아가 있는 이 세상을 예수님이 왜 기다리십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미전도 종족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 못 듣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없도록 주님이 선교의 명령을 하시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고 물이 바다덮음 같이 온 땅 가득할 때 주님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의 사명은, 교회의 사명은 유람선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는 가서 전하라.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는다. 죽어도 영원히 산다. 예수 믿으면 지금 고통스러운 이 현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 전하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나눌 이 말씀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나의 꿈과 하나님의 꿈이에요.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무슨 질문이에요?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지금 승천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의 꿈은 무엇이에요?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 나라의 회복을 그들은 꿈꾸었어요. 이 땅에서의 성공과 출세를 꿈꾸었습니다. 예수님이 권능이 많으니까, 신적인 능력이 있으시니까 예수님 로마 제국을 몰아내고 이 나라를 부강하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 옆자리에서 장관도 되고 총리도 되고 국회의원도 됩니다. 자기의 명성과 야망을 그들은 꿈꾸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닌 이유가 뭐냐면 나의 성공입니다. 나의 꿈, 나의 야망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는데 정직하게 저도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할 수 없더라고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탐냈던, 야망을 이루고자 했던 모습이 죄성을 가진 우리의 모습,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꿈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의 꿈은 세상의 야망이었다면 예수님의 비전은 무엇이었습니까? 7절, 8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예요. 7절에 때와 시기가. 이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때예요. 여러분 이 나라의 회복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주권자인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역사가 로마가 무너지고 히틀러가 무너지고 일본 제국주의가 무너지는 것이 사람의 노력 같지만 절대 역사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공의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너희는 무엇을 하면 되느냐?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 이 말씀을 하면 예루살렘과 포항과 경상북도와 봉화와 뭐 충청도와 농촌과 산촌과 어촌과 도시에서 도시로, 도시에서 세계로, 세계에서 열방으로 가서 예수의 증인, 예수님을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꿈은 모든 민족이, 모든 언어가, 모든 백성들이 예수 믿는 겁니다. 구원받는 거예요.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회복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많은 신앙인들이 나의 유익을 위해, 나의 만족을 위해 기도하고 신앙생활합니다. 자기 자신에게만 이기적으로 머물러 있기가 쉬워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지만 진짜 예수님을 주님으로 생각하진 않아요.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예요? 나예요. 예수님은 나를 도와주는 도구입니다. 예수님을 도구로만 생각하는 인생은,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걸 아세요.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 인생은 결국은 구원받지 못해요. 여러분, 효자는 부모가 나에게 뭘 해줄까만 기대하고 부모의 지갑만 보며 부모를 이용하려고 하면 어찌 효자라 할 수 있겠어요? 아, 내가 부모님이 무엇을 마음 아파하나, 부모님이 무엇을 원하시나,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순종하는 그 자녀가 효자예요. 여러분, 내 욕심, 내 야망보다 먼저 나의 영혼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꿈, 예수님의 비전을 붙잡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효자예요. 여러분, 그 효자를 부모가 능력이 있다면 무엇을 아끼고 도와주지 않겠어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어떤 종교도, 어떤 윤리와 어떤 율법도 없어요. 그렇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이름을 듣고 영혼들이 살아나기를 원하셔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 땅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오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 한국 땅에 온 선교사들이 또 있습니다. 닥터 존 헤론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영국 출신으로 미국에 이민 가서 테네시 의과대학을 졸업한 분인데 그 학교 역사상 최고 우수상을 받았어요. 가장 탁월한 수석 졸업생이었어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는 의대 교수로 교수요원으로 키우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명예와 부와 찬란한 미래가 보장된 엘리트였어요. 그런데 이 존 헤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한국을 선택합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보시면, 저는 단지 저의 의술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진짜 의사이신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에게 그들을 위하여 돌아가신 진실한 구세주를 전파하기 갈망합니다. 이 존 헤로는 이른 나이에 전염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야 했지만 죽기 전까지 환자를 돌보며 복음을 전했다고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 청소년부 영어로 읽어보세요. 예,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 그의 묘비 써있는 글입니다. 그래서 양화진 선교사 묘원이 시작되었고 그 다음 하나님이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사, 벽에 크게 써있습니다. 하나님이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이 첫 선교사로 오셨고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반응한 약 30명의 선교사들이, 외국인 선교사들이 묻혀 있어요. 여러분, 그분들은 예수의 사랑에 감격했고 나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와서 자신의 전부를 바쳤어요. 우리는 그들의 열정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세요. 너무나 사랑하세요. 전 세계에 보낸 선교사 중에 가장 우수하고 가장 뛰어난 분들이 한국에 왔어요. 여러분, 독생자를 내어주신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열심 때문에 이 민족이 이렇게 복받고 번영 이루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잖아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고 또 하나는 세계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럼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은 뭘까요?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고 교회는 아니지만 뭘 위해 신앙생활을 하냐면 내 이기적인 야망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합니다. 언제라도 하나님 뜻은 팽개칠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꽃길을 걷고 싶어요. 모든 것이 내 중심이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 없습니다. 내 원하는 걸 달라고 때려쓰는데 안 되면 협박하고 그래도 안 해주시면 다 해보셨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서 울면서 탄식해요. 여러분 은사는 원하는데 복음 전파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게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세계적인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품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언제나 나의 주인 대신 예수님 기쁘시게 하고 싶어요.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고 싶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가서 복음 전하고 세례 주라. 한 영혼이라도 어떻게 하면 더 구원할까 애를 씁니다. 여러분 꼭 해외에 가야만 선교사입니까? 직장 선교사도 있어요. 기도 선교사도 있습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위해 자신의 삶을 헌신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20절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이 항상 함께 계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부어주시고 도와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위로해 주십니까? 처녀와 총각이 데이트를 해요. 요즘 뭐 막장 드라마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처녀와 총각이 데이트를 하고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 처녀가 엄청 재벌이에요. 재벌 부자. 그런데 시험을 하려고 집안이 망했다고 했어요. 돈이 한 푼도 없다고 해. 그러니까 이 총각이 나쁜 놈이 예? 버리고 돌아선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사실을 안 이 처녀가 이 처녀의 가족들이 어떻게 대하겠어요? 그 남자는 사랑으로 다가온 것이 아니고 자기 야망과 목적, 돈을 위해서 이용하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가 아닌 것입니다. 성령님은 어떤 사람에게 충만하게 임하세요. 사도행전 5장 32절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했어요. 성령을 이용하려고 하면 성령의 권능을 탐내서 나의 목적과 나의 이름과 명성을 높이고자 한다면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성령이 안 와요. 저 오살리 기도원 가면 원장님이 그렇게 광고합니다. 여기 귀신 들린 사람 엄청 많으니까 조심하십시오. 귀신 들린 사람이 제일 많은 데가 기도원이에요. 기도원에 와서 주님은 사랑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는 않고 은사 달라고 능력 달라고 기도하면 성령이 오는 게 아니라 귀신이 들어와요. 사울 왕에게 귀신이 와서 그의 삶을 비참하게 끌고 다닌 아까 연극을 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는 악령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성령은 깨끗하고 거룩하고 인격적인 분이세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자에게 성령은 권능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충만하게 임하셔서 보혜사 성령이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위로하시며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그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2000년 주님 오신 후 이 세계 역사 2000년의 역사를 보십시오.
그 시대만

그마다 그 시대를 선도했던 가장 영향력 있던 세계를 경영했던 민족은 다 선교하는 민족이었어요. 선교하는 민족, 예수님을 사랑한 민족을 주님은 성령으로 기름 부어서 그 시대를 리드하게 하셨어요. 선교하는 민족이 얼마나 큰 복을 받고 얼마나 위대하게 되었는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진정 위대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 뭐 우리도 건축을 기도하고 있지만 건물이 화려하고 외양이 화려하고 재정이 풍부하고 인원이 많은 교회가 위대한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의 심장을 품고 영혼을 소중히 여기면서 기도하고 열방을 품고 전도하는 교회가 진짜 위대한 교회예요. 선교적인 교회, 세계적인 그리스도인이 있는 교회가 위대한 교회입니다. 유명한 이런 말이 있어요. 위대한 명령에 대한 위대한 헌신이 위대한 인생을 만든다. 위대한 명령이, 진짜 위대한 명령이 누구의 명령입니까? 왕의 왕, 창조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명령, 지상명령, 너희는 가라. 이 명령이 우리가 붙잡아야 할 가장 위대한 명령이에요. 위대한 헌신은 어떤 헌신입니까? 뭐 어디 대통령에 가서 헌신하는 것, 뭐 누구에게 가서 헌신하는 것보다 왕의 왕 대신 예수님의 명령을 나의 인생의 사명으로 붙잡고 순종하는 그 헌신이 가장 위대한 헌신이에요. 가장 위대한 인생 어떤 인생입니까? 예수님이 통치해 주시고 성령님이 함께해 주시는 인생, 가장 위대한 인생이요 가장 위대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기쁘게 즐겁게 신앙생활하고 성도가 서로 교회 안에서 참 기뻐하잖아요. 교회 안에서 성도가 교제하는 것을 보면 참 정말 너무 행복해 보이고 아름다워요. 이번에 어린이들 캠프 가서 보니까 아이들이 막 웃고 떠들고 예배하는데 너무 예뻐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은혜를 누리고 이런 복을 누리는 것은 이 땅에 선교사로 와주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이에요. 이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 120년, 130년 전 이 땅에 찾아와서 선교의 역사를 써내려간 사람들처럼, 여러분 성경책 보시면 사도행전이 나와요. 지금 이제 누가복음 마지막 쓰면 사복음서 다 쓰는데 올해 사도행전까지 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온누리교회의 하용주 목사님 계실 때 표호가 액츠 29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교회. 지금 사도행전 29장은 성경책에 없지만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역사로 사도행전 29장을 이제 우리가 써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돈이 없어서 선교를 못하고, 나는 건강이 없어서 선교를 못하고, 나는 시간이 없어서 선교를 못합니다. 선교는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선교사를 붙잡고 물어보세요. 선교는 기도로 하는 것입니다. 17명 간다고 그분만 선교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서, 가정에서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바로 원팀, 함께 선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직장에서, 학업의 자리에서, 삶의 현장 곳곳에서 세계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볼지어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 누가 항상 함께 계세요? 예수님이. 예수의 영이신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신데 어떤 악한 악령이 찾아오겠습니까? 귀신이 괴롭히겠습니까? 어떤 문제가 큰 대수이겠습니까? 사망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 함께 하시는 교회가 이 시대 가장 위대한 성도요, 가장 위대한 교회가 되고 가장 위대한 민족으로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포항 성동교회 성도

0: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만족에게 머무르는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은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은 다 세계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의 참 제자들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수많은 영혼을 나의 일생 가운데 살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만들어가며 민족과 세계와 열방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후대들이 되고 이 대한민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포항성동교회 박민용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282국의 0691번, 282의 0691, 포항성동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동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갑니다. 경주시는 삼국통일 이후 최대의 성과라 평가받는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APEC을 성공적으로 이뤄냄으로써 세계가 인정하는 글로벌 도시로 도약했습니다. 이는 국민 여러분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선진화된 글로벌 시민의식을 보여줬기에 가능했습니다.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유치와 진행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한 경주는 새롭게 출범한 민선 9기와 함께하며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더욱 앞장설 것입니다. 이 역사적 성과가 지속가능한 유산이 되도록 AI 새마을운동, 세계 경주포럼 정례화 등 포스트 APEC 10대 연구과제를 추진해 문화, 경제, 평화 모든 분야에서 경주를 글로벌 도시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이 캠페인은 경주시와 함께합니다.

0: SD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의 홍서영 PD입니다. 요즘 뉴스에선 연일 폭염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극동방송에서도 폭염 재난방송을 자주 전해드리는데요. 빠지지 않는 안내가 하나 있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은 갈증을 느끼기 전에 물을 먼저 마셔야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해요. 이런 말씀을 최근에 들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의 목마름만 느끼지 말고 영혼의 목마름도 느낄 줄 아는 사람이 돼야 한다. 여름에 더욱 알맞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얼마나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지, 말씀을 향한 갈망은 여전한지, 또 찬양을 드리는 기쁨은 식지 않았는지, 그리고 아직도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마음이 계속되는지 말입니다. 시편 42편 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며, 말씀에 목마르고 찬양에 목마르며, 복음 전하는 일에도 뜨거운 마음을 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 이 시간 찬송으로 문을 열게요. 첫 찬양은요, 피아 워십의 목소리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하늘 치며 나가는 시간이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0: 시원하게 서머 스페셜.
1: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찬송으로 우리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 문을 열었어요. 네, 다들 평안하셨나요? 복된 수요일입니다. 네, 오늘 오프닝에서 목마름, 갈증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요즘 너무 덥죠. 그래서 우리 육의 목마름도 잘 채우시면 좋겠고요. 또 영의 목마름도 잘 채우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의 목마름은 이 극동방송과 함께 하면 채워지시겠죠? 그리고 육의 목마름도 채우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우리가 갈증을 느끼기 전에 물을 먼저 마시는 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출석 체크는요, 특별하게 사진으로 받아보려고 해요. 저번에 제가 한번 사진 보내달라는 요청을 드렸는데 많은 분들께서 사진을 잘 보내주셔서 한 번 더 사진 출석 체크를 한번 해봐도 재밌겠다 싶어서 네, 준비해봤습니다. 우리가 갈증을 느끼기 전에 물 먹는 게 중요하잖아요. 또 물이 몸에 좋습니다. 제 목소리에도 참 물이 필요해 보이죠? 그래서 오늘 출석 체크는요, 물 인증샷을 받아보겠습니다. 여름에는 여러분 특히 수분 섭취를 더 잘해주셔야 돼요. 물을 드시고 빈 컵을 보내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물 사진을 그냥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내 손에 들고 있는 물 사진 다 좋아요. 물 관련 인증샷을 지금 받아보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사진 보내주시면 됩니다. 애플리케이션으로는 사진 접수가 안 돼요. 그래서 샵 9030, 우물정 9030번 문자로 물 인증샷 보내주세요. 여름에 물 많이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물은 그리고 또 많이 마시면 피부도 좋아지고, 제가 항상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는 건데, 너 다이어트 뭐 어떻게 해봤어? 어떻게 해? 라고 하면 저는 물로 살을 빼거든요. 물이 생각보다 살이 잘 빠집니다. 개인적으로 또 여러 사람들마다 이제 맞는 다이어트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물을 많이 마시면 살이 좀 붓기도 잘 빠지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오늘은 물 인증샷 받아볼게요. 벌써 한 분께서 차 안에서 물을 드시고 거의 비었네요. 이 페트병이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6988번님 내 차 안에 물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물을 다 마신 사진도 좋고요. 물을 들고 있는 사진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물 인증샷으로 오늘은 출석 체크 가름할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인증샷 보내주세요. 물 인증샷 기다립니다. 찬양 한 곡 올려드릴게요. 찬양의 제사드리며 마커스 라이브 워십의 찬양입니다.

0: 아,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아직 완전한 회복은 되지 않았지만, 우리 방송 가족분들의 중보기도 덕분에 제가 빠르게 회복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7201번님. 네, 또, 6988번님께서 오늘 PD님 목이 쉬었네요. 맞습니다. 목이 쉬었어요. 제가 최근에 좀 신경 쓰는 일들도 있었고, 또 체력적으로 부치는 이사를 했거든요. 이사를 했는데 좀 제가 많이 짐을 옮기다 보니 면역력이 확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목으로만 이제 공격을 했는데, 바이러스들이. 그래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 월요일 방송 못 들으셔서 참 다행이에요. 네, 어떤 한 과장님께서 월요일 날제 목소리가 골룸 같았다고. 그러셨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못 들으셨다면. 5297번님, 와, 오늘 물 인증샷을 이렇게 정확하게 보내주셨습니다. 텀블러에 물을 담아가지고 생활을 하시고 계신가 봐요. 너무 지혜로우십니다. 그리고 또 아름다운 미소와 함께 보내주셨는데 너무 반갑습니다. 5297번님. 아, 네. 너무 선하시고 아름다우십니다. 5297번님. 네, 감사하고요. 또 7201번님께서 물을 먹을 수 없는 상황이네요 하면서 물 인증샷을 보내시긴 했는데 바닷물을 보내주셨어요. 포항의 매력이죠. 바다가 근처에 있다는. 너무 좋습니다. 저도 막 이제 또 저녁에 마음이 답답할 때 바다를 보고 싶을 때 5분 걸어가면 있더라고요. 네, 물을 먹을 수 없지만 보기에 좋은 물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수분 섭취도 꼭 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7201번님 감사해요. 아, 또 우리 9223번님께서는요. 오늘은 시원한 레모네이드로 출석 대신합니다. 서영 PD님 따뜻한 레몬차로 예쁜 목소리 회복하셔요. 네, 아, 레모네이드도 너무나도 우리 갈증을 해소해주는 음료죠. 좋습니다. 9223번님도 이렇게 인증샷 보내주셨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또 따뜻한 레몬차, 안 그래도 오늘 따뜻한 오미자차를 한잔 마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출석 체크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물 인증샷으로 대신합니다. 물 들고 있는 사진도 좋고요. 물을 다 마신 사진도 좋고요. 이 시간 저희가 물을 의식적으로 먹지 않으면 물을 하루에 생각보다 많이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이 나가는 동안 아, 물 먹어야겠다라는 생각하시면서 물을 좀 섭취하시면 좋겠어서 출석 체크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드신 이후에 출석 체크 보내주세요.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물다 드신 인증샷 사진 함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으로 우리 신청 찬양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6988번님께서요, 예수 나의 치료자 찬양을 보내주셔요. 우물가에 내 여인처럼 그 물이 저에게도 필요하며, 실로암에서 눈을 씻은 맹인의 물이 필요합니다.
1: 예수 나의 좋은
0: 네, 누구보다 우리에겐 좋은 의사 선생님이 계시죠. 좋은 치료자십니다. 우리 6988번님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그런 은혜가 함께 임하길 소망하면서요. 이제 신청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문용택 씨의 목소리예요.

0: 사랑이들한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 매일 아침 뜰한 가족들과 함께 일상을 나누며 하루를 열어가는 사랑의 뜰안에서는 오는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저자와의 만남 공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에 함께 나눌 책은 기독교 부문 베스트셀러를 기록했던 최상우 목사님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입니다. 이 책은 하나님께서 선교 현장과 목회 가운데 베풀어주신 기도의 응답을 생생하게 담아낸 책인데요. 저자는 기도할수록 하나님 앞에 차곡차곡 쌓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가장 좋은 때 응답하신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린 주 안에서 한다. 기도하면 할수록 하늘나라 통장에 차곡차곡 쌓인다는 이 저자의 고백을 함께 나누고 싶으신 분들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특별히 삶의 문제를 기도로 돌파하기 원하시는 분들, 하나님과 더욱 깊이 교제하기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세미나라고요 세 글자 남겨주시면 신청 링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공개 세미나는 무료로 진행되며 행사 당일 추첨을 통해 최상훈 목사님의 도서도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열리는 사랑의 뜰안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에 방송 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세미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256국의 3000번 포항극동방송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린 기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가장 선한 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1: 네, 사랑의 뜰안 오전 9시부터 10시 45분

5분까지 사랑했뜨란 우리 정인숙 PD님께서 진행하시는데요. 공개 세미나를 지금 진행합니다. 돌아오는 이제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예요. 정인숙 PD님 당연히 실물로 보실 수 있고요. 또 최상훈 목사님 저자와의 만남인데요. 최상훈 목사님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그 책을 주제로 해서 기도의 중요성을 또 은혜로 이렇게 채우는 시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세미나라고 세 글자 보내시면 됩니다. 관련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날 현장에 오시는 분들 선착순으로, 그러니까 빨리 오셔야 됩니다. 빨리 오셔야 도서를 또 무료로 받아가실 수 있는데, 총 50분께 무료로 드린다고 합니다. 예수님과 한달 살기. 이 책도 너무 좋거든요. 제 책상에도 꽂혀 있습니다. 우리 최상훈 목사님의 공개 방송, 세미나 함께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세미나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저희가 한번더 짚어볼 수 있습니다. 네, 세미나라고 보내시면 되고요. 또 계속해서 출석 체크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네, 세미나 신청도, 출석 체크도 계속 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3726번님, 음식을 보내주셨는데 물도 당연히 있고요.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날이 너무 밝아 보이는 지금인가요? 이 참외와 토마토 미숫가루겠죠? 아니면 아이스 커피? 네, 둘 중에 하나일 것 같고요. 한 가지는 제가 생각해봤는데 뭔가 요거트일 것 같습니다. 너무 맛있어 보이는 조합이에요. 저도 오늘 아침에 과일도 먹고 요거트도 이렇게 있었는데 요거트는 비록 먹지 않았지만 네, 과일을 먹었습니다. 야, 네, 너무 맛있는 식사와 함께 또 우리 물을 함께 드시는 모습 너무 보기 좋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피디님 드시고 힘내세요. God bless you.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우리 3726번님 너무나도 감사해요. 옆에 있는 소스가 뭔지 좀 궁금합니다. 요거트인지 아니면 특별한 소스인지 궁금합니다. 또 8151번님께서 오감환, 오마란, 오찬환, 오기환까지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 완료까지 너무나도 멋지십니다. 8151번님 환영하고요. 또 0688번님 할렐루야, 오감환, 오찬환, 오마란. 네, 할렐루야입니다. 우리 0688번님도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오늘 감사 완료, 오늘 찬양 완료, 오늘 말씀 완료로 출석 체크해 주셨습니다. 이 소스가 아니라 치즈 조각이었어요. 치즈 조각을 너무 맛있겠네요. 혹시 지금 사진일까요? 저도 오늘 아침에 이렇게 좀 비슷하게 먹었거든요. 혹시 간식이실까 아니면 저녁이실까? 네, 또 9507번님께서 오감환 올리시면서 우리 시조카 며느리 딸 출산했어요 하면서 아기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너무나도 귀엽습니다. 너무 귀여운데 수건이 우리 아기 몸에 비해 너무 크다는 느낌이 듭니다. 너무나도 축하드리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 잘 자라나길 주님 안에서 정말 항상 평안함으로 또 계속해서 양육하시고 잘 자라나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너무나도 귀하죠. 네, 오늘 출석 체크 사진으로 받아보고 있습니다. 물 인증샷 보내주시면 돼요. 샵 9030으로 물 인증샷, 다 드신 물도 좋고요. 물을 드실 거라는 그런 물도 좋습니다. 어떤 물을 드시고 계시는지, 페트병에 있는 물인지, 텀블러에 있는 물인지. 네, 이 여름에 수분 섭취 여러분 잘해주셔야 돼요. 네, 그리고 오늘은 수요일이죠. 여러분들 수요예배 가시는 길에 이 찬양 퀴즈 너무나도 좋아하시는데 오늘은 좀 특별한 찬양 퀴즈로 함께 하려고 합니다.

행복한 저녁. 오늘도 퀴즈 왔어요. 네, 저녁 시간에 우리가 항상 또 출석 체크자 해주시고 수요예배 가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항상 좀 통한다. 왜냐면 우리는 한 가족이니까요. 네, 저희는 그래서 좀 저만 그러는 거 아닐 것 같아요. 우리 방송가족 분들끼리도 조금 약간 이 시간에 친밀감은 느끼실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저녁 시간은요. 우리가 서로의 텔레파시가 얼마나 통하는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요? 사냥으로. 네, 설명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제시어를 하나 드리는데요. 제시어가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면 여러분 사랑했을 때 바로 떠오르는 찬양 한 가지를 문자 메시지로 보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찬양이 서로 겹치면, 여러분들끼리 겹치면 선물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많이 나오는 찬양을 이제 보내시면 제가 네, 선물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수의 선택이 중요한 거죠. 우리의 텔레파시가 이 저녁에 얼마나 통하는지. 네, 우리는 은혜 안에서 뭉친 가족이잖아요. 극동방송 가족이기도 하고요. 네,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제시어를 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찬양을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그 찬양이 많은 사람과 겹쳐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겹치는 찬양 보내주신 분들 모두 다 선물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1위 찬양을 뽑고 그 1위를 보내신 모든 분들께 선물을 드리는 거죠. 아까 전에 사랑이라는 제시어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뭐 예수 사랑하심을 보내셨어요. 그게 가장 많았어요. 뭐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다 많은데 가장 많이 나온 댓글이 예수 사랑하심을이다. 그러면 그 댓글 보내신 모든 분들이 선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어디로 보내시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댓글, 문자메시지 보내실 수 있고요. 또 극동방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도 여러분 찬양 보내실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아까는 예시였고요. 제시어 사랑은 예시였고요. 진짜 제시어를 드립니다. 네, 지금 나가는 제시어 한 글자예요. 빛. 빛이에요. 빛. 라이트. 빛 아니고 빛. 밑에 받침이 치읓입니다. 빛 하면 떠오르는 찬양, 찬송가 다 좋습니다. CCM 좋고요. 이 빛 하면 저희가 또 성탄 찬양 빠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성탄 찬양 한 곡 올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뭐 성탄 찬양 아니어도 좋습니다. 빛 하면 떠오르는 찬양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샵 9030 우물정 9030번 문자로 보내실 수 있고요. 또 극동방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많이 보내시는 그 찬양을 제가 선물로 드립니다. 가장 많은 사람과 겹쳐야 해요. 생각을 잘 하셔야 합니다. 어떤 찬양을 우리 청취자분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하나 겹쳤어요. 네, 과연 어떤 찬양을 여러분들이 보내실지. 제시어는 빛입니다. 빛.

네, 방금 전에 저희가 텔레파시 퀴즈를 한번 했거든요. 제시어가 빛이었고요. 빛 하면 생각나는 찬양 보내달라고 했는데 여러분 많은 분들께서 이 찬양을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찬양인데요. 네, 우리 지금 들어볼게요. 약간 갈렸어요. 빛의 사자들이여가 가장 많았는데, 제가 한 가지, 실수를 한것 같아요. 여러분들께 물론 선물을 많이 드리고 싶지만, 제가 애플리케이션으로 보내면 서로의 댓글을 다볼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제가 다음에 이제 텔레파시 퀴즈 또할 텐데, 문자로만 받아볼게요. 어쨌든 그래도 많은 분들께서 빛의 사자들이여 가장 먼저 떠올리셨을 것 같아요. 지금 빛의 사자들이여라고 보내신 분들 모두 선물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이름을 보내주세요. 축하드립니다. 이빛 되신 주도 많이 나왔어요. 빛 되신 주 듣고 싶으시다는 우리 5449번님도 계셨고요. 또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1372번님께서 보내주셨네요. 또 4100번님 극동방송 사랑합니다. 찬송가 빛의 사자들이여 이렇게 문자로 또 보내주셨어요. 문자로 합산되고 또 애플리케이션으로 합산된 결과 빛의 사자들이여 이게 1등이었습니다.

비춰라. 좋습니다. 네, 빛 하면 빛의 사자들이여 찬송가. 여러분들은 찬송가를 가장 먼저 떠올리시는군요. 저는 사실 처음에 빛 되신 주가 떠올랐습니다. 우리 7201번님 빛의 사자들이여 묻어가봐요. 아, 좋습니다. 2042번님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 초6아이가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함께 듣고 있나요? 또 9808번님 빛의 자녀들이여. 아, 빛의 사자들이여인데 자녀들이여라고 보내셨네요. 조금 아쉽네요. 또 9507번님 빛의 사자들이여 정답이고요. 0688번님 빛의 사자들이여. 네, 맞습니다. 8929번님, 8151번님, 네, 9416번님. 겹치신 분들, 텔레파시가 잘 통하신 분들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보내시면 되고요. 네, 다음 텔레파시도 준비했는데요. 다음 텔레파시 제시어는요, 네, 지금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제시어는 보혈입니다. 보혈. 보혈 찬양도 좋고요. 보혈이 들어간 찬송가도 좋습니다. 여러분, 보혈 생각나는 찬송가 보내주세요. 그런데요, 문자로만 보냅시다. 우리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보혈하면 생각나는 찬양 보내주세요. CCM도 좋고요. 또 성가곡도 좋습니다. 다 좋아요. 장르 상관없이 보혈하면 생각나는 찬양 지금 바로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께서 고르신 그 찬양 뽑아서 그 찬양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선물 드리려고 합니다. 네, 문자로만 받을게요. 이번에는 문자로 보내신 분들 네, 선물 드립니다.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0: 기쁜 소리, 하늘 향기 가득한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영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위치한 김종구 식마치킨 포항 해도점에서 치킨 교환권을, 포항시 남구 효자동에 위치한 샌드위치 공방에서 샌드위치 교환권을,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위치한 스시랑에서 점심 특선 2인 식사권을, 자연속 노천 온천이 있는 수안보 파크 호텔에서 온천 티켓과 호텔 숙박 쿠폰을, 성서 유니온 매일 성경에서 큐티집을, 포항시 남구 대잠동에 위치한 카페 이디아 포항 이동 골프점에서 커피 쿠폰을, 포항시 북구 영일대 해수욕장에 위치한 호텔 더 에이드에서 숙박권을, 포항시 이동에 위치한 하나님의 기업 육풍 이동점에서 식사권을, 포항시 양덕동 카페 만나다 마음에서 2인 커피 음료 이용권을, 구간의 식품에서 가마솥맛 누룽지 세트를, 포항시 남구 연희읍 시루향에서 떡 선물 세트를,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에 위치한 도르카페에서 음료와 디저트 쿠폰을, 경주시 황성로에 위치한 돈카츠 마켓에서 돈카츠 2인 정식을, 포항시 북구 우창동에 위치한 빵마을에서 롤케이크를 선물로 드립니다. 선물로 함께해 주시는 믿음의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1: 네, 오늘 텔레파시 퀴즈를 하고 있는데요. 와우, 약간 생각보다 막상막하예요. 우리 제시어가 보혈이었어요. 보혈. 보혈하면 생각나는 찬양 보내시면 됐고요. 이 겹치시는 모든 분들께 선물을 드리겠다고 했거든요. 1위로 나오는 찬양 무엇인지. 지금 나 지금 여기까지만 받겠고요. 네, 우리 지금 다 문자로 보내주셨는데요. 애플리케이션으로 보내주신 거 제외하고 우리 1등 찬송은요. 지금 보혈을 지나 9주의 십자가 보혈로 4주의 보혈은 죄에서 자유를 이렇게 좀 나뉘었어요.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 찬양 올려드릴게요. 이 찬양이 1위로 선정됐습니다. 9분, 제가 지금 본 걸로는 9분 정도가 겹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보혈을 지나 가장 많이 보내셨어요. 와, 9분, 10분 정도가 보내신 것 같은데 축하드립니다. 이 제셔를 첫 글자로, 이제 첫 단어로 하는 찬양을 많이 보내시는군요. 너무 좋습니다. 저는 사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생각났거든요. 보혈하면 주의 보혈부터 생각이 나가지고 제가 만약에 참여했으면 전 선물을 못 받았겠네요. 네, 지금 보혈을 지나라고 보내신 모든 분들께 선물 드립니다. 선물 받으실 수 있는 주소와 이름 함께 보내주세요. 샵 9030으로 주소, 성함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 오늘 정말 많은 분들께 이렇게 선물 드릴 수 있어서 기쁩니다. 9주의 십자가 보혈로도 너무나도 좋은 보혈 찬양이고, 4주의 보혈은, 아, 저 이건 생각을 못 했는데 너무 좋습니다. 네, 우리 보혈을 지나라고 보내신 모든 분들께 선물 드립니다. 아, 9927번이 아깝습니다. 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저도 사실 생각난 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이었다는 거. 6526번님, 네, 4주의 보혈은 보내셨고요. 제가 지금 다 읽지는 못하겠지만, 우리 8151번님, 또 0688번님, 0707번님, 아, 0688번님은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보혈을 지나 2707번님, 8929번님. 네, 또 겹치시는 분들은 제가 또 이렇게 선물 어떻게 잘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그레이드된 선물로. 너무 좋습니다. 우리 2229번님도 보혈을 지나 보내셨습니다. 네, 선물 받으실 수 있는 주소와 이름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내가 보혈을 지나라고 보냈다 하시는 분들 모두 다 지금 샵 9030으로 주소와 성함을 알려주세요. 선물 보내드릴게요. 보혈을 지나가 가장 많이 나온 찬송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텔레파시가 잘 통하셨어요. 1372번님도 보혈을 지나 보내셨고요. 아, 막상 막하였어요. 죄에서 자유를도 되게 많았는데 이 뒤에 후렴을 보내신 분들도 계셔가지고 주의 보혈까지 제가 포함을 해서 한 6-7분 좀 치열했습니다. 네, 주님의 보혈로 덮여지는 우리 저녁 되길 바라겠고요. 또 아픈 부위도 우리 주님의 보혈로 다 치유받길 소망합니다. 저도 항상 지금 목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우리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김 받길 함께 기도합니다. 네, 계속해서 보혈을 지나 찬양 올려드릴게요. 소리에래 목소리에요.

네, 오늘 찬양 텔레파시 퀴즈. 이렇게 청취자분들의 텔레파시가 얼마나 통하는지. 근데 처음에 보혈을 지나가 한네 분이 연속으로 보내셔가지고, 아, 보혈을 지나. 근데 뒤에 갑자기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이 막 나왔어요. 그래서, 막상막하였는데, 네, 아쉽습니다. 아쉬워서 우리 보혈 메들리 찬양 보내드리려고요. 너무 좋은 보혈 찬양 많잖아요. 저희가 항상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의 본질을 항상 기억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해요. 네,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아, 수요 예배에서 주님의 보혈로 은혜 받길 소망합니다. 아멘 하시면서 927번님 이렇게 댓글 남기셨네요.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수요 예배 가시는 길 안전하게 가시길 바라겠고요. 또 받을 은혜 사모하시면서 즐겁게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나를 죄에서 건져주신 예수님을 찬양하면 좋겠어요.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려요. 저는 내일 저녁 6시에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 제작 진행의 홍서영 PD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은 하루도 승리하세요.

0: FEBC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전미나의 찬양 드림. 주님을 찬양하는 기쁨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미나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돈은 삶을 편리하게 해줄 순 있지만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주는 힘이 되지 못합니다. 죽음 앞에서는 한 줌도 되지 않는 먼지일 뿐이죠. 평생 내 것을 모으기에 급급한 삶, 내 소유가 조금이라도 빠져나가면 불안해하는 마음, 내가 가진 것에 집착하는 태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거예요. 나는 무엇에 의지하며 살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겠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하며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세상 만사는 마음가짐에 달려 있습니다. 같은 사건을 두고 원망과 불평, 실망과 좌절, 포기 등 부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 똑같은 사건인데도 도전과 용기,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불평하는 것도 습관이고 감사하는 것도 습관인 것 같습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언제나 불평을 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언제나 감사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위기도 고난도 긍정의 눈으로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관점의 변화가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해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복음을 선물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받은 사랑을 가지고 세상 속에 나아가 참된 제자로 살게 하옵소서. 세상 속에 복음의 향기를 흘려보내며 온전하신 주님처럼 사랑으로 온전해지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기쁨을 세상에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음을 기억하며 서로 사랑하라 하신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의 빚을 진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빚졌을 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사랑의 빚을 진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셨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에 그 사랑의 빚을 갚는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라고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따라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점점 더 온전한 제자, 온전한 사랑의 사람으로 빚어져 갈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입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제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차유미, 진행의 저는 전민아였습니다. 복음의 통로가 되며 기쁨 충만하세요.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오직 말씀으로. 오직 말씀으로 시간에는 포항 대성교회 김대훈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기구가 되라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한 경매장에서 낡고 먼지가 가득 쌓인 바이올린 하나가 나왔습니다. 경매인이 그 바이올린을 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바이올린 1달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외쳤지만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노신사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바이올린에 먼지를 털고 줄을 조율하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연주를 했습니다. 순간 아름다운 음악이 경비잔을 가득 채웠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인 채 그 연주를 들었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경매인이 다시 경매를 시작합니다. 이제 얼마부터 시작할까요? 그때 거기 앉은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100달러부터 시작합시다. 그러니까 옆에서 나는 500달러, 나는 1000달러, 나는 5000달러, 그 바이올린이 10000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똑같은 바이올린입니다. 그런데 1달러에도 누구 하나 경매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그 노신사가 그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나니까 그 바이올린 가격이 10000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바이올린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의 가치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 먼지가 묻은 바이올린이 나왔을 때는 저거는 1달러 가치도 안 되라고 생각했는데 조율하고 나서 노신사가 연주를 하니까 이 가치는 10000달러가 넘는다 생각하니까 그 10000달러를 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의 가치를 지금도 버리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어디 두자 하면 우리의 환경과 내 조건의 가치를 둡니다. 그리고 그 정도가 나의 가치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아닙니다. 그 바이올린이 1달러 가치도 없었는데 노신사의 손에 붙잡히고 나서 10000달러처럼 가치가 있어진 것처럼 우리의 가치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순간 내 환경과 내 능력이 내 가치가 아니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내 가치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연주되어야 될 하나님의 악기와 같은 삶인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의 가치가 정말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고 그 가치로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어느 순간 사단이 주는 잘못된 가치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버려서 그냥 내 환경과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이 나의 가치인지 알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우리가 하는 대답은 똑같습니다.

하나님, 저 그것 못합니다.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럴 환경이 안 됩니다. 나 그것 할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고, 그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원하시는 가치로 쓰시지 못하고, 그냥 자리만 지키는 아무 짝에 쓸모가 없는 안타까운 세상 가치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구약의 번제단은 신약의 교회를 예표합니다. 구약의 죄인은 번제단으로 나와서 제사를 통해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죄인은 십자가가 있는 교회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건물은 많습니다. 화려하고 좋은 건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죄를 사하고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것은 오직 십자가가 있는 교회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단순한 종교 시설이 아닙니다. 교회는 죄인이 하나님께 나와 죄사함을 받고 생명을 얻는 구원의 장소입니다. 또 하나의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무형의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는 지금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주인 되셔서 너희를 깨닫게 하고 인도하시는 대로 너희가 순종하며 깨달은 대로 그 삶을 변화시켜 살아가고 있느냐? 지금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이 어떻습니까? 그냥 성도로서 교회를 다니는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내 삶의 자리가 어디에 있든 간에 그곳에서 성전으로서, 그리고 내가 주인이 아니고 성령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그 뜻에 순종해서 날마다 변화되며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나의 삶입니까?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답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변화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졌다면 그 다음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 이루어진 것대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남녀가 만나서 사랑하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해야 될게 뭡니까? 결혼하고, 야, 멋있게 드레스 입고, 양복 입고, 신혼여행 가서 끝! 아니잖아요. 그다음부터 부부로서 한 몸이 돼서 살아가는 것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결혼하는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변했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끊임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신다면, 우리 안에 그것이 이루어졌다면, 우리가 이제는 그 삶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불행한 부부가 어떤 부부인지 아십니까? 결혼을 했는데 신혼여행도 갔다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부 서로가 나는 결혼한 사람이란 것을 인정하지 않고 총각과 처녀같이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지가 되겠어요? 대답을 해보세요. 유지가 되겠어요? 안 되죠. 똑같아요. 하나님의 성전과 성령이 되어졌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이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생명의 은혜가 누려질까요? 아니요. 그런 일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성도가 성도다움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나의 안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인정하고 그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성도다움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번제단은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세 가지 특징이 오늘날 교회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본질입니다. 첫 번째가 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사가 없는 번제단, 제물이 죽지 않는 번제단, 죄인이 오지 않는 번제단은 이미 번제단이 아닙니다. 교회는 번제단이 뿌리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 받고 새 생명을 얻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있는 여러분, 의인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죄인들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깨끗함에 회복되고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연약함은 넘어진다는 거죠.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또한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넘어짐을 바라보며 판단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는 삶이 아니라 공동체는 넘어진 사람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손잡아주고 도와주고 밀어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기능이에요. 그럼 나는 무형의 교회로서 어떤 고백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고백을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고 익숙한 제가 주인된 옛사람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부분은 굉장히 심각한 부분입니다. 교회는 옛사람이 십자가 앞에서 죽고 새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곳입니다. 교회는 내가 주인이었던 삶이 내려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 이 삶이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위기가 뭔지 아십니까? 예배는 드려지는데 정작 예배하는 내가 죽지 않는다는데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예배에 참석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 마치고 이 예배당문을 났을 때 자아는 그대로 살아있어요. 말씀을 듣지만은 삶의 주인이 바뀌지 않아요. 기도를 하는데 자신의 뜻이 꺾이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찾으신 예배는 형식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예배, 내가 주인이었던 삶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예배. 설교를 하면서 저도 그렇고 제 자신을 봐도 그렇고 우리를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가 바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볼 때 이 예배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 안에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어느 순간 형식적으로 그냥 예배에 참석하면 내 만족이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부분이 설교되어지면 그냥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안타까운 나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찬양을 하다 조금 뜨거워지면 오늘 성령이 나를 붙잡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본질적으로 내가 주인인 삶이 예수의 주인으로 바뀌어지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다고 말을 할까요? 이렇게 깊이 들어가면 여러분 심각해지죠. 그런데 이 심각한 부분을 생각해봐니 근본적으로 내가 바뀌어요. 그렇지 않으니까 늘 여러분 우리는 표면에 그냥 겉도는 인생이 되어져요. 깊이 생명 가운데 예수로 살아간 삶이 아니고 표면을 겉돌아요. 가장 쉬운 예배를 드려요. 왜? 내 마음에 만족되어지면 되는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어떤 문제 앞에서 끊임없이 세상 사람과 똑같은 반응을 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제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렇게 생각할 것 같으면 여러분은 다를까? 목사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도들의 삶은 다를까? 제가 생각할 때는 별로 다르지 않을까? 오히려 못하면 못했지 낫진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붙잡고 죄인이 회개하여 새 생명을 얻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그래, 우리 포항대성교회가 이런 그리스도의 보혈이 머무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불입니다. 레위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은 불을 주시면서 번제단 위에 불을 꺼뜨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6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그래서 밤에도 꺼뜨리면 안 돼요. 재물이 없어도 꺼뜨리면 안 되고요. 심지어는 폭우가 쏟아져도 그 불은 꺼뜨리면 안 돼요. 마찬가지로 교회의 불은 꺼지면 안 됩니다. 교회의 불은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성령을 통한 기도의 불, 말씀의 불, 기도의 불, 전도의 불은 꺼지면 안 돼요. 성령은 우리로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만드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할 때 한 개인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성도가 변화되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온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알아져서 그것을 이루기는데 뜨거운 우리의 불타는 심령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를 이렇게 움켜쥐고 있던 죄의 사슬이 끊어진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죄의 사슬이 끊어집니다. 중독의 사슬이 끊어집니다. 끊어져야 돼요. 그래야만이 자유한 영혼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뿔입니다. 제단 내 모퉁이에 네 개의 뿔이 있습니다. 이 번제단의 뿔은 하나님의 자비와 속죄와 은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 부지중에 살인한 사람이나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와 보호를 구하는 행위로 번제단의 뿔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뿔을 붙잡은 행위 자체가 구원을 받는 그런 행위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고 그 은혜와 긍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를 듣기를 원합니다. 라는 우리의 고백이었고요. 중요한 것은 최종적으로 그것을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뿔을 붙잡는 생명으로 살고자 원하는 우리의 갈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단의 뿔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번제의 다른 번제 뿔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이 생명으로 살아가고자 원하는 이 갈망, 목마른 사슴이 희남을 찾아 헤매듯이 이 갈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만이 주님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머물러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해방시켜주는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붙들고 가십니다. 주님 마음 없으면 우리 마음 지키기가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한 주간 목사도 계속 설교 준비하면서 말씀 가운데 있고 교회 안에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붙잡지 않으면요 어느 순간 이 못된 옛사람의 내 성정들이 확 올라오는 내 모습을 제가 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예배를 드려서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은혜로 한 주간 살았습니다. 너무 생명을 살리고 좋았습니다. 행복했습니다.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을 붙잡지 않고 내 감정을 붙잡고 내 상황을 붙잡으면 여러분 그냥 그대로 옛사람 모습이 그냥 올라와요. 죄성 있는 옛사람. 그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감당이 안 돼요. 우리를 살리는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 구원의 뿔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야만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곳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상한 심령이 회복되고 죄인이 구원받는 생명의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이유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나오는 것 아닙니다. 사람 보기 위해서 나오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나오고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사람 자랑하는 곳이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는 곳입니다. 그래요. 그게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이같이 번제단은 피와 불과 뿔이란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의 불이 있어야 되고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의 삶도 동일합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7장은 번제단과 기구 제작을 기록한 본문입니다. 번제단은 제사를 드릴 때 보조기구 다섯 개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 적용해보면 이 다섯 가지 기구가 교회에서 성도의 모습이어야 된다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재담는 통. 재담는 통은 다른 게 아닙니다. 재물을 불사르잖아요. 그럼 뭐가 남습니까? 재가 남습니다. 그런데 그 재를 가만히 놔두면 재가 바람에 날립니다. 그러면 성막이 더러워집니다. 신세마포가 더러워져요. 뿐만 아닙니다. 울타리가 오염되고요. 성막 주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지파씩 이렇게 진을 치고 있었잖아요.

그럼 그 죄가 그들의 입을 통해서 위로되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상하게 되고 병이 드는 거죠. 그래서 죄를 이렇게 제사장이 담아두었다가 진 밖에 가서 날리지 않게 버리는 것. 그렇게 옮기는 기구가 제단눈 통입니다. 제단눈 통은 교회 안에서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사람이 모이는 공동체잖아요. 사람이 모이면 꼭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고, 단점이 보여질 수밖에 없고, 시험될 요소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그냥 나팔수가 되어서 온 동네 나팔 불면서 그렇다, 그렇다, 그렇다, 이게 아니고, 조용히 내 안에 담아서. 죄를 버릴 것은 여러분, 이 제단 앞이에요. 하나님께 무릎 꿇고 눈물로 중보하며 그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제단눈 통인 줄 믿습니다. 누가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모아다가 어디로 가셨습니까? 골고다 십자가로 가셨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죄를 다 쏟아놓고 해결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드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나팔수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부삽입니다. 번제단의 탄제를 끌어모으는 기구입니다. 교회가 부흥하다 보면 교회 공동체 안에 생기는 시험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누군가 그것을 끌어모으지 않으면 그 문제들이 여기저기에 붙어서 더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근데 그 문제들을 다 끌어모으는 이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부삽 성도입니다. 교회를 아름답게 만드는 성도입니다. 부삽은 죄를 갖다 버릴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디에 죄가 있는지는 압니다. 그래서 부삽 같은 교회는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되어질 곳에 가서 그 문제가 문제되지 않도록 만드는 성도예요. 문제를 가지고 온 동네를 다니면서 비난하고 험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움직이며 서로 김집사를 이해해야 돼. 우리가 다 연약하잖아. 우리가 도와줘야지. 그렇게 하면서 그 죄들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만들어가는 이게 바로 부삽 성도입니다. 가장 놀라운 부삽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든 그 안에 부정적인 것들을 다 끌어내셨어요. 병이 들었다면 병을 끌어내셨고요. 귀신이 들었다면 귀신을 쫓아내셨고요. 부정적인 것이 들었다면 그것을 끌어내어 주시는 부삽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새로워진 줄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도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까?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대학교인입니다. 재물을 담아서 번제단에 올려놓기 위해서 고기를 담아 나르는 그릇입니다. 대학은 전도교인입니다. 영혼 구원을 하는 성도는 재물을 담아서 나르는 대학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입니다. 어느 교회든 우리가 전도의 중요함을 다 알고 있지만 실제로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성도가 구원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대화가 없는 번제단은 번제단이 되어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재물을 번제단으로 날려야 되는데 나를 기구가 없으면 번제단으로 재물을 나눌 수가 없잖아요. 똑같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뭡니까? 영혼 구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지 않는 교회, 우리끼리 좋다. 그 교회 아닙니다. 어느 순간 한국 교회가 우리끼리가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교회가 교회의 됨을 거부하는 거죠. 우리끼리가 좋다면 예수님 없고 우리끼리 그냥 해 모임이 되는 거예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주님이 계셔야 되죠. 전도 없이 영혼 구원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보면 우리 보고 그리스도의 사신이라고 그랬고, 고린도후서 3장 3절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나눠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대학교인은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한 교인인 줄 믿습니다. 그이 은혜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 고리 갈고리입니다. 대야에 담아서 번제단으로 옮긴 그 고기를 번제단에 위에 올리고 불로 사르면요, 고기가 이렇게 줄어들면 어떻게 합니까? 위에 있는 고기가 땅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뭘 합니까? 고기 갈고리로 이렇게 위에 고리, 밑에 고기를 연결하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고 정확하게 태워지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교회는

대학 교인도 필요해요. 그런데 고리 갈고리 교인도 필요해요. 전도보다 어려운 게 뭡니까? 양육입니다. 한 영혼을 믿음 안에서 끝까지 붙들어 주는 것 쉽지 않아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현대교인은 바나바 성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갈고리 교인입니다. 또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역할을 감당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당신을 내어줌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갈고리가 되셨어요. 우리도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서로를 이간질해서 분리시키는 교인이 되면 안 됩니다. 교인을 분리시키는 것은 주님의 몸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이 역할을 감당하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누가 감당합니까? 사탄이 그렇게 감당합니다. 성령은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은 서로 연결해서 연합하고 하나 되게 만드는 역할을 감당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어떤 영이라고 말합니까? 하나 되게 하는 영이에요. 여러분, 내 마음에 긴 집사, 이 집사가 마음에 안들 수도 있어요. 그럼을 통해서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안 드는 걸 이야기해서 그 사람도 마음에 안 들게 만든다면 나는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은 내가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해결해야 될 부분이에요. 아멘. 아멘. 그리고 누가 모르면 김 집사 좋은 점 이야기하고 박 집사 좋은 점 이야기해서 모두가 다 주님의 한 몸으로 한 지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우리의 고백이 주님의 마음을 소유한 삶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포항 대성 공동체가 누가 모이든 간에 남의 말하고 험담하고 단점 드러내고 부정적인 것 말하는 모습이 없기를 원합니다. 지금 없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니까요. 혹시나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막아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않은 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말 듣는 순간 내 마음을 내가 지키기 힘들어요.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바른 성도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은 주님의 몸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이거 주님이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일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모르게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예전에 죄 가운데 붙잡혀 살았을 때 그 익숙한 습관이 나에게 있어요. 그래서 말하면 좋은 점을 말하고 하나 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보다는 부정적인 것을 말하고 단점을 말하고 나누어지는 말을 하는 게 은간히 우리가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는 잘못된 기준, 죄의 기준이 우리에게 있다고요. 그거 끊으셔야 돼요. 바꾸셔야 돼요. 통로를 완전히 바꾸셔야 돼요. 내 입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좋은 점을 말하거나 칭찬하거나 높여진 말은 나을지언정 어떤 상황 속에서도 판단하고 정죄하고 험담 말하고 문제 말하고 갈라지게 하는 것은 절대로 존재하면 안 돼요. 나는 기도하는 입술이에요. 찬양하는 입술이에요. 한 입에서 여러분 두물이 나갈 수 없어요. 단물과 쓴물은 나갈 수가 없어요. 내가 복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생명 안에 붙잡히기 위해서 날마다 단물을 고백하고 내는, 그래서 나도 그 단물을 날마다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에 불 옮기는 그릇입니다. 성막을 옮길 때마다 번제단에 불을 꺼야 했습니다. 대신 불을 담아서 날랐습니다. 이렇게 불을 담아서 나르는 그릇을 불 옮길 수 있는 그릇이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 불은 성령입니다. 교회에는 성령의 불씨가 있어야 됩니다. 불 같은 성도가 필요해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가 뜨거워지기 위해서 불 붙이는 성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불씨가 있어야만이 불이 붙을 수 있잖아요. 불씨만 있으면 돼요. 우리 모두가 다 불씨가 돼야 돼요. 그래서 불 옮기는 성도가 되어서 여기저기 불을 옮기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는 거 프로그램 때문에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불을 옮기는 사람이 있을 때 교회가 부흥해진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때 받은 은혜, 성도가 성도에게, 성도가 가정에서, 내가 직장에서, 학교에서, 내 만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을 옮겨야죠. 그래야 그 불이 붙잖아요. 그럴 때 그가 예수의 사람으로 회복되어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번제단만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번제단에서 섬길 수 있는 다섯 가지 기구도 함께 만드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기구냐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손에 붙잡혀 사용되는 기구이냐. 오늘 똑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능력이 아니고 내 환경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붙잡혔느냐예요. 여러분, 1달러도 안 되는 그 바이올린이 한 노신사가 켜고 나서 사람들이 마음속에 그 바이올린을 생각하는 가치가 달라지니까 만 달러까지 올라가잖아요. 똑같아요. 나의 가치는 여러분 1달러도 안 될 수 있어요. 하찮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내가 연주되는 순간 나의 가치는 세상에 가늠할 수 없는 가치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80세의 모세 뭐 가치 있었습니까? 스스로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손에 딱 붙들린 순간

0: 그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 민족을 구원해내는, 출애굽시키는 놀라운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성경의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김육두 목사, 여러분 그는 평양 깡패 아닙니까? 그 뭐 1달러는 됩니까? 그런데 예수 만나고 변화되니까 부흥회마다 여러분 환자들을 살려내고 사람들을 구원한 놀라운 역사로 쓰여지잖아요. 만 달러 이상 되는 가치가 아닙니까? 우리 모두 그렇게 사용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나를 보지 말고 나를 사용한 하나님을 꼭 바라보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연주할 수 있는 악기가 되어질 수 있기를. 그래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듣는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우리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우승 말씀으로 지금까지 포항 대성교회 김대훈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 대성교회 지역번호 054-285국에 6560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말씀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FE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이렇듯 사도 바울은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능력 깨닫기를 기도하고 있는데요. 날마다 되풀이되는 죄를 이기는 비결은 바로 내가 아닌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미 우리는 성령을 받았고 또 선한 것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성령을 인식하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 우리 성령님을 인식하기만 해도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풍성한 찬양 가운데 주님이 지금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온전히 믿는, 인식하는 놀란 은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아이자야 61의 찬양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오늘 문을 열면서 앞서 나눈 찬양은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그리고 장윤영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도 듣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성령을 받았다는 것, 이미 선한 것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내 안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식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하면서 자 어디서 어떻게 주님과 함께 이 방송 듣고 계시는지 샵 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다양한 신청 찬양과 또 기도 제목들 또 다양한 메시지들 기다리면서 찬양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700번님의 또 사연이 있거든요. 좋은 찬양들 감사드려요 하시면서 집에서 평안하게 듣고 있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게 함께 기도해 주세요 라고 애청자이신데요.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런 기도가 넘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듣고 올게요.

주의 친절한 파래한 기세 예라모십의 찬송이었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은 소박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그리고 브라운워십의 우리를 부르신 그곳 찬양 듣고 왔습니다. 우리 안에 이미 성령님을 보내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그 주님을 인식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찬양 세곡 이어 듣고 왔습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엘샤인이 부르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리고 안성진의 찬송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그리고 이브트 마리의 나의 안에 거하라까지 듣고 왔습니다. 자, 다음은 3664번님의 사연입니다. 40대 남자 집사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예수님 말씀 가운데 원수를 사랑하라고 해서 사랑했더니 어려운 일 닥쳤을 때 가장 큰 도움을 주네요. 제 사연을 듣고 직장 관계 어려움 있으신 분들 힘내시길 바랍니다. 와, 3664번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응원하는 메시지 보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이 참 쉬운 일인 것 같지만 또 어려운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원수를 사랑했더니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오히려 가장 큰 도움을 주었다는 우리 모두의 메시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 가장 기뻐하실 것 같은데요. 다양한 찬양 함께 들으면서 계속해서 이런 회복이 넘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샵 9330으로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이렇게 3664번님처럼 문자 보내주시고요. 또 다양한 신청 찬양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생과 수고가 다 지난 후 탤런트 이광기 씨의 음성으로 함께 듣겠습니다.

내 안에 사느니 전시원의 찬양까지 듣고 왔습니다. 우리 안에 이미 계신 성령님을 의식하면서 오늘 다양한 찬양 나눴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럼 복된 밤, 기대함이 넘치는 밤 되시고요. 저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문자 보내주신 것들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이 시간 순차적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귀 기울여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도심 속 숨겨놓은 물길이 다시 흘러 생명을 찾습니다. 물길에 따라 사람들이 모이는 아름다운 학산천. 맑은 물이 흐르는 학산천이 옛 물길 흐르는 자연 생태하천으로 복원되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친수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우현 도시숲에서 동빈 내항을 잇는 물길인 학산천 복원 사업은 모두 세 구간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생태 문화 구간, 자연 친화형 생태 힐링 구간, 생태가 살아 숨쉬는 생태 복원 구간, 누구나 살고 싶고 누구나 찾고 싶은 푸른 도시 포항, 생태하천 복원으로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포항시와 함께합니다.

0: 1분 칼럼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는 영남신학대학교 제공입니다.
1: 영남신학대학교 총장 유재경입니다. 우리는 지금 인공지능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AI 알고리즘이 추천해 주는 대로 영상을 보고 쇼핑을 하고 여행을 갑니다. 책도 AI가 읽어줍니다. 이러한 디지털 시대에 가장 심각한 것은 사람들이 그냥 AI에 의존해 산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인간의 생각과 기억조차 AI에 의지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AI가 주인이고 우리는 손님이 된 채 살아갑니다. AI로 인한 편리함이 인간 존재 자체를 위기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의 시대에 진정 우리가 인간답게 사는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진정한 인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단순히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읽는 과정을 통해 의미를 구성하고 하나님의 관점을 상상하며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합니다. 무엇보다 성경

0: 읽기는 우리의 인지 활동을 넘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교부 암브로시우스는 성경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성경은 그리스도의 소리로서 모든 사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고 교훈을 주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성경을 읽고 마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AI 시대에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면 어떨까요?
1: 1분 칼럼.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는 영남신학대학교가 함께했습니다.

0: FE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네, 이브닝 프레이즈 말씀과 찬양교회 장태환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어제부터 감기 기운이 좀 있어요. 왜 한여름에 감기 기운이 있을까? 물론 요즘 여름에 감기 걸리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교회에 있을 때는요, 에어컨을 딱 26도나 27도에 딱 맞춰놔요. 그런데 제가 동해중학교, 동성고등학교, 저희 교회가 있는 이 동네에 있는 학교에 밴드부 수업을 하러 갑니다. 그러면요, 이 아이들이 얼마나 에어컨을, 그 밴드부실의 에어컨 온도가 18도, 19도 이렇게 해놔요. 그러니까 제가 가면은 늘 이 온도를 올리거든요. 얘들아, 이렇게 하면은 너희들 감기 걸린다. 그런데 애들이요, 덥대요. 아, 더워서 안 돼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또 애들도 덥다고 해놓고는 감기 걸리는 애들이 생겨요. 무더운 여름입니다. 40도 넘는 지역들이 막 생기죠, 지금. 그런데 이 더위도 우리가 조금 잘 이겨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무조건 시원하게, 무조건 찬 거, 이게 아니라 이제 이 이상기후는요, 쉽게 바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롭게 이 여름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그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덥다고 너무 에어컨을 세게 틀어놓지 마시고요. 오히려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조금은 견디고 조금은 애쓸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그런 거 가르치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불편한 것을 참지 못하는 아이를 만들면 사회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과 사람이 부딪히면요, 좋은 것보다 불편한 게 더 많습니다. 그 불편한 것들을 통해서 훈련받고 배우는 거죠. 그렇게 또 이 여름을 지혜롭게 잘 보내기를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찬양으로 송경민 목사님의 일상 들으셨습니다. 저희 교회에 고3 아이들 중에 남자애들이요. 교회에 와서 한 번씩 자는 애들이 있어요. 뭐 이제 방학이니까요. 목사님 뭐 교회에서 좀 자면 안 돼요. 뭐 이렇게 하죠. 제가 남자 여자애들 섞여서는 절대로 교회에서 못 자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남자애들 한두 명이 잔다 하면은 그래 뭐 자라. 아, 그 대신 깨끗하게 써야 된다. 교회 이제 CCTV가 다 있으니까요. 제가 또볼수 있으니까. 지난주에 고3 아이들 둘이가 와서 자는데요. 우리 저희 교회 모자실이라고 조만한 방이 있어요. 애들 한두 명, 세명 들어가면은 우리 고3 아이들 덩치가 크거든요. 뭐 100kg 넘는 애들이거든요. 그런 애들은 두 명만 자면 딱 맞아요. 그래서 거기서 자는데 제가 아침에 새벽 기도를 와서 방문을 여는데요. 방 안에서 찬 바람이 뭐 에어컨 정도가 아니라 뭐 냉장고 문 여는 것 같은 그런 찬 바람이 훅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에어컨 리모컨을 보니까 21도 이렇게 맞춰놓고 자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온도는 그렇게 맞춰놓고는요. 이불을 똘똘 말고 자고 있어요. 추우니까.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이제 그 아이들 깨워서, 야, 너희들은 이불을 똘똘 말고 잘 거면서 도대체 왜 에어컨 바람을 이렇게 차게 하냐? 차라리 한 25도, 6도 해놓고 이불 안 덮고 자면 될 텐데, 왜 온도를 20도, 21도 이렇게 해놓고는 이불을 똘똘 말고 자는 건 도대체 이유가 뭐냐? 너희들 다음부터 그렇게 하면은 교회에서 못

짠다. 네,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목사님 교회에서 자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야 그러면은 에어컨 온도를 26도에 맞추고 자면은 내가 허락을 해줄게.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대요. 제가 그 다음날 새벽기도 오니까요. 17도를 맞춰놓고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애가 죽었는 줄 알았어요. 17도 맞춰놓고 이불을 똘똘 말고 자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온도를 올리려고 리모컨을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자네를 깨워서 야 리모컨 어딨냐 그러니까 리모컨을 품에 품고 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제가 야 왜 26도하고 자기로 약속해놓고 너희들 왜 17도 18도 해놓고 잤냐 그러니까 아 자기들은 26도 해놓고 잤는데 에어컨 이 리모컨이 고장난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아 아이들은요 그 잘 안 되더라고요. 특히나 사춘기 아이들은 자기가 했던 말도 금방 잊어버리고요. 자기가 했던 행동도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화를 막 내려고 하다가도 이사야 말씀이 생각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각건을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저는 요즘 사춘기 아이들 보면요 그런 생각합니다.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도 나 때문에 참 힘들었겠구나.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한 번 더 경고를 주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지나갔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그런 것 같아요. 말은 해놓고 잘 지키지 않고 이유와 핑계만 대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네, 어노인팅 앨범 가운데서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들으셨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좀 좋게 이야기를 하면요, 유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요, 나쁘게 이야기를 하면요, 허용 범위가 너무 넓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제가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살아온 인생의 과정과 이게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아이들이 뭔가를 잘못해도 혼내기보다는 아, 나도 저 나이 때는 저랬던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먼저 떠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혼을 내기가 참 쉽지 않더라고요. 나도 참 저 나이 때 그랬지. 교회보다는 밖에 가서 재밌었고 또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아, 예배 안 드리고 친구들이랑 놀고 싶었고 그게 자꾸 떠올라요. 그러면서 그럼에도 내가 지금 목사로 살아가는 것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런 나의 모습 가운데서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의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이해해 주고 싶고요.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기도하는 거죠. 저 아이들이 언젠가는 하나님이 귀한 일꾼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사춘기를 또 돌아보면서 또 다른 아이들에게 긍휼의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아이들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그 예수님의 능력을 닮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능력을 닮아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네, 예수 전도단 앨범 가운데서 예수 닮기를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고 이야기할 때뭘 닮아야 될까요? 병 고치는 능력.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던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예수님의 능력을 닮으라. 그게 우리의 삶의 기준은 아닙니다. 물론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능력을 행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포커스가 뭐냐면 십자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닮아야 되느냐? 예수님의 인내를 닮아야 되고요.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내게 아무런 능력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나의 삶 가운데서 증거할 수 있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나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을 바라보는 것. 우리가 그것을 닮아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만약 저에게 예수님의 성품 가운데서 무엇을 닮기를 원하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늘 마음에 와닿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실 때그 입을 열지 아니하셨다라는 그 말씀이 늘 마음에 와닿습니다. 사람들은요, 억울하면 못 참거든요. 내가 손해본다고 생각하면 못 참거든요. 그런데 그런 인내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마다 조금만 불편하면 목소리를 높이고, 그러다 보니 우리

안에 분쟁은 늘어가지만 해결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깊이 있게 돌아보고 잠잠히 회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마커스 앨범 가운데서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늘 하는 이야기들이죠. 십자가를 질 수 있나. 그런데 우리가 늘 하는 생각은요. 뭘 하면 더 복을 받을 수 있을까? 뭘 하면 내가 남들보다 더 잘 살 수 있을까? 뭐 성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요. 숨기려고 하지만 은연중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본심은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들을 때마다 그냥 이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 무슨 설교를 해야 될까? 그런 고민들을 하죠. 늘 예수님 이야기하고 십자가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고 부활의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도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성도들의 관심은 늘 어떤 물질적인 돈에 대한 관심들. 제가 예전에 청년들하고 이야기하면서도 깜짝 놀랐던 게요. 이제 20대 후반, 30대 초반 된 청년들이 모여서 하는 이야기가 주식 이야기인 거예요. 뭐 물론 뭐 주식이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그들의 삶에서 예수님 이야기는 거의 없단 말이죠. 그게 문제죠. 그냥 예배 드리는 시간 외에는 그냥 세상의 관심들 외에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물론 뭐 목사는 죽을 때까지 십자가 이야기하고 예수님 이야기하는 것 외에는 뭐 이야기할 게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리스도 외에는 이야기할 게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매일매일 분명하고 선명해지기를 바랍니다. 네, 저는 마지막 찬양 들려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마지막 찬양입니다. 저희 제네시스 앨범 가운데서 회개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과 찬양교회 장태환 목사였습니다.

0: 극동방송과 함께 함께해요.
1: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2: 매기 성경 강해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이 시간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여러분들에게 모시고 가요. 자,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 17장의 내용들을 쭉 보고 있는데요. 마지막 한 절 못 봤어요. 23절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18장으로 넘어가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계속 나눠보도록 하죠. 17장 23절입니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바울은 두루 다니며 그들이 위하는 것들을 보았다. 이제 그들이 끔찍히 생각하고 있고 귀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보았다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죠. 즉 바울이 그들이 경배하고 있는 신들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들의 제단과 우상 숭배들과 그 신전들 이런 것들을 아마 자세히 살펴보았을 거라고 봐요. 사실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불리우는 매우 아름다운 신전, 그것은 아덴 사람들의 처녀 여신인 아데나에게 바치기 위해서 지어진 신전 아니겠어요? 그 신전 사방으로 우상들이 가득했다고요. 바울은 그래서 말합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관찰하였는데 우상들 가운데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표현된 제단도 발견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 바쳐진 제단은 아덴 사람들이 얼마나 신들에 대해서 관대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는 겁니다. 그들은 어느 누구도 또 어느 신도

져버리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아덴에 와서 어떻게 당신네들은 우리가 섬기는 신에 대해서 신에 대한 제단이 없어 라고 묻는다면 그들은 자 바로 이 제단이 당신들이 섬기는 신을 위한 제단이요 이렇게 대답할 거란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름이 없는 거예요. 이름이. 지금 누가 와서 그런 말을 할지 모르니까 이름이 없이 어떤 방문객이 와서 자기 신들이 있는가 그 없을 때 바로 거기 가서 하는 거죠. 또는 이것은 그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많은 이방 사람들은 그들의 우상 숭배 이면에는 살아계시며 참되신 신이 계시다는 것을 알았을 거라고 봐요. 그들은 그분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들은 또한 어떻게 그분께 나아갈 수 있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막연하지만 아주 먼 옛날에 그들의 선조들이 그분을 경배했다는 전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덴 사람들에게도 그러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그의 메시지를 위한 출발점으로 사용했는데 그는 그들에게 알지 못하는 신에 관해서 말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때는 그가 광장과 시장에서 만나 변론했던 것과 다른 자세로 임하지 않았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바울은 그들에게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 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 신은 누구입니까? 바로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제 18장으로 가보세요. 우리는 계속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어요. 공부해 가고 있는데 바울은 디모데와 실라와 함께 이제 한 팀을 이루어 가지고 베레아, 데살로니카 이런 교회들 이제 전도하고 또 교회를 세우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교회들로부터 보고를 가져오기를 기다리며 혼자 아덴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 아덴에서 사역이 끝난 후에 바울은 고린도로 가서 전도 여행을 계속하게 되는데 이제 18장 1절로 들어가 보세요.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그랬어요. 바울이 다음 지역으로 택해 갔던 고린도는 그 당시 아마 가장 사악한 도시 중에 하나였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정말 그곳엔 별 일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었거든요. 아무튼 그곳은 즐기기 위한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섹스와 알코올 그리고 우리 육신을 즐길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그곳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날 그런 도시가 어디 있을까요? 아니, 어디라고 안 해도 전 세계가 그런 도시로 가득 차 있지 않나요? 그런 일들로. 오늘날 고린도에서 사람들은 커다란 로마 시대의 목욕탕 그 흔적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그래요. 그곳은 그들이 술이 깨기 위해 갔던 곳입니다. 멀리에는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는데 그곳에는 여신을 모시고 있는 1,000명의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러나 그들은 처녀가 아니었어요. 그냥 1,000명의 천사가 아니라 처녀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냥 처녀가 아니었다고요. 사실 그들은 매춘부들이었습니다. 당시 섹스는 하나의 종교였으니까요. 고린도는 그 시대 가장 타락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한 거기에는 두 개의 커다란 극장이 있었고요. 사람들은 제국의 방방곡곡에서부터 고린도로 몰려왔습니다. 바울도 그의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 왔고 또 3차 전도 여행 때에도 다시 왔습니다. 저는 이곳이 바울이 가장 놀랍게 사용한 곳 중에 하나라고 믿습니다. 저는 바울이 가장 놀랍게 사용한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고린도인데 저는 바울이 이 고린도와 에베소에서 가장 위대한 사역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에베소가 종교적인 중심지였다면 고린도는 최악의, 그러니까 아주 그 죄악의 중심지였죠. 이두 도시는 모두 커다란 상업적인 도시였습니다. 이제 바울이 고린도에 처음 방문하여 한 일을 우리가 주목해 볼 수가 있는데 2절입니다.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미용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에게 감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은 최근 로마로부터 온 이 유대인 부부를 만나게 되는데 그들이 로마를 떠난 이유는 온 세상이 편만했던 반유대주의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통치 기간 중에

그 기간 동안에 이런 일은 여러 번 일어나게 되는데, 그 여러 번 중에 한때가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총독이 있을 때예요. 그 황제지요. 모든 유대인들에게 로마를 떠나라 이렇게 명령을 해버려요. 그래서 로마로부터 떠나서 쫓겨난 사람들 뭐 흩어지게 되는데, 그 사람 가운데 아글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아주 훌륭한 부부가 있었는데 그들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3절. 어비 같음으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굴라는 또한 이곳에 와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가게 문을 열었는데 어느 날 안디옥에서 온 작은 유대인이 그들의 가게를 방문하게 되는 거죠. 그들은 서로 곧 친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작은 유대인 바울에게 함께 머물도록 초청을 하게 되죠. 당연히 대화가 있었지 않겠어요? 그 대화는 물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야기를 서로 나눴을 거라고 봅니다. 곧 바울은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게 되고, 회당에서도 역시 다른 사람들이 바울에 의해서 주께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유대인 중에도 바울을 대적하고 크게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4절, 5절.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에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바울은 아덴에서 디모데와 실라가 오기를 기다렸으나 그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와서 마게도냐의 교회들에 대한 보고를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우리는 바울이 디모데의 보고를 받은 후인 이 기간 동안에 그것을 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게 되는 거죠. 이제 그는 더욱 힘을 얻어 예수는 메시아임을 증거하게 됩니다. 6절입니다. 저희가 대적하여 휘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떨어 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 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바울이 이방인들에게로 완전히 돌아서게 된 것은 바로 이때였음이 분명합니다. 이때부터 바울의 사역은 이방인들에게 더욱 집중되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이 에베소서에서 분명히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18장 7절과 8절입니다.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의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다한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위대한 사역을 했고 고린도에서 약 18개월가량 지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를 대적하자 그는 이방인에게로 갔습니다. 우린 이제 바울이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 주님께 특별히 환상 중에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되는데, 자, 18장 9절, 10절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모십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바울은 이미 상당 기간 동안 고린도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그 도시에서 유대인들의 극심한 반대를 받자 상당히 당황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이런 반대를 받자 그만 그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려고 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주님께서 그곳에서 바울이 가지 못하도록,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붙들어 주시는데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라고 그래요. 왜지요? 이 도시에 내 백성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깨우치십니다. 11절. 1년 6개월을 유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바울이 고린도에서 얼마간 사역한 후에 또다시 바울에 대한 반대가 일어납니다. 12절.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 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재판자리로 데리고 와서, 여러분, 바로 이 재판자리는 베마라는 재판인데요. 이제 재판장입니다. 이제 터지요. 뭐, 우리 식으로 보면 대법원, 뭐, 고등법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바울이 고린도인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베마였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그 베마라는 재판장은 지금은 거의 폐허가 되다시피 했는데, 그들은 바울을 재판하기 위해서 이 베마로 데리고 가서 그를 고소하게 되는 거예요. 13절.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어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한다 하거늘 그들은 로마 제국의 법률을 반대했다거나 혹은 고린도의 법률을 반대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가 모세 율법을 어기도록 했다. 14절에 17절입니다.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무슨 부정한 일이나 괴악한 행동이 있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가하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고 저희를 재판자리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재판자리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치 아니하리라. 아주 막 엄포를 놓는 겁니다. 저는 성경 주석가들이 이 갈리오를 막연하게 비난하는 것을 종종 듣거나 뭐 혹은 듣습니다마는 읽습니다마는 그는 그 당시 전형적인 냉혹한 재판장으로 비난을 받고 있었어요. 그러나 저는 갈리오에 대해서 잠시 변호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그에 대해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가 올바른 태도를 취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는 그것이 의미하는 말을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는 아마도 교회와 국가 사이에 이런 문제에 대해 판결하는 첫 번째 사람이 되었으리라고 봅니다. 갈리오는 만일 어떤 문제가 종교 자체에 관한 것이거나 혹은 종교에 관계된 어떤 것이라면 그 문제는 그들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는 로마 재판 장관으로서, 행정장관으로서 로마 법을 시행하는 데 책임을 지는 자였거든요. 그러나 재판이 로마 법과 아무런 관계가 없으니까 개입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에게 종교적인 문제는 스스로 해결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는 그 문제에 전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책임 영역을 분명히 아는 자였으니까요. 그런 점에서 저는 갈리오가 의미 있는 사람이다, 말씀드린 이유가 그거예요. 그는 교회와 국가를 분리하였습니다. 그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개입하려 하지 않았던 거죠. 고린도는 종교의 자유를 포함한 자유도시였으니까요. 문제가 종교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는 그들에게 스스로 이것을 해결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해서 이 매기 목사님은 이제 당신이 미국 사람이니까 미국 정부도 이와 똑같은 정책을 택했으면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디까지나 중립적인 원칙을 좀 지켜주기를 바란다 하는 그러한 마음을 담고 있는데, 아마도 미국이 기독교적인 그러한 베이스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세세하게 그런 부분들을 좀 다루고 있고, 또 매기 목사님 입장에서는 세속적인 사람들이 와서 그 학교에서 기도할 수 없다, 뭐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것, 이것이 옳지 못하다 이거죠. 정부가 그런 것들을 결정하고 하고 안할 것이 아니라 그건 자체에 맡기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매기 목사님은 말씀하고 있는데, 아마 이런 것들도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적용되면 좋지 않을까요? 이것이 뭐 우리나라의 뭐이 종교 분리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되어져 있지만 같이 행해지고 또 옳지 않게 되어지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만일 이 갈리오라고 하는 당시 그 고린도 지역을 책임지고 있었던 이 사람이 관직에 입후보했다면 아마 저나 이 매기 목사님이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은 당연히 그분을 찍지 않았을까 싶어요. 우리는 이러한 자세를 가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갈리오는 그런 종교적인 일에 관해서는 아무런 책임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로마 제국의 행정장관이었으니까요. 그는 교회의 차이점에 관한 논쟁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의 임무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는 그런 일에는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헤롯처럼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사도들을 죽이거나 잡아 가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18장 18절 말씀을 보죠. 바울은 더 여러 날 유하다가 형제들을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하러 떠나갈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 서원에 있으므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바울이 서원을 했다는 사실을 들어서 바울을 흠잡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은 바울이 율법 아래가 아닌 은혜 아래 있다고 선포하는 사람으로서 그는 서원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 하는 주장입니다.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실제로 바울에 대해서 약간의 어떤 법률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0: 그런 사람들은 바울이 그들과 똑같은 방법대로 일을 해야 한다,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나 매기 성경 강의를 애청하시는 여러분, 은혜 아래서 여러분이 서운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여러분이 서운을 원치 않는다면 여러분은 또한 서운하지 않아도 되죠. 바울은 어느 누구에게도 이것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는 단호하게 어느 누구에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또 말을 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만일 바울이 서운을 원했다면 그것은 그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가지고 있는 놀라운 자유가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을 위한 어떠한 법도 거부하고 아무런 단체도 만들지 않는 일부 외골수적인 성도들이 없잖아 있잖아요. 그들은 우리가 이것도 할 수 없으며 저것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규정들을 너무 많이 짓는다고요. 흔히 말하는 한국에도 보면 보수주의 교단이라고 하는 경우들이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사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아닐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님과의 사랑과 관계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 그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분을 사랑한다면 물론 우리는 그분과의 관계를 나빠지게 하는 일, 그런 일이라면 어떠한 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사소한 일로 트집을 잡는다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저는 지금 어떤 원리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언제나 주님과의 관계성을 생각하고 그것을 향상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리라고 저는 믿어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될 일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1: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기 목사님의 성경 강해 시리즈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지금까지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의 퀴즈입니다. 바울은 아덴에서 사역이 끝난 후 이곳에서 전도 여행을 계속 이어갑니다. 이곳은 그 당시 가장 사악했던 지역 중에 하나였다고 말하는데요. 1년 6개월 동안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이곳은 어디일까요? 1번 고린도, 2번 에베소. 정답 아시는 분들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청취 소감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는 분들은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지난 시간 정답은 2번 아덴이었습니다. 매기 성경 강의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 꿈이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Z,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오늘은 아이작 왓츠님의 찬송시를 묵상하면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찬송가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맘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오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다 가져도 주 은혜 못 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성경을 읽고 배우고 묵상하고 성경으로 기도하고 설교를 들을 때마다 인간의 전적인 부패 또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중심에 두고 묵상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찬송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89편 말씀 함께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의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여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지혜의 말씀 시편 89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새 것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0: SD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시편 34편 4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 시를 쓸 때는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적의 손에 잡혀 목숨이 위태롭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막막한 자리에서 그가 한 일은 그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두려움이 클수록 더 붙들 분이 분명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 밤도 김도연의 샬롬 나이트 시작하겠습니다.

비숍의 Trust in God이었습니다. 방금 들으셨던 Trust in God의 후렴은 내가 주께 구함에 들으시고 응답하셨다. 그래서 나는 주를 신뢰한다라는 고백을 그대로 담은 가사입니다. 여기서 다윗이 쓴 간구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다라시라는 그냥 한번 부탁하는 게 아니라 끈질기게 찾고 매달린다라는 뜻이더라고요. 잠깐 기도하고 마는 게 아니라 될 때까지 찾는 겁니다. 신뢰라는 건 그냥 생기는 감정이 아니라 매달리고 부르짖고 응답을 경험하는 것, 그게 쌓여서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던 건 그렇게 찾고 매달린 시간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곡 들려드렸습니다. 장윤영의 영원으로 이어진 Here Around Worship의 하늘에 소망을 두는 자들, Tent Makers의 예수의 십자가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샬롬 나잇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 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곡 전해드렸습니다. 페트라의 Ancient of Days, Darrell Evans의 Trading My Sorrows, 그리고 Matt Redman의 Did You Feel the Mountain Trembles, Tremble까지 전해드렸습니다. 5778번님께서 아내가 병원에 있어요. 아프지 않고 잠푹잘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예, 아, 병원에 계신, 가족이 이렇게 병원에 입원해 계시면 정말, 예, 마음이 심란하기도 하고, 계속 기도가 절로 나오죠. 예, 아프지 않고 또 빨리 퇴원할 수 있게 되기를 같이 기도합니다. 3590번님께서 예수를 따라 후회함도 없고 주저함도 없네. 그 길을 가리라. 망설임도 없고 두려움도 없네. 그 길을 가리라. 아멘. 하고, 이게 찬양 가사인가요? 예. 같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내일도 엄마랑 새벽 기도 갈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이라고. 그러려면 빨리 주무셔야 될 텐데. 예. 저도 새벽 기도 안간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대단하십니다.

0: 우리 가운데 놀라운 사랑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아멘.
1: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어노인팅의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그리고 아이자 61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홀리 임팩트의 십자가의 사랑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인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3월 스페셜 서윤영입니다. 이번 서머 스페셜 기간 동안에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테마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는 각각의 개별적인 열매가 아니라 성령 충만할 때 함께 나타나는 단 하나의 온전한 열매를 뜻합니다. 이 성령의 열매를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열매, 두 번째는 이웃을 향한 열매, 세 번째는 자신을 향한 열매입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자신을 향한 열매, 충성, 온유, 절제 함께 하는데요. 이번 주에는 충성 함께 하고 있습니다. 맡은 일에 신실하며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변함없는 신뢰를 지키는 것, 그것이 충성입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바이올린 민유경의 아름다운 연주 찬송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송 임재청의 십자가를 질 수 있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 서윤영입니다. 이번 주간 충성의 열매로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충성하고 계신가요? 각각의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충성스럽게 이루는 자, 이 충성도 정말 꼭 갖고 싶고 내 삶에서 맺고 싶은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이 충성은 종이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이리 가라 하면 가

가고 저리 가라 하면 가고 한결같은 모습도 저는 충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 마음이 요동치지 않고 주인이 말씀하신 것을 묵묵히 이루어내는 것, 충성입니다. 오늘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이 말씀 제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 유료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별그대에서 들려드리는 찬양 궁금하신 분들은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종종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 별그대에서 서머 스페셜 기간 동안에는 신청곡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테마를 가지고요. 저희가 나누고 있는데 방송 들어오기 전에 기도하면서 선곡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서머 스페셜이 끝나는 그 주간, 날짜를 보니까 8월 17일 주간부터는 여러분의 신청곡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함께 나누는 찬양 들으시면서 기도도 하시고요. 또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충성을 맺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으로 기도하면서 이 시간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0: 방송 서머 스페셜
1: 아이 시원해.
2: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 함께하고 계십니다. 끊임없이 요동치는 세상 가운데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의 사명을 이루는 것, 그것 또한 충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충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 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걸어가시는 여러분의 발걸음을 저도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충성을 다짐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충성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0: FE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새로 배우는 문자나 단어를 암기할 때 주변에 비슷한 모양이나 익숙한 이미지를 사용하는 연상을 이용한 공부법을 많이 사용하곤 하죠. 연상되는 것 우리 일상에서도 흔하게 발견하게 되는데요. 사과 모양을 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태블릿 PC나 핸드폰이 떠오르고 커다란 알파벳 M자를 보기만 해도 맛있는 햄버거가 떠오르는 것처럼 말이죠. 일상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과 행동 속에서 예수님을 떠올리게 하고 우리 교회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떠올리게 한다면 세상에 그보다 더 멋진 일은 없겠죠. 사랑과 희생으로 이웃을 섬기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송경민의 행복으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최고의 행복인 것을 믿습니다. 네비 펠프스의 내 평생에 가는 길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토브 제이의 오신실하신 주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홀리원의 성경책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앤크리스토 월십의 주가 필요해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오늘 이 월십에 정결하게 하는 셈이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하은의 인내하신 구세주여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사랑 이야기에 속죄하신 구세 주를 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레버 맥킨타이어의 살아계신 주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최정원의 주님여 이 손을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조은영의 때가 되면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는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서원지의 무지개 띄워드리고요. 여기서 로버트 로빈슨과 해리 윈즈의 His Eyes on the Sparrow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R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극동방송의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때때로 북한에서 내놓는 담화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내용들, 또 표현을 보면 참 거칠고 무례하다 여겨질 때도 있어요. 일부러 강하고 센 표현을 쓰고 있겠지만 상대를 존중하는 모습은 사라진 지 오래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적대시하면서 날선 말을 주고받는 것, 신뢰 회복이나 관계 개선, 나아가 하나 돼야 할 일에 도움이 될 일은 하나도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길고 또 멀리 내다봤을 때 지금의 남북관계는 깊은 고랑에 있는 것만 같을 거예요. 다시 이 사이클이 올라가서 따스한 햇볕을 받을 꼭대기에 있을 때 서로를 축복하며 함께하는 그런 행복을 기대하는 날도 분명 올 텐데 말이죠. 그때 가서 부끄럽지 않게 지금의 날선 말을 주고받는 것을 보면서 상처받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담아서 우리는 따스한 말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함께 하셨어요. 때로는 지적이나 비난하는 것들이 당장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는 있겠지만요, 용서와 화해의 말이 이 마음을 스르르 녹아버리게 만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언젠가는 순식간에 가까워지고 하나 되는 날이 오겠죠. 그날을 위해서 지금의 토양을 잘 가꿔갔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이 시간은 남북한 전역의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 그리고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 땅에서 남몰래 이 방송에 귀를 기울이면서 외부의 소식을 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계실 분들께 방송하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는 남북한과 세계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또 북한 지역분들에게는 자세한 날씨 정보가 정말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날씨까지 오늘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또 찬양과 함께 할 텐데 말씀 찬양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생각해보고 느껴보시는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께서는 복음 통일에 대해서 함께 기억해 주시고요. 마음 모아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남북한 청년들의 마음을 모아서 통일을 준비합니다.
1: 너와 나의 어울림.
0: 자, 오늘도 귀한 이야기 나눠주실 남북한 2030 청년분들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각자 소개 부탁드립니다.
3: 안녕하세요. 행복입니다.
4: 안녕하세요. 크리스탈입니다.
5: 안녕하세요. 감자입니다.
6: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온 순입니다.
0: 반갑습니다. 야, 우리 북에서 온 순이님도 계시고 감자님, 행복이님, 그리고 크리스탈님이 새롭게 함께 하셨습니다. 자, 이분들과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오늘의 주제 함께 하시죠.

북한은 계속 우리 대한민국, 남한과 적대적 두 국가를 주장하며 차가운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관계 개선 노력에 꿈을 깨라라고 발언하며 그런 시도조차 거부하고 있는데요.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차디찬 남북관계. 그런데 그냥 바라보고만 있어야 할까요? 우리 국민들은 또 청년들이 할 수 있는

0: 일은 없는 걸까요? 남북한 청년들이 말하는 경색된 남북관계 개선의 해법은 무엇일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 자, 남북관계가 어느 때보다도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 계속해서 시간만 흐르고 있는데 지금 이 관계를 두고만 볼 것이냐 아니면 어떤 노력이라도 해야 될 것이냐 우리 청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보시기에는 지금 남북관계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2: 매우 좋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외부에서 들려오는 소식이나 뉴스를 통해서도 우리는 뭐 평화를 외치고 많은 것들을 시도하고 있지만 절대 좋은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3: 네, 저는 요즘 이게 북한에서 적대적 두 국가론을 내세우다 보니까 가족이 있잖아요, 북한에. 네, 근데 이게 적대적 두 국가론을 내세우면 우리는 가족이 아니냐, 그렇다고. 네, 그런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북한을 좀 다시 배우는 시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해보는데 솔직히 80년 동안 많은 그런 노력을 해왔지만 뭐 정치적 이념 그런 것 때문에 안 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노력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요즘에 북한에서 민족을 내세우지 말라, 통일을 말하지 말라 이러니까 북에서 온 우리 입장에서는 솔직히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죠.
1: 지금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에 있다. 네. 사실 적대적 두 국가 때문에 많은 탈북민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시더라고요.
3: 맞아요. 네. 가족이 있는데.
1: 그러니까.
3: 그 뭐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남의 나라면 갈 수나 있지 않아요? 그건 남의 나라도 아니고 어떡해요? 가지도 못하고.
1: 그러니까요.
3: 뭐 그렇다고 해서 가족을 아주 외면하고 살 수도 없는 거고 근데 계속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제일 안타까운 게 우리 탈북민들인 것 같아요.
1: 이 남북관계가 좋지 않으니까 탈북민분들이 정말 힘들어하시는 네.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4: 네. 저도 아침에 뉴스를 볼 때마다 북한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뉴스보다는 이제는 부정적인 뉴스가 주를 이루다 보니까 점점 제 주변의 청년들도 그렇고 이제는 통일에 대한 관심이 부정적으로 좀 바뀌어져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남북관계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대화 신뢰 회복이 조금 더 필요해 보입니다.
1: 네.
5: 이 남북관계 갈등 관련된 뉴스나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되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이와 관련된 그런 사람들 입장도 굉장히 난처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3: 제가 요즘에 북한학 공부하는 사람들, 통일을 위해서 연구하는 사람들하고 좀 많이 접촉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들도 지금 하는 소리가 통일을 해야 되냐 아니면 우리 이 상태로 그냥 있어야 되냐. 근데 그냥 이 상태로 있으면 우리는 진짜 영영 남의 나라가 되는 거잖아요.
4: 그렇죠.
3: 이게 난처한 상황인데 어떻게 해결을 해나갈지 그게 제일 중요한 난관인 것 같아요.
1: 사실은 우리 정부도 되게 곤란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4: 네.
1: 여러 가지 노력을 선제적으로 유화적인 제스처를 계속 보이고는 있지만 북한에서는 아예 대응을 하고 있지는 않고 우리가 끌려가는 모습이 어느 정도는 있거든요.
3: 근데 그게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보면 햇볕정 책들도 달란대로 다 주고 그다음에 뭐 또 그다음 거기서 또 막 군사적 긴장감을 또 하면 또 우린 또 우리대로 긴장하고 맨날 거기서 하는 제스처에 따라서
4: 맞아요.
3: 우리가 지금 맨날 긴장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한국이 주도권을 잡아가지고 좀 이 문을 열어가든지 외교적으로 좀 풀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1: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 상황을 그래도 두고만 보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더 크신가요?
2: 네, 그럼요. 그런 생각이 진짜 크고요. 방금 우리 순희 씨가 북한에서 오신 분의 심정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사실 우리가 부정적인 뉴스를 겪을 수밖에 없는 거는 저희가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1: 맞아요.
2: 앞으로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은 들어요.
1: 계속 대결 상태니까.
2: 네, 왜냐하면 군사적으로도 사실 저희한테 주적은 북한이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다 생각이 드는데 전문가도 지금
4: 맞아요.
2: 갈피를 못 잡고 있는데 우리 청년들의 입장에서 또 하나님을 믿는 청년들이 어떤 방법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많이 고민을 했어요. 해본 결과 저희가 이제 남북 관계를 어쨌든 형식적으로든 법제적으로도 이끌 수 있는 게 정치잖아요. 저는 이제 정치인들이 좀 새로워지는 게
4: 맞아요.
2: 필요하다고
4: 맞아요.
2: 생각이 들어요. 정치의
4: 네.
2: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
4: 맞아요.
2: 근데 왜냐하면 그 정치에서 통일에 대한 법 결과 모든 것들이 다 결정이 되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가장 핵심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거기서 정말로 새로운 그 하나님의 정치인들이 일어나야 된다고 맞아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북한 인권이 그냥 어떤 하나의 인권이 아니라 천부 인권으로 회복되게 하는 역할이

0: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네. 그렇게 선봉에 서 계실 때 저희들이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요?
1: 맞아요. 지금 보면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게 막힌 그렇죠. 지금 하늘도 막히고 땅도 막히고 다 막혔는데 우리 뭐 아무리 뭐 정치인이고 청년들이고 뭐 머리 맞대

0: 섞어야 오해도 풀고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첫 걸음이라고 생각해요.
1: 대화가 사실은 제일 중요하고
2: 맞습니다.
1: 그래서 이 대화의 자리로 끌어오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거든요.
0: 네.
1: 이전 정부에서는 좀 압박책을 쓰기도 했고 지금은 네. 유화책을 쓰고 있는데 네. 북한이 반응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그래도 북한을 좀 움직이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3: 아까 크리스타이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늘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손을 먼저 내미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 사람이 먼저 손을 내밀어주겠지? 기다리다 보면 결국 손은 맞잡지 않고 끝나는 경우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무응답인 걸 알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을 계속 내민다면 언젠가 한 번은 스치기라도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무응답이라고 낙심하고 아 멈춰야지 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내밀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밀고 더 나아가서 내밀고 하다 보면 정말 스치는 순간이라도 있을 거라고 믿어요.
4: 제 생각인데요. 저는 이때까지 우리도 많은 노력을 했었잖아요. 남북한이 서로 대화를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뭐 북한에서 지금 뭐 미국하고 얘기를 할지언정 우리하고 얘기를 안 하겠다고 하니까 이게 외국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일본하고 얘기할지언정 한국하고 얘기를 안 하겠다는데 외국 국제사회에서 좀 도와서 우리 이게 얼어붙은 관계를 좀 개선을 할 수 있게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1: 이제 북한이 미국이나 일본과 먼저 대화를 하더라도 우리 정부의 역할이 분명히 필요할 거거든요. 중간에서 조율이라든지 대화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우리 정부가 그런 외교적인 노력도 분명히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십니다.
0: 미국과 일본과는 대화를 하겠지만 우리랑은 대화를 하지 않겠다라는 이 상황은 정말 현재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의 관계가 굉장히 극단적으로 치달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시인 것 같아요.
1: 네. 맞아요. 근데 저는 사실 여기에서 포인트가 한 번이면 바로 반대가 될 것 같거든요.
0: 네.
1: 강한 부정이면 긍정이라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2: 나한테 좀 잘해줘. 막 이런
1: 너무 싫은데 어떤 포인트가 있으면 바로 남북한의 사이는 금방 좋아질 수 있을 텐데
0: 맞아요.
1: 정부 당국자들이 그것이 뭔지를 분명히 지금 노력하고 있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들, 정치인들의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게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0: 맞아요. 가장 중요하죠.
1: 그게 뭔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뭔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정답은 알아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라는 거.
0: 맞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1: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것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동역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면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0: 아멘.
1: 자, 오늘은 얼어붙은 남북한 관계 가운데 그래도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함께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모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엔 또 다른 주제로 우리 남북한 청년들을 통해서 통일을 꿈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신 2039 남북 청년들 고맙습니다.
5: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5: 너와 나의 어울림.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을 마지막 기회라고 규정하며 협상 결렬 시 대규모 군사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또다시 경고했습니다. 열람뉴스는 호르무즈 해협과 홍해의 유조선 운항이 급감하면서 중동 원유 수송이 이란 전쟁 이후 가장 심각한 위기를 맞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한국은행이 지정학적 불안에 대비해 13년 만에 금 현물을 직접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전국적으로 기록적인 폭염이 연일 이어지면서 광주와 세종 등 11개 지역에서 일 최고 기온 기록이 새롭게 쓰였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우리나라 해군이 사상 처음으로 대형 수송함 독도함의 함장에 여군인 배선영 대령을 임명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멕시코에서 한국어 교육이 확대되면서 올해 가을학기부터 중고등학교 13곳에 한국어반이 새로 개설됩니다. 동아일보는 덴마크가 여성까지 징집 대상으로 포함하는 새 징병제를 시행하고 왕위 계승 서열 2순위인 이사벨라 공주도 군 복무를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동아일보는 제주를 찾은 중국인 관광객이 분실물을 찾아준 한국 경찰에게 한글 손편지를 전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일리 NK가 보도한 북한 내부 소식입니다. 북한의 보위기관이 탈북민 가족에 대한 미행

단속과 감시를 강화하면서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인간관계까지 위축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조선일보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새로운 협상을 마지막 기회라고 규정하며 강도 높은 압박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이 결렬될 경우 대규모 군사행동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경고하면서 적국 지도부 제거를 뜻하는 참수라는 표현까지 사용했습니다. 또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등 걸프 국가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대이란 공습 계획을 취소했지만 당시 계획했던 작전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 가운데 하나였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으로 협상이 본격화되면 우선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개방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이후 이란 비핵화 협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상선에 통행료를 부과하는 일도 허용하지 않겠다며 이란의 핵무기 보유는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반면 이란은 미국과의 협상은 진행되지 않고 있고 호르무즈 해협 선박 통항 문제만 협의하고 있다고 반박해 양측의 입장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호르무즈 해협과 홍해에서 유조선의 운항이 급감하면서 중동 원유 수송이 이란 전쟁 이후 가장 심각한 위기를 맞았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은 전쟁 전 하루 평균 100척 이상에서 최근에는 하루 8척에서 11척 수준으로 90% 가까이 줄었고 홍해에서도 예멘 후티 반군의 공격으로 통항량이 평시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호르무즈 해협을 피해 홍해를 우회하는 항로를 활용해왔지만 최근 후티 반군이 이 항로를 이용하는 유조선까지 공격하면서 대체 수송로도 안전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아시아 지역으로 향하는 원유 수송선은 하루 4척 수준까지 줄어 전쟁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해운업계는 이번 위기가 원유 교역 측면에서 전쟁 발발 이후 가장 심각한 국면이라고 평가했고 전문가들은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개방되더라도 선박 운항과 물류 흐름이 정상화되기까지 최소 3, 4개월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한국은행이 13년 만에 금 현물을 직접 매입하기로 하면서 외환 보유 자산 다변화에 나섭니다. 한국은행은 국내에서 생산된 금 일부를 시장 가격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매입해 국내에 보관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미국과 이란의 전쟁 등 지정학적 위험이 커지고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달러화 중심의 외환 보유 구조를 분산하고 안전자산 비중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2분기부터 금 상장 지수 펀드에도 투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실물 금 보유도 함께 확대해 외환 보유 자산의 안정성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에서 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3.2%로 주요국보다 낮은 반면 달러화 자산 비중은 세계 평균을 웃도는 수준입니다. 한국은행은 앞으로도 국제금융시장 불확실성에 대비해 외환 보유 자산의 안정성과 분산 효과를 함께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광주와 세종 등 11개 지역에서 관측 이래 일 최고 기온 기록이 새로 쓰였습니다. 경남 양산이 42.5도를 기록한 데 이어 대구와 광주, 경산 등 전국 15개 지역에서는 기온이 40도를 넘었고 기상청은 앞으로 열흘가량 폭염이 절정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기상청은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이 겹친 이른바 이중고기압에 마른 장마와 높은 해수면 온도, 팬 현상까지 더해지면서 예년보다 훨씬 강한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장마기간 강수량이 크게 부족해 땅이 충분히 식지 못했고 바다 수온도 평년보다 높아 뜨거운 공기가 계속 유입되면서 더위가 더욱 심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산맥을 넘으며 공기가 뜨거워지는 팬 현상까지 겹치면서 폭염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서울에도 처음으로 폭염 중대 경보가 발효되는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온열 질환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한낮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을 취하는 등 폭염 피해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우리나라 해군이 사상 처음으로 대령급 대형 함정인 독도함 함장에 여군인 배선형 대령을 임명했습니다.

대대령은 해군사관학교 첫 여생도 기수 출신으로 참수리 고속정 정장과 독도함 갑반사관, 원사람 함장 등을 거치며 다양한 해상작전 경험을 쌓았습니다. 최근에는 30개국이 참가한 환태평양 훈련에서 연합 해군 구성군 사령부 해양작전본부장을 맡아 우리 해군이 아시아 국가 최초로 연합 해군 구성군 사령관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현재 해군에는 2,800여 명의 여군 장교와 부사관이 복무하고 있으며, 함장과 잠수함 승조원, 해상 초계기 조종사 등으로 활동 영역을 꾸준히 넓혀가고 있습니다. 배대령은 여군 최초라는 상징성보다 어떤 임무가 주어지더라도 완벽하게 수행하는 독도함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독도함은 우리 해군 최대 규모의 대형 수송함으로 상륙작전과 기동부대 지휘는 물론 무인전력 운용과 재난구호, 해외 평화유지 활동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 핵심 전력입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멕시코에서 한국어 교육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올해 가을 학기부터 중고등학교 13곳에 한국어 반이 새로 개설됩니다. 이에 따라 멕시코에서 정식 한국어 수업을 운영하는 중고등학교는 모두 20곳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멕시코 국립자치대학교 부설 과학인문고 5개 캠퍼스를 비롯해 군사고등학교와 공립중고등학교 등에서 한국어 수업이 시작되며 국립폴리테크닉대 부설고등학교 4곳도 한국어반 도입을 위한 협약 체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멕시코를 대표하는 국립교육기관인 멕시코 국립자치대학교와 국립폴리테크닉대까지 한국어 교육이 확대되면서 교육기반이 한층 넓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멕시코 한국교육원은 K-POP과 드라마 등 한국 문화에 대한 높은 관심이 한국어 학습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한국어 교육 확대가 양국의 교육문화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덴마크가 여성까지 징집 대상으로 포함하는 새 징병제를 본격 시행하고 왕위 계승 서열 2순위인 이사벨라 공주도 군복무를 시작했습니다. 새 제도에 따라 의무 복무 기간은 기존 4개월에서 11개월로 늘었으며 올해 징집병의 약 20%를 여성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징집병들은 5개월 동안 기초 군사훈련을 받은 뒤 6개월 동안 감시와 드론 운용 등 다양한 작전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덴마크는 러시아의 안보 위협과 북극 지역 긴장에 대응하기 위해 연간 징집병 규모를 현재 5,000명에서 2033년까지 7,500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사벨라 공주는 오빠인 크리스티안 왕세자에 이어 근위 후사로 연대해서 복무하게 되며, 덴마크는 이달 말 사상 처음으로 징집병을 그린란드에도 배치해 북극 지역 방위 태세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제주를 여행하던 중국인 관광객이 잃어버린 카메라와 신분증을 한국 경찰의 도움으로 되찾은 뒤 감사의 마음을 담은 한글 손편지를 전달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관광객은 출국을 하루 앞두고 택시에 소지품을 두고 내렸고 비까지 내리는 상황에서 한국어를 거의 하지 못해 큰 불안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순찰 중이던 경찰은 택시 호출 기록을 확인해 기사와 연락하면서 카메라와 신분증을 모두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관광객은 카메라 안에는 제주 여행에서 찍은 소중한 사진과 추억이 담겨 있었다며 영어와 번역기를 활용해 끝까지 도와준 경찰 덕분에 가장 힘들 수 있었던 순간이 가장 따뜻한 추억으로 바뀌었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경찰청은 이 사연을 소개했고 누리꾼들도 한국 경찰의 친절한 대응과 관광객의 진심 어린 손편지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일리NK 보도 내용입니다. 북한 보위기관이 탈북민 가족에 대한 미행과 감시를 더욱 강화하면서 일상적인 외출까지 통제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평안북도에서는 탈북민 가족이 송금 브로커를 만나기 위해 신의주시로 이동하던 중 보위원의 미행을 눈치채고 장마당에서 서로 흩어지는 방식으로 감시를 따돌린 뒤 돈을 전달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 지역에서는 낯선 사람이 집을 드나들면 쉽게 신고될 수 있어 사람들이 많은 시내에서 브로커를 만나는 경우가 많지만 보위원들이 이동 경로까지 뒤쫓으면서 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 함경북도에서는 보위원의 미행을 알아차리지 못한 탈북민 가족이 송금 받는 현장에서 적발돼 돈을 모두 몰수당하고 노동 단련형 처벌까지 받은 사례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주민들은 탈북민 가족이 일반 주민보다 선업에 강한 감시를 받다 보니

이제는 마치 항일 빨치산처럼 보이오는 눈을 피해 움직일 정도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또 가족이 보내온 돈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것까지 막고 처벌하는 것은 지나친 조치라며 불만을 나타냈고 과도한 감시로 인해 사람들을 믿지 못하고 인간관계까지 단절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8월 6일 대한민국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목요일 우리나라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제주도는 구름 많겠는데요. 제주도 산지와 중산간 지역은 오전까지 곳에 따라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남한의 아침 최저기온 21도에서 27도로 시작되겠고요. 낮 최고기온은 29도에서 3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북한 지역은 전 지역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평안도와 함경도는 오후부터 저녁 사이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평안도와 함경도 지역 5에서 10mm 안팎이 되겠고요. 북한의 아침 최저기온 16도에서 27도로 출발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25도에서 35도로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봅니다. 먼저 수도권은 대체로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서울 27도, 인천 수원 26도, 낮 최고기온은 서울 37도, 인천과 수원 36도로 전망됩니다. 마찬가지로 강원도도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속초 24도, 강릉 23도, 원주 22도, 낮 최고기온은 원주 37도, 강릉 31도, 속초 30도로 예상됩니다. 제주도도 대체로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이어도에서만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이어도 29도, 제주와 서귀포 27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서귀포 33도, 제주 32도, 이어도 30도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북한 날씨입니다. 평안도와 황해도는 대체로 맑은 하늘이 예상되고요. 강계와 희천은

오후에 한때 구름이 많으면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신의주 27도, 개성 25도, 강계 21도, 낮 최고기온은 신의주 35도, 개성 34도, 강계 33도로 전망됩니다. 함경도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장진에서는 오후에 한때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함경도의 아침 최저기온 청진 24도, 고성 23도, 장진 19도, 낮 최고기온은 고성 29도, 장진 27도, 청진 26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남해 서부와 남해 동부 모두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고요. 파도의 높이는 남해 서부가 최대 2.5m, 남해 동부가 최대 5m로 일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는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파도의 높이는 0.5에서 1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6일 날씨였습니다.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 해주신 남북한과 또 중국 러시아의 동포 여러분 고맙습니다. 특별히 오늘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6671 성도님이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언제부터인가 새벽녘에 잠이 깨면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를 듣고 있습니다. 저도 더 많이 기도하게 되는데요. 통일이 될 그날을 꿈꾸며 북녘 성도님들 모두 힘내세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한국의 많은 교회 성도님들이 있음을 기억해 주시고요. 여러분도 한 줄의 응원과 또 기도들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끝찬양 전해드리고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 70년, 은혜 70년.

0: H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에이든 윌슨 토저 목사님은 믿음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단지 마음속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현재로 가져오는 통로라고요.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것이며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현재에 나타난다고 이야기하시지요. 긍정적인 생각이 아닌 말씀을 체험하고 현실을 새롭게 보는 시선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우리 주님의 말씀과도 같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우리 주님의 말씀과도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하루 보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는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불가능은 없는 우리 주님의 능력 가운데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하루 보내기를 간절히 바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국립합창단이었고요.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서울 챔버 싱어즈의 목소리로 함께 찬송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의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주님을 신뢰하는 굳건한 이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일상에서 살아갈 때 나의 삶 곳곳에서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간절히 올려드린 모든 기도가 응답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설령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드리우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마음과 함께, 이 기도와 함께 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40절의 말씀.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내가 너에게 이르지 않았느냐 하셨다. 어떤 상황에서도 세상 그 무엇을, 그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선하신 주님의 능력만을 의지하길 소망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서울 모태트 합창단입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여러분들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가는지 안 가는지 지금 확실히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한 번은 아들과 아버지가 농촌길을 가다가 목이 마르니까 수박밭을 봤어. 아버지가 예, 너 좀 지키라. 사람 오나 안 오나 내가 수박밭에 들어가서 수박 하나 따갖고 나올게. 아버지가 사방을 둘레둘레 다 본 다음에 수박밭에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 사람 오는 줄 알고 깜짝 놀래고 왜? 아버지가 사방을 다 보셨는데 저 위는 안 보셨다. 아버지가 수박밭에 들어가다가 말고 그냥 갔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동을 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하나님께서 육신적인 피해, 상처의 피해, 때려서 거반 죽게 했다고 그랬죠.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찔림을 받으셨고 내 허물을 인함이고 그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의 나 같은 사람 위해서 그 무서운 고난 채찍을 받으셨다고 그랬죠. 강도에게 달라는 것은 주라고 그랬어. 요셉 목사가 유학할 때 주유소에서 일을 했어요. 주유소에 있던 즉 흑인 강도가 들어와요. 세탁소에도 강도가 들어와요. 총 가지고 돈 내놓으라고 그러면 있는 거 그냥 줘야 돼요. 괜히 따지고 뭐하고 하면 총 쏘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내 요셉한테 야 혹시 그 강도가 들어오면 있는 거 다 줘라. 괜히 강도하고 시비하지 마라. 물질의 손해도 억울한데 상처까지 받았죠. 정신적인 피해. 누가복음 10장 3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 여기 강도들은 복수로 나왔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아니야. 여러 강도 떼거리가 와서 그 사람 옷 벗기고 때리고 있는 거 다 훔쳐가지고 간 거죠. 이 세상에서 구한 귀한 것이 있다면 생명이에요. 그렇게 강도를 만났을 때 있는 거 다 주면, 있는 거 다 주면.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냐?
0: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내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까지 세 곡의 찬송 함께 하셨습니다. 목요일마다 복음의 메아리에서 만나보는 시간, 우리 북한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찬양의 한 소절과 그 은혜를 나누는 시간인데요. 찬송 함께 하신 후에 바로 만나볼게요.

0: 안녕하세요. 양강도에서 온 김영란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믿음과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복잡하고 험난한 세상에서 저희 눈을 뜨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살던 내가 빛 되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생의 길로 인도하심으로 평안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매일 눈에 보이는 것이 희망이고 나의 귀에 듣는 것이 기쁨입니다. 우리의 노래가 상황을 바꾸지 못할지라도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평생토록 따르게 하소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은혜라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혈통하게 하신 예수님을 믿으며 함께 부르기 싶어 신청합니다. 아멘.
1: 오늘도 희망과 기쁨을 노래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변찮은 주님의 사랑을 고향 땅 북한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남과 북에서 이 극동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하기를 소망하면서요.

양강도에서 온 김영란 자매님의 선곡으로 함께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오늘은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찬양을 함께 했는데요. 거룩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기억하며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을 다시 만나볼 그날까지 우리를 깨끗케 하시는 보혈의 능력에 감사의 고백을 날마다 올려드리며 그 사랑을 증거하는 우리의 입술이 되기를,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김영란 자매님의 선곡으로 함께했습니다.

이어진 찬송은 수원시립 합창단의 저 장미꽃 위에 이슬이었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를 친구 삼으신 주님 안에서 기쁨과 은혜 가득한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소망과 함께 오늘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아멘.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FM 90.3MHz, 울릉 FM 96.7MHz, 출력 3kW, 호출부 HLDG로 방송되는 FEBC 포항극동방송입니다. 포항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방송입니다. 포항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은 포항시 북구 용당로 164에 연주소를 두고 FM 송신소는 포항시 도음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들의 의견은 반드시 포항극동

생방송과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김영보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포항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FEBC FM 포항극동방송입니다. HLDG

0: SD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오늘은 이사야 30장 21편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로니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 북한어 성경입니다. 또한 너희가 오른쪽으로 돌아설 때나 왼쪽으로 돌아설 때나 너희의 귀는 너희 뒤에서 이르시는 말씀 이것이 나의 길이니 너희는 그 길로 걸으라 하시는 말씀을 들을 것이므로 아멘.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남과 북에서 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에 귀 기울이며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소망과 믿음과 함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8월 6일 목요일에 2부 순서 출발할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계속해서 남포교회 최태준 목사님께서 오늘의 말씀 전해주시는데요. 사무엘하 21장 15절부터 22절까지를 본문으로 사무엘하 강의 32번째 시간 말씀 함께합니다.
1: 사무엘하 21장부터 24장까지는 사무엘서의 부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 부록의 두 번째 말씀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내용은 블레셋의 거인들을 죽인 다윗의 용사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무엘서 저자는 이 다윗의 용사들을 기록하면서 그들이 일구어낸 승리의 업적들을 대단히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거인족의 이름이라든가 그들이 들고 싸웠던 무기라든가 신체적 특징에 대한 설명들을 아주 상세하게 내어놓습니다. 이스비브노브는 아비세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는데 그는 300세겔 되는 노수로 된 창과 새 칼을 차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삽이라고 하는 거인족은 후사 사람 십부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였고,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는 엘 하난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는데 그가 들고 있었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특이하게도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인 거인족의 소생이 있었는데 그는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사무엘서 저자는 왜 이러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가, 그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쭉 말씀을 살펴왔기 때문에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온 이스라엘이 다윗을 좋아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노래할 때에 다윗은 만만이라고 여인들이 나와서 노래하며 다윗을 칭송했고, 사울이 죽은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다윗을 찾아와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다윗에게 신임을 얻고자 했습니다. 또 압살롬의 반역 이후에는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이 다윗에게 기울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다윗을 인정하고 또 다윗은 그들의 마음을 다 얻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다윗을 영웅으로 인식하고 칭송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견고하게 했고 다윗이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지키며 보호하고 있고 이스라엘의 영광은 이 다윗에게서 시작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다윗의 왕조가 굳건하게 세워지고 그로 인하여 나라가 평안해지면서 염려할 것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치지 않아야 할 내용, 특히 다윗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이나 다윗이 잊어서는 안 되는 일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용사들이 블레셋 거인들을 죽인 일인데 이때가 언제인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블레셋과의 세력 다툼이 치열했던 다윗 통치의 초기 때의 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서 저자는 다윗 통치 초기에 있었던 일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기억을 해두었다가 다윗의 생애의 후반기 그 마무리 되는 시점에 부록을 쓰면서까지 그 안에 이 일을 담아두고 있는 것은 명확한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의 다윗 왕조가 어떻게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었는가, 그 내용을 이 사무엘서를 읽는 모든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용사들의 승리의 업적을 기록으로 남겨두려는 것도 아니고 또 부하 용사들의 승리는 곧 왕의 승리라고 해서 다윗을 칭송하려고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가 분명히 따로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장인 사무엘하 22장에는 다윗의 승전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시편 18편의 말씀과 거의 동일합니다. 다윗이 이 승전가를 부른 이유를 아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뢴 것입니다. 이때 다윗이 승전가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가 노래한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가 힘이 있어서 자기가 강력한 능력을 지니고 있어서 모든 원수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사울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렇게 자랑처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공고하고 연약하고 나약한 시절 속에 있었지만 이러한 나를 잊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주심으로 인하여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사실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중심을 두고 찬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서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 제일 먼저 드러나는 것은 다윗이 지니고 있는 한계입니다. 그는 육체적인 한계도 지니고 있고 영적인 한계도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스비 분옷의 공격을 받았을 때에 아비새와 함께 힘을 합쳐 이스비 분옷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부하들이 염려할 정도로 다시는 이 전장에 왕은 나오지 마옵소서라고 할 정도로 이 다윗이 연약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고 이미 앞서 기록된 대로 바세바와의 간음 사건을 통하여서 그가 얼마나 부패한 본성을 지닌 죄인인가라고 하는 사실들을 역력하게 드러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전쟁에 관한

기록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전쟁으로 규정하고 하나님이 친히 싸우신 전쟁이 어떻게 수행되었으며 그 하나님의 전쟁으로 맞춰진 결과는 어떻게 드러났는가를 저희가 좀 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의 바로는 격렬하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이 강팍하여져서 약속을 번복하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열 가지 재앙을 두들겨 맞고 할 수 없이 내주었지만 마음이 바뀌어서 애굽 군대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추격해 옵니다. 군대가 들이닥치면 우리는 다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두려움에 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한 이야기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라 했습니다. 그리고 애굽 군사들을 하나님은 그 홍해에 다 수장시키셨습니다. 아수르의 산헤립이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히스기야를 치기 위해 올라왔습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군대를 데리고 나가서 맞서 싸운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 기도했습니다. 기도한 것이 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하셨습니다.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그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을 다 죽이시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할 때에 300용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용사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처럼 거인족을 다 쳐 죽일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용맹한 사람인가, 탁월한 능력이 있는가, 그래서 300명 가지고도 미디안 대군을 다 무찔러 이길 수 있었는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3만 2천 명이 징집되었을 때 하나님이 두려운 사람 돌아가라 돌려보내고 물도 먹는 것 보시면서 남겨두신 자가 300명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이 300명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물 한번 잘못 떠먹고 전쟁터에 끌려 나온 사람들이죠. 이들이 칼과 창으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나팔과 횃불과 항아리로 전쟁을 했습니다. 세상의 전쟁의 역사에 이런 전쟁은 없습니다. 차라리 칼과 창으로 목숨을 걸고 장렬하게 싸우다가 죽는 것이 전쟁다운 것이 아닌가 싶지만 하나님은 다르게 하셨습니다. 항아리 안에 횃불을 담아두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소리 지르고 항아리를 깨고 나팔을 불 때 이 미디안 적군들이 서로 찔러 죽이며 스스로 자멸했던 전쟁의 기록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전쟁으로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승리한 그 뒤의 결과들은 그저 나라의 평안 정도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다 보게 된 겁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하나님, 우리보다 앞서 나가셔서 싸우시는 하나님, 그 전쟁의 승리의 영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고 깨닫게 된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과 그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사람의 전쟁으로 규명된 전쟁들도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전쟁들을 한 대표적인 사람들은 거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왕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여로보암 2세를 이야기하죠. 북이스라엘의 가장 부국강병했던 시대는 이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때였습니다. 이때의 이스라엘의 군대는 매우 강력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과 전쟁해서 정복하고 영토를 확장하고 노량물과 전리품 그리고 조공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나라의 경제가 대단히 번영했습니다. 이렇게 휘황찬란한 시대를 누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의 결과가 가져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다른 신이 우리를 도와 우리를 승리했다고 생각합니다. 우상을 가지고 와서 숭배하였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부패하여서

그들의 삶 자체가 공의로울 수 없습니다. 정의로울 수 없습니다. 타락하여서 망가지는 것밖에는 남아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이 이루어낸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짓겠느냐,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 말씀하시면서 그의 영원한 나라, 그의 영원한 왕이 흔들리지 않는 다윗의 이름을 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육체적 한계와 영적 한계와 부패한 본성 가운데에서 제대로 할 수 없는, 비록 사람들은 칭송하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느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이 다윗을 하나님이 붙드실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나가실 때에 그가 맡은 역할이 무엇인지, 그 역할에 따라 일한 그에게 부어지는 삶의 상급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던 이 다윗, 그가 그리고 그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 이스라엘의 영광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무엘서 저자의 이 기록 목적입니다.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현실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려움은 대체적으로 장차 일어날 일들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두려움이기도 하고, 또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에 대한 불안에 대한 절망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우리의 기도를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기껏 하는 소원이 무엇인가 하면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기적이라고 할 만한 일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제가 앞서 이야기한 전쟁에 대한 내용도 그렇고, 홍해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해와 달이 멈추어지기도 하고 소리를 지르니 성벽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기적들이 내 삶에 이루어져서 내가 원하는 것들 다 이루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이 고난에서 벗어나지기를, 내가 풀어낼 수 없는 고통스러운 문제들이 빨리 풀어지기를 왜 기적을 동원하면서까지 원하는가 하면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빨리 해결되어서 편안해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밖에는 없는 겁니다. 결국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리고 누구의 도움이 없어도 내 소원을 만족하게 이루어내는 것, 그렇게 규정된다면 그것은 결국 탐욕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탐욕의 한 가운데에는 굳이 하나님이 아니어도 된다라고 하는 그 부패함 고백까지 담기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가 그런 자리로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적을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 필요 없는,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기적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물론 필요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일하실 때도 있지만 보편적인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우리가 부딪히고 갈등을 일으키고 때로는 깊은 상처가 되어서 상실감을 갖기도 하고 그 비참한 고통의 자리에서 무엇을 보게 하시는가에 집중하십니다. 무엇을 봐야 될까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할 거니까 믿어라 라고 하나님 먼저 말씀하시기보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보게 하시는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자꾸 불러내시는 거죠. 하나님 쪽으로 불러내어서 그 하나님 깊이 알아보고 왜 이렇게 일하시는지를 알아서 전적으로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의지를 갖게 될 때에 거기에서 바로 우리의 믿음이 강화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기적들이 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가 내리고 해와 달이 멈추어지고 성벽이 무너지는 그런 기적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가르치고 자라나게 하시고 두텁게 만들기 위하여 행하신 일들이 훨씬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에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약속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자기의 목숨을 걸고 이방 민족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다윗은 승승장구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사울의 질투 때문에 도망 다녀야 하는 입장에도 있었습니다. 사울의 군대가 쫓아오는 그때에는 너무나 공고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비통한 심정을 하나님 앞에 토해낸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도망갈 때에 그 아비의 심정은 어떠했을지,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나라가 세워진 이스라엘이 망하고 유다가 이방에 잡혀가는 그때에 그 백성들은 어떤 심정이었을지 돌아보면 아, 여기가 끝이구나,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의 소망이 없구나, 낙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돌아오게 하리라, 회복하리라, 내가 그 일을 반드시 하고야 말리라. 그리고 70년이 지난 이후에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본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서 귀환하게 됩니다. 돌아왔으니 그러면 평안한가? 아니요. 성전을 재건해야 하고 성벽을 다시 쌓아야 하고 성전 재건과 성벽을 쌓는 이 일이 방해를 받고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이 나라를 복되게 하리라는 주의 말씀을 붙들고 그 고난과 환난의 시간들을 견디며 하나님 앞에 섰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으로 비록 솔로몬의 성전보다는 초라하지만 그러나 그곳에 임재하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었고 성벽이 재건되면서 다시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그들이 바라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 다윗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 내 생애의 목적을 가지고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펼치실 섭리의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어려운 현실에 붙잡혀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하나님은 주의 뜻을 다 담아 놓으셨습니다. 내가 평안하고 내가 안녕하고 내가 부족한 것이 없을 때에만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난을 겪고 시련을 겪고 환난을 겪어서 죽을 것 같은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하나님의 뜻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의 모든 것에 다 담겨 있는 것에 하나님의 세밀하신 뜻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고 붙들어야 합니다. 내가 볼 때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만 하면 정말 좋을 텐데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아직 아니라고 하신다면 하나님 풀어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도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셔서 부족함 없이 모자람 없이 평안한 가운데 오랫동안 내가 거하고 있는데 그러면 평안하다고만 말하고 있을 것인가? 그 감사가 넘칠 만한 자리에서 내가 더 주의 뜻을 살피기 위해 말씀을 끌어다가 그 말씀 앞에 나를 세우고 주께서 더 원하시는 것이 있는지를 살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생애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어떤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내가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앞으로 5년, 10년, 20년 아니 그 이상 무언가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려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단번에 해결해 주세요. 그러니까 기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지를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어떻게 풀어내시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보는 자에게 보여주시고 본 것에 대하여 깨닫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무엇을 고백하게 하시는가 하면 내가 그토록 고통스럽게 매달려 풀기 원했던 이 문제들이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하시더라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하시고 고통스러웠던 시간에서 빨리 풀려나는 것이 나는 내 기도의 목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이 고난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떤 마음으로 다가가기를 원하시는지 이 고난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이 안에서 훈련받아 다듬어지기 원하시는지를 보게 하시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제는 더 이상 그림자처럼 희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을 주의 일로 삼으시고 풀어나가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고백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배후라고 하는 의미는 사실은 어감은 좋지 않습니다. 뭔가 뒤에 숨어서 이렇게 속이는 것처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내 배후가 하나님이시다.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 내 뒤에 계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내 삶에서 확인이 되었고 그렇다면 지금의 현실이나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 대한 그 어떠한 불안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루를 살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하루 24시간이 어떤 하루여야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이 하루에 나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내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기 위한 하루로 삼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목도하기 위해 내가 집중을 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나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붙들어 왔고 또 기도하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일하심 또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일하시는가를 알아 더 깊고 풍성한 신앙의 자리에 나아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이 어떤 의미인지도 보게 되고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단순히 고난을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이 고난이 나를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만드는 이유가 되도록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더 넉넉하고 부유하게 일하실 하나님이신지를 보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하는 자에게는 두려움과 불안보다는 다윗이 승전가를 지었던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결의 같은 감사의 기도와 찬송을 주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하루를 잘 살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인하기 위한 하루로 삼고 그 하루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 배우는 귀하고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날들은 우리의 눈으로 볼 때에 고난과 시련과 혹독한 환란밖에는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절망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배후에 하나님

0: 하나님이 서 계시고 하나님 우리 위하여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하오니 보게 하시고 보게 하셨으면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다윗이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고백한 그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며 내 생명의 주인이시며 내 생에 찾아오셔서 하나님 이루실 일들을 내 안에서 이루어 주시니 그저 감사하다는 찬송의 고백과 소망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남포교회 최태준 목사님의 오늘의 말씀 사무엘하 21장 15절부터 22절까지를 본문으로 사무엘하 강의 32번째 시간 함께했습니다.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성령님의 감동을 붙들면서 이 시간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8월 6일 목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 지역은 저녁이 대체로 맑겠으나 평안북도와 함경도 지역은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구름 많은 평안북도와 함경도에는 오후부터 저녁 사이 곳에 따라 기습적인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야외 활동 시 작은 우산을 챙기시고 빗길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평안북도와 함경도 지역에 5에서 10mm 안팎에 되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신의주와 서울, 제주가 27도, 평양과 함흥, 포항, 부산, 대구, 광주, 목포, 여수가 26도로 보이고요. 개성과 대전이 25도, 청진과 춘천이 24도, 강계와 해산이 21도로 예상됩니다. 최고기온은 서울 39도, 춘천과 대전, 광주, 대구가 37도, 여수가 36도, 신의주와 목포가 35도로 보이고요. 평양과 개성이 34도, 강계와 포항, 부산, 제주가 33도, 해산이 32도, 강릉이 31도, 함흥이 30도, 청진이 26도로 전망됩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는 종일 하늘이 맑겠는데요. 파도의 높이는 0.5에서 1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숨가쁜 더위 속 주님의 그늘 아래 머물며 늘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신실하신 주님 안에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놀라운 은혜의 역사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승리의 하루 보내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복음의 메아리 이 소망과 함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H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주빌리 상임위원이신 열방샘교회 이빌립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 북한 동족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먼저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하신 마태복음 11장 28절과 29절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사망의 그늘 아래 갇혀있는 우리 북한 동포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저들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 독재 아래 표현의 자유, 이동의 자유가 없을 뿐 아니라 신앙의 자유도 없는 가운데 굶주림과 학대, 감시당하고 있고 우상 숭배를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채 김일성 3대 세습 우상 숭배 아래 죄와 사망의 짐, 가난과 질병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사오니 불쌍히 여겨주사 저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북한 땅에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고난 가운데 있는 북한 지하 성도들과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풀어 주시옵소서. 그 땅에 하나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0: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주빌리 상임위원이신 열방샘교회 이빌림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평안하시지요? 오늘도 밝은 아침 인사와 함께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도구로 쓰임받는 하루이길 원합니다. 인생의 성공자들은 하는 말부터 다르다는 기록을 읽은 일이 있습니다. 그들의 말은 늘 확신에 차 있고 긍정과 낙관으로 가득하다고 해요. 그리고 그들은 성공했기에 말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말이 다르기에 성공했다고도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귀한 예배자 여러분, 이렇게 인사하며 예배 시작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배자 여러분, 어서 오세요. 주후 2026년 8월 6일 목요일에 FEBC 아침을 여는 예배입니다. 우리 함께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경배와 찬양 먼저 올려드립니다. 성령의 은사를.

0: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36장 16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그들이 이른 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36장 16절에서 31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말씀 선포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1: 자, 오늘 이 에스겔 36장의 이제 말씀, 특별히 이제 16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이름을 회복할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16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이 더러움이 이 여성이 월경 중에 있는 부정함과 같이 더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제의적으로 여성이 월경 중에 있으면 생리 중에 있으면 부정하다 이렇게 유대 율법에서 이야기를 하죠. 자, 마찬가지로 너희들이 더럽다. 왜 그러냐? 이 무고한 이들의 생명의 피를 그 땅에 쏟고 그 다음에 18절에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다. 약속의 땅에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여져야 되죠. 우상과 여호와의 이름을 동격으로 둘수 없습니다. 그 이름은 입에라도 내지 말고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온전히 높아지도록 해야죠. 그러나 이들은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는 겁니다. 이제 구약에 보면 이제 땅이 더러워지면 땅이 그 백성을 토해내게 돼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도 그 땅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렇죠. 자, 우리 레위기 1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27절, 28절, 시작. 너희 전에 있던 그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아멘. 자, 너희 전에 있던 그땅 주민, 27절에 보면, 이 가나안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살던 이전 가나안 주민들을 말하죠. 그들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했다. 그러죠. 자, 이 가증한 일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께서 경고했던 이 이방, 가나안의 가증한 통속들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 18장이 그건데요. 18장 1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3절에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 내 규례를 지켜 살아가야 된다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애굽과 가나안의 풍속과 법도는 뭐냐? 18장에 쭉 보면 정결한 관계, 음란한 관계가 아니라 정결한 관계. 특별히 이 성적인 정결과 거룩함과 경계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시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24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아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살던 그 가나안 원주민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25절에 그 땅도 더러워졌고, 그래서 그땅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냈다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이방 풍속과 법도 중에 하나라도 지키지 말라 그럽니다. 하나라도 지키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이 백성들을 드리는 이유는 그 이전에 살던 백성들이 그 땅을 더럽히고 가증한 행위로 더럽혔기 때문에 이 땅이 토하여내고 이제 그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들어가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나라에게 전파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거룩이 일종의 선교적 사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까지 우리가 이 거룩함을 지키는 것, 이게 사실은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 근본적인 동력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평생 주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고 성별하게 사랑하며 세 속에 물들지 않고 우리 자신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를 평생 주 앞에 드리는 거룩한 백성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누구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하게 살지 않고 이방의 풍습을 따라 살면서 어떻게 되느냐? 20절에 그들이 이른 바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더러워졌다 그러죠. 자, 그런데 21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아끼셨다. 내 이름이 존중받아야 되고 내 이름이 거룩함을 받아야 되고 내 이름이 멸시당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 멸시당하는 현실을 보고 하나님이 이 안타까워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새롭게 하실 것이라고 결단하십니다. 22절에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이제 이들을 구원하고 새롭게 하시는 것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고 너희가 들어간 그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그러시지만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이름이 같이 더럽혀지기 때문에 그분의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23절에 여러 나라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 앞에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다. 그러죠. 자,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하시는 일들이 뭐냐? 먼저는 여기 보면 너희들 24절에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먼저 어떻게 합니까? 인도하여 내고 포로된 상황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죠. 구출해 내고 그 다음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더러워졌던 그 땅을 70년의 포로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정화하신 후에 이들을 다시 그 땅에 들어가게 하셔서 25절에 보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자 원래 이 뿌려서 정결하게 하는 행위는 제사장이 언약의 피를 뿌리며 정결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고 또 우슬초로 물을 담아서 나병이나 이런 주변에 영향을 끼치는 더러운 질병이 있을 때 그거를 이제 깨끗하다라고 선언할 때 우슬초를 뿌리게 돼 있죠. 자 이렇게 제사장이 정결함을 선언하거나 또 이 언약을 맺을 때 뿌렸던 이 뿌리는 행위, 정결하게 하는 행위죠. 성별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자 이거는 원래 제사장들이 했던 건데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너희들이 뿌리는 게 아니라 이제 친히 내가 뿌리겠다라고 하죠. 특별히 맑은 물이라는 의미 자체, 물이라는 것은 신약성경에 보면 우리를 새롭게 살리는 생수의 의미가 있죠. 근데 여기 맑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며 이 물을 우리에게 뿌려서 우리를 모든 더러운 것에서 그리고 우상 숭배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참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로 임재하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이 맑은 물은 신약에 와서 성령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등장합니다. 그 생수가 배에서 솟구쳐 날 것이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하시죠. 이 물은 곧 생수는 곧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 이제 물이라는 것은 성령의 정결케 하는 사역인데 이게 그냥 우리를 깨끗게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뿌리며 정결케 하신다고 그러죠. 자, 이거를 이제 상징적인 의미로 뭐라 그러냐면 칭의적 정결, 칭의적 씻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디도서 3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자, 그러면 중생이라는 건 우리 내면의 근본적인 변화를 말하죠. 중생의 씻음. 이 씻음, 중생의 씻음을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여기 나오는 이 과라는 말, 엔드라는 말은 동격인 접속사입니다. 동격 접속사. 중생의 씻음과 그다음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그러니까 중생의 씻음 곧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역사,

중생의 씻음. 요거를 이제 여기서는 이제 칭의적인 씻음.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뿌려주시는 거룩한 성령을 덧입어 어떻게 하느냐? 정결케 되는 의롭다 칭함을 받는 역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칭의적 씻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25절 다시 에스겔 36장에 보면은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고 그 다음 모든 우상 숭배에서 정결하게 하고 더러운 것에서 정결하게 하고 그러니까 칭의적 씻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 세상 풍조에 휩쓸려 살던 백성들을 거룩하다 칭하여 주시고 그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 칭의적 씻음, 중생의 씻음에는 뭐가 동반되냐면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동반이 되죠.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은 3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새 영, 하나님의 성령과 새 마음,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일으키셔서 너희 육신에서 어떤 마음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자, 굳은 마음, 딱딱한 마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완악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제 완악하다 그러죠. 완악한 마음을 제거하고, 완악한 마음. 그 다음에 이 완악한 마음을 제거하고 어떻게 합니까? 부드러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은 듣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야 듣죠. 마음이 딱딱하면 듣기 싫어!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안 듣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다음 27절에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자, 여태까지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이 택하신 구약시대에는 특별한 사사, 왕, 기름 부음 받은 자들에게만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그 대회복의 때에는 하나님의 성령을 이스라엘 백성들, 그의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두셔서 그 다음 어떻게 하느냐?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자, 율례를 행하게 한다는 건 뭐냐? 듣고 순종하게 한다는 거죠.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전에는 세상 풍조에 휩싸여서 자기 마음 가는 대로, 미혹 가는 대로 그냥 막 살았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어떻게 해요? 그분의 뜻을 잘 듣고 순종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게 하는 근본적인 능력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새로운 마음으로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힘과 능력까지를 부어주신다는 거죠. 자, 이걸 통해서 28절에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며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걸 뭐라 그러냐? 언약 백성의 공식적인 선언을 말씀하는 공식 어구, 언약 공식 어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다시 하나님이 세워주신다고 말씀하죠. 예수님은 이걸 좀 더 친밀하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리라.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그의 백성을 회복시킨다는 선언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실 새 언약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36장 25절 이하부터에 나오는 이 칭의적 씻음과 중생과 성령의 부어주심 그리고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한다라는 말씀 27절에 이거를 이제 뭐라 그러냐? 구별된 행동 성화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새롭게 하심으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룰 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우상과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막 살아갔던 그들은 그들의 힘으로 돌아올 수 없고 그 모든

것을 시작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24절에 그들을 인도하여 내고 그 다음 25절에 맑은 물을 친히 뿌려주셔서, 그러니까 선제적인 칭의의 선언을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하시고 우리를 실제로 깨

0: 이런 변화의 기초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죠. 29절에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그 다음 곡식이 풍성하게 하고 기근이 닥치지 않게 하고 30절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수산을 풍성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구원 이후에 언약 백성에게 허락하시는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복들은 그냥 세상의 이 세파에 휩쓸려서 그냥 막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이미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그분의 이름이 높여지기 위하여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제 자연스러운 복이라는 거죠. 따라오는 복, 칭의받은 백성, 순종하는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이렇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시대에 살아가는 신약, 새언약 백성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새 마음을 주셨죠. 완악한 마음을 제거하시고 기꺼이 듣고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더 기도할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과 또 생업과 삶의 일터의 생생한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이 구별되고 영광받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그분의 이름이 영광받을 때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다운 표징을 하늘과 땅에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넘치게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와 복을 우리가 맛보고 살아가야죠. 이런 은혜가 풍성히 임하는 복된 새언약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오늘도 우리 마음에 자리 잡은 생명의 말씀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아버지이시며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죄로 얼룩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으로 열방에 흩으셨던 하나님이 다시 고치시고 싸매시어 고국으로 부르시겠다는 의지로 말씀하시는 그 마음을 묵상합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은 표면적으로는 행위로 말미암은 하나님에 대한 불경이었으나 실제로는 여호와의 거룩하신 이름을 더럽힌 하나님의 마음과 명예까지 상처를 입힌 씻기 힘든 죄였어요.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부지중인 듯 지을 수 있는 정직하지 못한 행위들조차 사실은 하나님이 설마 보고 계시랴 하는 방만한 생각에서 비롯될 때가 많습니다. 이런 이스라엘과 우리를 다시 용서하시고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정결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 오늘 또 감사하지 않습니까? 묵상으로 개인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구원과 풍성하신 은혜를 믿음 하나로 받은 우리들, 해결해야 할 지혜가 있다면 속히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어놓고 솔직히 고백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의 사랑을 노래하는 하루 되길 원합니다. 8월 6일 목요일에 함께한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제작 남지구 예배인도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잠언 16장 3절 말씀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내 영혼의 삐삐치니 윤재희입니다. 오늘도 주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갑니다. 세상의 것들 의지하며 나가는 게 아니고요. 오직 주님의 말씀만 붙들며 나가길 원합니다.

큰 은혜로 묶어주신 오늘 내 영혼의 햇빛이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햇빛빛이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습니다. 부평교회를 섬기시는 강봉기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샬롬. 오늘은 평행이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로 다른 시대를 사는 두 사람의 운명이 같은 패턴으로 전개되는 것을 이론화시킨 것을 평행이론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100년을 사이에 둔 두 남자가 있었습니다. 1. 한 남자는 1846년에 미국의 하원의원에 당선되었고 한 남자는 1946년에 하원의원에 당선되었습니다. 2. 한 남자는 1860년에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한 남자는 1960년에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3. 두 남자는 다 금요일에 머리에 총을 맞고 죽었습니다. 4. 한 남자는 포드극장에서 죽었고 한 남자는 포드에서 만든 링컨 자동차에서 죽었습니다. 5. 두 사람의 뒤를 이은 부통령의 이름은 모두 존슨이었고 앤드류 존슨은 1808년생, 린든 존슨은 1908년생이었습니다. 6. 두 남자 모두 대통령으로 있을 때 자식 중 한 명을 잃었습니다. 7. 한 남자는 링컨 대통령이고 한 남자는 케네디 대통령입니다. 참 놀랍죠? 두 대통령의 운명이 어쩜 이렇게 겹쳐지는 걸까요? 너무도 절묘하고 신비로운 일치라는 생각이 듭니다.

0: 그런데 진짜 신비로운 것은 저의 운명에 대한 성경의 말씀이에요. 구원받은 저를 예수님과 운명 공동체라고 말씀하셔요.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예수님 안에서 나를 택하셨고 예정하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명명백백하게 가르쳐 줍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은 하나님이 나를 미리 아셨고, 미리 정하셨고, 나를 부르셨고, 나를 의롭다 하셨고, 나를 영화롭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나는 미래까지 이미 완성된 예수님처럼 영화롭게 된 운명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의 구원은 우연이 아닙니다. 호사가들이 유추하고 고안해낸 평행 이론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낳아주신 아들, 예수님과 연합한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나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과 완전 일치의 운명 공동체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함께 무덤에 들어갔으며, 함께 부활한 아들입니다. 나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들입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부르며 성경 말씀에 매달리던 그날, 나에게 믿음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날부터 나는 내 신적 운명의 실질을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부평교회 강봉기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많이 비 내게 있음.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오늘도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반석 되신 주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내 영혼의 빛빛이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굳건한 반석 함께 부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폭염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하루 중 최고 기온이 33도씨 이상일 때를 폭염이라고 하며 국내에서는 최고 기온이 33도씨 이상이며 이틀 이상 지속될 때는 주의보, 35도씨 이상으로 이틀 이상 지속될 때는 경보를 발령하고 있습니다. 폭염 발생 시 야외 활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외출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챙이 넓은 모자와 가벼운 옷차림을 하고 물병을 휴대해 가능한 물을 많이 마시도록 합니다. 냉방이 되지 않는 실내는 햇볕을 가리고 맞바람이 불도록 환기를 합니다. 창문이 닫힌 자동차 안에는 노약자나 어린이를 홀로 남겨두지 않습니다.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 근육 경련 등의 증세가 나타날 경우 즉시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 휴식을 취합니다. 폭염에 대비해 여름철에는 관련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무더위에 필요한 용품을 준비하며 행동 요령을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폭염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도 말씀대로 행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빛나는 하루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8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삼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났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벳담밈에 진침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여섯 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트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오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베틀 채 같고 창날은 철 육백 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말씀 365일 오늘은 사무엘상 17장 9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때에 대체로 어떤 상황의 마지막 순간에 기적처럼 해결을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처럼 조금 더 일찍 해결해 주시면 내가 괜히 고생을 안 했을 텐데 하는 생각을 갖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크리스찬들이라면 오로지 하나님을 향한 순수함을 한결같이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이를 이루어 주십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의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려면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믿고 기다리는 사람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믿고 기다릴 때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스가랴 1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네, 오늘은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첫 곡입니다. 주님의 시간에 올레이션스 경배와 찬양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 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기우고 그 입술을 닫히면 슬기로운 자로 여기우느니라. 잠언 17장 28절 말씀입니다. 최고의 경지 경청.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인간이 다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경지에 오른 사람에게는 한자로 성을 붙입니다. 바둑 최고의 경지에 이른 사람을 기성이라 부르고 시인의 최고 경지에 다다른 사람은 시성이라고 부릅니다. 음악에서 최고 경지에 오른 사람은 악성이라 부르며 인간의 최고 경지에 다다른 사람을 성인이라고 부릅니다. 중국에서는 이런 경지에 다다른 사람들을 왕보다 더 높은 경지라고 추앙합니다. 그런데 성의 한자를 보면 가장 먼저 귀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입구가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왕을 씁니다. 한자의 뜻으로만 보면 먼저 듣고 다음으로 말할 줄 아는 왕보다도 높은 경지에 다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청득심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듯이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 가장 좋은 방법은 먼저 듣는 것입니다. 경청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도 상한 심령을 위로할 때도 우리는 먼저 진심으로 듣고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로 합당한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경청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얼마나 귀담아 듣고 있습니까? 얼마나 귀담아 들으려 노력하고 있습니까? 먼저 주님의 음성을 청종하고 그 음성에 순종하며 자신의 마음을 전하는 사람에게도 주님에게도 경청하는 크리스천이 되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소서.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경청을 잘하는지 물어보고 참고하여 행동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어두운 후에 빛이 오며 서울 모태트 합창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희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내 마음의 주여 소망 되소서 한웅재 씨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오늘 밤이 마지막이라면 정신 버뜩버뜩 나게 하는 설교 제목이죠. 내가 천국에 가서 이제 주님을 만나겠구나. 아이고, 주님 만날 생각하니 얼마나 좋은지. 주님을 그렇게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다가 가면 주님이 나를 그렇게 맞아주실까 생각을 해보니까, 열심히 전도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면 제일 기뻐하시겠구나. 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으니까, 우리도 한 영혼 한 영혼 전도해서 구원하는 거, 그거보다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없구나. 그래서 저는 그냥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오늘 밤이 마지막이라면 여러분들이 오늘 어떻게 사시겠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돼요. 주님이 안다고 하셔야죠. 주님이 모른다고 하시면 어떡해요? 헛살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라. 여러분, 땅에 쌓는다는 건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먹고 마시며 살기 위해서 재산을 모으는 걸 가리켜요. 하늘에 쌓아놓는다는 게 뭐예요?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단하세요. 결단하세요. 아멘.
1: 부산 수용로교회 고정필도 원로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극동방송은 전파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전도 방송입니다. 한 영혼을 같이 전도하지 않으시겠어요? 지금 단문 50원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도

복음 사역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지금 전파 선교사로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달 만 원씩 후원하시는 분들을 전파 선교사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인해 지금 한 영혼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전파 선교사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작해 보세요.

0: 복음의 소리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오늘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동안교회 김형준 목사님께서 창세기 3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에서의 삶의 현장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이 본문에 등장하는 에서는요, 야곱과 함베에서 태어난 쌍둥이 형제였고 족장 이삭의 장남이라는 놀라운 영적 특권을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족보를 보면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다룬 구속사의 중심에서 벗어나서 세속적인 번영을 하는데, 즉 썩어질 세상에 썩어질 역사를 만드는 것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에서의 톨레도트 족보를 통해서 그가 가졌던 자아관과 세계관과 가치관이 어떤 것인가, 그것에 반대되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을 잡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여러분이 계속 선택을 해야 될 것인데, 그 선택 속에 정말 복된 인생의 궤적을 만들어가는 그런 선택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보면 육체적 자아관을 넘어서서 영적 정체성을 붙들어야 됩니다. 에서는 육체적 자아관을 가진 사람이었죠. 자아관이라는 게 뭐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자기 이미지와 정체성을 말합니다. 자아관에는 영적 자아관과 육체적 자아관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영적 자아관을 가진 사람은 자신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영적인 존재로 그렇게 인식하고 살아갑니다. 반면에 육체적 자아관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육체적 욕구, 본능, 감정, 눈앞의 피로감 등을 자기 존재의 본질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가치보다는 육체의 요구를 더 크게 듣고 그것을 선택하는 삶의 방식을 말하죠. 창세기 25장 29절 34절에 보면 들에서 사냥하고 돌아와서 심히 곤비했던 에서의 모습이 나옵니다. 야곱이 쓴 붉은 죽을 보았을 때 에서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외치면서 귀한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아버립니다. 에서는 떡과 팥죽을 먹고 일어나 떠나갔는데,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요, 에서가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선택을 할 때 그 속에 어떤 자아관을 가지고 선택했는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이 사건의 장면입니다. 이삭은 장자죠. 이삭의 장자로서 가문의 대표이자 두 배의 유산을 물려받을 자격이 있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구속사의 유업을 이어갈 거룩한 통로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당장의 배고픔과 육체적 요구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룩한 영적인 축복을 버렸습니다. 이 선택이 바로 육체적 자아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육체적 본능과 욕구에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1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하라고 경고합니다. 본문 36장 1절에 보면 성경은 에서 곧 에도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고 선언하죠. 에돔은 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팥죽의 불금을 이야기하죠. 그 팥죽 한 그릇의 영적 신분을 팔아버린 그의 육적 좌관에 평생 따라다니는 수치스러운 별명이 이 에돔이 되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세상적으로 이 세일산을 거느리는 영향력 있는 족장이 되었을지 몰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족보와 메시아의 계보에서는 열애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에서와 같이 나는 감정과 욕구에 끌려다니는 육의 사람인가 아니면 십자가의 피값으로 산 영적인 존재인가에 대해서 자주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끊임없이 우리를 육체적인 좌우관으로 끌어내립니다. 직장에서의 피로, 감정의 상처, 물질적 조급함이 밀려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룩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당장의 본능과 감정에 따라서 말하고 선택하는 육체적 자아상을 가진 존재처럼 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니까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인이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얘기할 때 우리의 좌우관을 얘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소유고 소유이며 사명을 가진 존귀한 존재라는 것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할 때에 다르다는 겁니다. 우선 나에게 필요한 것, 먹고 싶은 것, 목마른 것, 갖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을 가지고 선택하는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썩어질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썩어질 세상과 함께 멸망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정착한 곳이 길갈이라는 곳입니다. 이 길갈에서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입구고 그 입구에는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습니다. 여리고성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킨 것이 뭐냐면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그러나 할례는 잘 알다시피 남자의 성기에 보피를 자르는 것을 말하죠.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그 군사들에게 바로 이 할례를 받으라 그랬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위험한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거쳐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매 순간 매 순간 매일매일 자기 몸에 새겨진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 그들은 군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들은 살아갈 때 그냥 떠돌아다니는 나그네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자기가 갖고 있는 모습,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 그것이 이야기해주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 살아갈 때에 자주 일깨우라는 겁니다. 자주 확인하라는 겁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아니냐? 여러분 절망스럽고 고민이 되고 낙담되고 희망이 없어 보일 때 우리의 좌우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세상에 살아서 뭐하니? 너는 왜 그리 못났니? 너는 이거밖에 못 사니? 이런 마음이 마음속에 찾아 들어와요. 이게 육체적인 좌우관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아니지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아들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살려주신 하나님의 사람이지 나는 사명을 가진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하고 선택할 때 선택이 달라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상의 고단함과 유혹이 찾아올 때 스스로에게 자주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누구인가? 눈앞에 팥죽 한 그릇 같은 감정적인 만족이나 육신의 편안함에 영적 권세를 팔아넘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임을 기억하고 영적 좌우관을 가지고 담대히 선택하며 나갈 때 우리의 삶의 현장은 세상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가문의 역사, 삶의 궤적을 만들어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좌우관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선택하며 살아갈 때에 그 삶은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 복되게 살아가는 인생의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에서와 야곱의 바로 이 좌우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분별하셔서 오늘도 선택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는 그런 삶을 사시고 그 삶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궤적이 되고 족보가 되어서 여러분의 후손들이 복 있는 후손들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말과 행동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좌우하는 것은 세계관인데, 이 세계관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 세계관이라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관점이자 기준인데, 세상이 무엇으로 움직이고 결정되는가 하는 것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관은 크게 세속적인 세계관과 성경적 세계관으로 나누게 됩니다. 세속적 세계관은 뭘 중요시 여기는가 하면 문화, 인맥, 물질, 권력,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성공, 숫자의 힘, 이 모든 것들을 행동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걸 선택합니다. 그러나 성경적 세계관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인생의 생사화복과 역사의 흐름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세상을 해석하며 선택하는 삶의 방식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6장 2절 3절 보면 에서는 세속적인 지혜와 계산으로 혼인을 결정합니다. 아브라함은 혼인 결정할 때 어떻게 했죠? 저 하란까지 자기 종을 보내면서 이 가난 여인들과 결혼하지 않고 자기 종족 중에서 결혼하도록, 그렇게 굉장히 귀중하게 생각했죠. 근데 에서는 어떻게 생각했냐, 오늘 2절 3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서가 가난 여인 중 헷족 속 엘론의 딸 아다와 희족 속 시브온의 딸 이 아홀리 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선택이 창세기 26장 보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큰 근심을 주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근심이 자기의 정욕을 따라서 선택한 결정이고, 그 다음에 이 가난 지역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 그 사람들의 세력과 결탁하는 정략적인 그런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에서는요, 이 세 아내에게서 다섯 명의 아들과 열 명의 손자를 얻었고요. 근데 그 가문에서 14명의 족장과 8명의 왕이 배출되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동안 에서의 후손인 에돔은요, 세일산 일대에서 이미 강력한 왕국을 형성했어요. 한 800년을 앞서갔다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그 세속적 선택은요, 엄청난 성공을 가져온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 가문은 가나안의 우상 숭배와 혼합주의 문화에 깊이 물들고 말았습니다. 민수기 20장에 보면 훗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향할 때 길을 막아선 적대적인 이 행위를 한 것이 에돔 족속이 되었고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오바댜 같은 데 보면 결국 영혼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마치 창세기 13장에 삼촌 아브라함을 떠나서 눈에 보기에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던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던 롯의 비극적 결말과도 닮아 있습니다. 눈앞에 세속적 풍류를 따라간 결과는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기의 두 딸과 관계를 통해서 후손을 얻는 영적 황폐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힘과 돈, 세상의 논리가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자녀의 진로를 결정할 때에도, 직장을 선택할 때에도, 사업체를 운영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보다는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안정을 먼저 계산하면서 우리는 선택하기가 쉽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9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성도는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세상과 역사와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의 성공 공식이나 시대의 흐름이 아무리 견고하게 보여도 역사

나라의 진정한 주인은 만유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세상의 타협 안에 굴복하지 않고 성경적 세계관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선택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길은요, 성경적 세계관으로 보면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고 더뎌 보일지라도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진 삶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경적 세계관을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세상의 힘이 권력을 갖고 돈에 있다면 우린 기도할 필요 없어요. 돈과 권력을 쫓아가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은 이 역사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속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 결정하는 것과 이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 선택이 다른 거예요. 세속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힘과 돈과 권력을 위해서 그것을 선택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장하신다는 그 믿음, 이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선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따라서 선택하고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말하고 선택할 때 나는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성경적 세계관에 내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세속적인 세계관에 내 마음이 있어서 이것을 선택하는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헛된 인생을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썩어질 세상의 것을 선택하며 자기의 삶을 살아갈 것이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께 인생의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갈 것입니다. 이 선택의 몫은 여러분입니다. 어떤 신앙에 있어서 어떤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갈 것인지 여러분이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의 행동과 말을 결정하는 선택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가치관입니다. 이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을 더 귀하게 여기는가에 대한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다 우선순위가 다 있어요. 무슨 일이든지 또 여러분이 귀중히 여기는 게 그것이 각각 다 달라요. 예를 들면 길 가다 5천 원을 주었어요. 그런데 집에서 어린 아들이 아르바이트에서 천 원을 벌어서 부모를 줬어요. 여러분 어느 돈이 더 가치 있죠? 5천 원이에요, 천 원이요? 둘 다 가치 있어요? 천 원이 가치 있죠.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만약 5천 원에 가치 있다면 그 부모는 부모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내 자녀가 수강 것. 이게 가치예요. 우선순위예요. 근데 이 가치관을 나누는 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물질적 가치관과 영적 가치관으로 나눌 수 있어요. 물질적 가치관은요, 눈에 보이는 재물, 눈앞의 성과 수량적 풍요를 삶의 최우선에 두는 것이라면 영적 가치관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영적 유산, 은혜의 가치를 귀중히 여기고 우선순위로 삼고 선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창세기 36장 6절 7절은 에서가 약속의 땅을 떠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아버지 장례식에서 만났죠. 그래 같이 만났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머물러야 되는데 이 언약의 땅에 머물러야 되는데 에서는 그 땅을 떠납니다. 그걸 6절 7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됐죠. 에서는 가나안 땅을 떠나서 세일산으로 거처를 옮깁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야곱과의 재산 마찰 때문이라고 이야기도 하지만 본질적인 이유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지닌 영적인 의미보다도 자신의 가축과 재산, 즉 소유의 확장에 더 요긴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은 비록 기근이 있고 시련이 따른 땅이지만 하나님의 언약과 임재가 약속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에서의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은 소유를 보존하고 늘리기에는 좋지 않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미련 없이 약속의 땅을 등지고 목축하기에 비옥한 세일산으로 떠나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이 뭐가 이게 방금 읽어드린 말씀 속에서 뭐가 가장

0: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까? 자기, 자기, 자기. 여섯 번이나 나옵니다. 두 절 사이에. 그 자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자기를 선택하고 물질을 선택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세상적 성공은 거두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한 족보에서 이름이 사라지고 땅의 것은 얻었지만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등장하는 부자 청년 관원을 우리가 떠올리게 하죠. 영생을 얻고자 예수님을 따라 찾아왔던 청년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는 주님 말씀 앞에 고민하다가 성경은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며 주님을 떠났다고 말씀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가치보다 눈앞의 물질적 가치를 더 크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요 물질적 유익과 영적 가치가 충돌하는 순간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경제적 이익이나 세상의 안락함을 위해 예배의 자리를 너무 쉽게 타협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교제나 하나님과의 교제나 또 성도 간의 섬김이나 거룩한 삶의 순결보다 주식의 등락이나 눈앞의 성과에 영적 가치의 소중함을 잃어버린 선택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필요를 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 가치를 물질로 인해서 우선순위를 바꾸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관심이 머물 때에 그것은 영적 빈곤의 원인이 되고 어느새 우리의 영혼을 침식하는 우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눈앞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축복의 언약을 머물러 있는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섬김과 감사를 선택하는 삶을 살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섬기는 거룩한 도구로 사용할 때 우리의 삶은 땅의 한계를 넘어서 하늘의 상급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36장에 기록된 에서의 톨레도트라고 하는 삶의 궤적을 그 삶의 족보를 함께 둘러보았습니다. 에서의 삶의 현장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결코 실패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세상적으로 번성했고 많은 자녀를 두었고 족장과 왕들을 배출했고 세일산이라는 든든한 영토를 소유한 유능하고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구속사의 영적 거울을 통해 바라본 그의 족보는 안타깝게도 영적 실패의 족보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적 신분보다 당장의 배고픔과 육신을 우선시했던 육체적 자아간으로 그는 영적 정체성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됨보다 세상의 풍조와 타협했던 세속적 세계관으로 분별력의 지혜를 잃어버렸으며 눈에 보이지 않는 약속의 땅보다 눈에 보이는 재물과 소유를 따라갔던 물질적 가치관 때문에 영원한 유업을 그는 잃어버렸습니다. 매일 도래하는 선택의 순간마다 에서는 육신을 선택했습니다. 세상을 선택했습니다. 물질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들이 쌓여서 하나님 없는 에돔의 역사를 만들었고 그 에돔은 결국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허무하고 썩어질 것으로 변화된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 겉보기에 허물도 많고 고난도 많았던 야곱의 삶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었고 약속했던 가나안을 지켰으며 영적인 은혜를 갈망했기에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축복의 족보를 써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에게서 최고의 고민이 뭐였습니까? 자기 형 에서입니다. 용서를 했지만은 언제 자기를 죽일지 모르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라도 에서와 함께 머문다는 가나안 땅에 머물긴 머물러야 돼요. 하나님 언약의 땅이니까. 에서와 함께 머물면 언제 자기가 죽을 줄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리를 하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더니 하나님께서 에서가 스스로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을 때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하나님은 해결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 지금까지 동안교회 김형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962-0727번 02-962-0727 동안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양식,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사랑이들한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 매일 아침 뜨란 가족들과 함께 일상을 나누며 하루를 열어가는 사랑의뜨란에서는 오는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저자와의 만남 공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에 함께 나눌 책은 기독교 부문 베스트셀러를 기록했던 최상훈 목사님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입니다. 이 책은 하나님께서 선교 현장과 목회 가운데 베풀어주신 기도의 응답을 생생하게 담아낸 책인데요. 저자는 기도할수록 하나님 앞에 차곡차곡 쌓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가장 좋은 때 응답하신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린 주 안에서 한다. 기도하면 할수록 하늘나라 통장에 차곡차곡 쌓인다는 이 저자의 고백을 함께 나누고 싶으신 분들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특별히 삶의 문제를 기도로 돌파하기 원하시는 분들, 하나님과 더욱 깊이 교제하기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상 버튼에 9030번으로 세미나라고요 세 글자 남겨주시면 신청 링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공개 세미나는 무료로 진행되며 행사 당일 추첨을 통해 최상훈 목사님의 도서도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열리는 사랑이들한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에 방송 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세미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256국의 3000번 포항극동방송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린 기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가장 선한 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0: H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울산 한세로 교회 최종인 목사님입니다.
1: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하나님 뜻대로 역사를 진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우상 숭배의 문화는 민족 가운데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바른 정치,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허르는 정치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업인들에게 시대를 보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백성들에게는 성실함이 체질화되게 하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국민들이 감사와 섬김이 넘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소서.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며 종교인을 서로 문제라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갑니다. 경주시는 삼국통일 이후 최대의 성과라 평가받는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APEC을 성공적으로 이뤄냄으로써 세계가 인정하는 글로벌 도시로 도약했습니다. 이는 국민 여러분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선진화된 글로벌 시민의식을 보여줬기에 가능했습니다.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유치와 진행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한 경주는 새롭게 출범한 민선 9기와 함께하며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더욱 앞장설 것입니다. 이 역사적 성과가 지속가능한 유산이 되도록 AI 새마을운동, 세계 경주 포럼 정례화 등 포스트 APEC 10대 연구과제를 추진해 문화, 경제, 평화 모든 분야에서 경주를 글로벌 도시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이 캠페인은 경주시와 함께합니다.

벼랑 끝으로 오라. 벼랑 가까이 오라고 해서 다가갔습니다. 벼랑 끝에 더 가까이 오라고 해서 또 다가갔습니다. 그랬더니 당신은 벼랑에 겨우 발을 붙이고 서 있는 나를 아래로 밀어버렸습니다. 나는 그 벼랑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나는 그때까지 내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탈리아의 시인 기욤 아폴리네르의 벼랑 끝으로 오라라는 시였는데요. 참 큰 울림과 도전을 주는 글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린 때론 이 시에서의 화자처럼 스스로가 어떤 존재인지를, 어떤 가능성을 지닌 사람인지를 모르고 살아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저 주어진 삶 가운데 하루하루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만족하며 살지는 않았는지, 삶의 절벽 앞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아등바등하며 버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처럼요. 우리는 능력 주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날아오를 수 있는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아무런 소망 없는 나 자신에서 눈을 들어 능력 주시는 주님, 사망의 권세까지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절벽 끝에서 날아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으로 멋지게 비상하는 여러분 되길 소망하면서요.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힘차게 출발합니다.

극동방송 2026 썸머 스페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올여름 극동방송이 준비한 특별한 시간이죠. 찬양 하나 또 하나 은혜가 점점 쌓여가는데요. 영혼을 울리는 곡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여름 이 찬양 도저히 막을 수가 없군요. 쏘아 올립니다.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을 넘어 하늘이 열립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이 여름의 주파수는 찬양입니다.

2026년 8월 6일 목요일,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으로 참 행복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아멘.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마치 독수리와 같이 힘차게 날아오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 상상만 해도 멋지지 않나요?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열정으로, 기쁨으로, 비전으로 이 세상을 향해 담대히 비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해요. 자, 따라서 한번 외쳐볼까요? 이 말씀 붙잡고 한번 날아올라 보는 거예요. 전방에 힘찬 말씀 일발 장전, 샬롬 모닝 루틴 이앗! 먼저 말씀을 따라 읽는다. 둘째, 찬양을 따라 부른다. 셋째, 출첵을 남기고 퀴즈 등 각종 이벤트에 참여한다. 그리고 이렇게 외친다. 이야, 오늘 진짜 좋은 아침이네. 샬롬! 그리고 샬롬 전도사가 된다. 그럼 이 말씀을 우리 함께 힘차게 외쳐보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아멘. 자, 오늘은 출첵 제시어 두 글자 드릴게요. 비상. 비상. 오늘 두 글자 보내주시면요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릴게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어 독수리와 같이 비상할 것이다. 이 말씀 믿고 붙잡고 비상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방송 가족분들의 오늘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상 두 글자 보내주세요. 샬롬 좋아 출첵.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포항시 남구 효자로에 위치한 철길 과자점에서 수제 쿠키 세트를, 포항시 남구 대이로에 위치한 일봉족발 이동점에서 식사권을, 포항시 남구 동해면에 위치한 카페 테트라블럭에서 커피 쿠폰을, 포항시 북구 법원로에 위치한 포항 유소년 축구클럽에서 풋살장 이용권을, 포항시 남구 형산강 로터리에 위치한 KG 모빌리티에서 만원 상당 주유 상품권을, 포항시 새천년대로에 위치한 단체 주문 전문 박태준의 우리보리 찰보리빵에서 시원한 팥빙수와 찰보리빵을, 대한민국 도자기 역사의 중심 믿음의 기업 한국도자기에서 접시 세트를, 경주시 강동면 강동로에 위치한 카페 토기장이에서 2인 음료권을, 포항시 남구 이동에 위치한 선의의 힐링카페에서 족욕 무료 이용권을, 하나님의 향기를 전하는 주식회사 코코비아에서 허브차 세트를, 포항시 남구 오천읍에 위치한 빙수랑에서 팥빙수와 팥죽 쿠폰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길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모든 국물 육수의 기본 만능 육수를, 포항시 남구 효자동 효자시장 내 위치한 향기 저장소 모소니에서 비누 그리고 아로마 제품 등으로 구성된 선물 세트를, 포항시 북구 흥해읍 양백리에 위치한 양백 597에서 직접 재배한 쌀가루로 만든 쌀 베이글 4종 세트를, 믿음의 기업 떼오 포항시 남구 효자점에서 베이커리 교환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선물로 함께해 주시는 믿음의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포항극동방송. 방송가족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포항극동방송은 더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기 위해 청취자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참여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으로 설문이라고 보내주세요. 잠시 후 설문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링크를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도착한 링크를 누르시면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설문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을 통해 더 나은 방송 방향을 찾고 다가오는 가을 개편에 적극 반영할 예정입니다. 설문에 참여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고성능 무선 이어폰, 소형 라디오 등 다양한 선물을 드립니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으로 설문이라고 보내주세요. 문자로 받아보신 링크를 통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포항극동방송.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으로 더 은혜

0: 포항극동방송을 함께 만들어주세요.
1: 여러분, 포항극동방송에서 방송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더 나은 방송 환경을 만들기 위해 방송가족, 우리 청취자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답니다. 정말 찐으로 솔직하고 편안하게 우리 포항극동방송에 대해 평소 느끼고 있는 바를, 생각하는 바를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 이번 가을 개편 때 적극 반영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번 설문조사에 주소까지 남겨주시는 분들께는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도 드린다고 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정성껏 의견을 남겨주시는 분께는 무선 이어폰까지 드린다고 합니다. 이 복되고 귀한 기회 놓치면 안 되겠죠?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지금 바로 설문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바로 참여하실 수가 있는 링크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설문 두 글자 보내시고요. 설문에 참여해주세요. 여러분들 설문 참여하시는 동안 찬양 듣고 올게요.

이 시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은혜로운 찬양들과 함께하니 우리 방송 가족분들과 함께하니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쁨으로 방송했습니다. 감사해요. 오늘도 주님으로 멋지게 비상하는 우리 방송 가족분들 되길 바라며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이번 한 주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했어요. 지금까지 썸머 스페셜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김보섭 PD였습니다. 지금 극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으로 아자아자 화이팅!

도심 속 숨겨놓은 물길이 다시 흘러 생명을 찾습니다. 물길에 따라 사람들이 모이는 아름다운 학산천. 맑은 물이 흐르는 학산천이 옛 물길 흐르는 자연 생태하천으로 복원되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친수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우현 도시숲에서 동빈 내항을 잇는 물길인 학산천 복원 사업은 모두 세 구간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생태 문화 구간, 자연 친화형 생태 힐링 구간, 생태가 살아 숨쉬는 생태 복원 구간, 누구나 살고 싶고 누구나 찾고 싶은 푸른 도시 포항, 생태 하천 복원으로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포항시와 함께합니다.

0: C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곡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신명기 4장 25절부터 31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풍요 속에서도 언약을 잊지 않고 환난 가운데서도 자비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찾는 믿음을 갖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언약을 잊지 않으려면 첫째, 잘 될 때 더욱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오늘 25절에서 모세는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라고 해요. 보통 우리는 힘들 때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모세는 오히려 잘 될 때 더 조심하라고 말해요. 왜 그럴까요? 고난 가운데서는 삶이 힘드니까 하나님을 찾기 쉽지만 형편이 좋아지고 자녀가 잘 되고 생활이 안정되면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우선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라고 가정해요. 남이 나를 무너뜨리는 게 아닙니다. 잘 되는 것이 오히려 내 안에

우상이 자라나기 쉬운 환경이에요. 자녀를 위해서라며 돈을 필요 이상으로 모으고 가족을 위해서라며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붙들다가 결국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드는 것이지요. 그래서 26절에 속히 망할 것이라 하며 매우 엄중히 경고합니다. 조금 어려워질 것이다가 아니라 속히 망한다고 해요. 우리는 잘 되게 해주시면 더 열심히 믿겠다가 주제가인데 실제로는 잘 될수록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더 많지요. 그렇게 축복 속에서도 하나님만 붙드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27절에 보니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이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실 것이라고 해요. 언약의 땅에서 쫓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잘 살아보겠다고 하다가 결국 흩어지고 남은 자도 적어집니다. 우상을 붙들면 결국 공동체도 무너지고 가정도 흩어집니다. 28절의 상황은 더욱 안타까워요. 너희는 거기서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고 합니다. 내 인생을 풍요롭게 해주고 문제를 해결해 줄것 같은 그 우상이 정작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냄새도 맡지 못하는 무능력한 목석이라고 해요. 그저 목석에 불과한 우상에 매여서 나중에는 우리가 우상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우상이 우리를 붙들게 됩니다. 돈을 벌려고 시작했는데 돈의 종이 되고 자녀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자녀에게 매여 살고 성공하려고 했는데 성공이 나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도 깊이 삼가라고 하십니다. 믿음의 위기는 실패보다 성공 뒤에 더 많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잘 될수록 더 말씀 앞에 서야 하고 잘 될수록 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 내가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붙들고 있는 우상은 무엇입니까? 형편이 좋아져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언약을 잊지 않으려면 둘째,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29절에 보니 심판에 대한 경고 중에 갑자기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라고 해요. 거기서가 중요합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흩어진 자리, 망한 자리, 우상 때문에 무너진 자리예요. 바로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찾으면 주님이 만나주겠다고 하십니다. 내죄 때문에 환난이 찾아왔더라도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환난을 통해 나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을 찾게 하십니다. 그래서 환난은 나를 망하게 하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다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찾아야 합니다. 대충 찾는 것이 아니라 내 고집과 체면과 변명을 내려놓고 주님, 제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며 전심으로 찾는 것입니다. 30절에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라고 합니다. 고난이 오면 처음에는 억울하고 원망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 끝에 가면 아, 내가 하나님을 떠났구나. 내가 우상을 붙들었구나 하고 깨닫게 되지요. 그때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31절은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고 하지요. 하나님은 징계도 하시지만 아주 버리지 않고 흩으셔도 완전히 멸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잊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약을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수없이 돌아서도 하나님은 끝까지 붙드십니다. 그래서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라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내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흩어진 것 같고 망한 것 같고 하나님을 떠난 것 같아도 하나님은 언약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환난 중에 있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래요. 하나님께 돌아와 말씀을 청종하면 자비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적용 질문 드릴게요. 내 죄와 우상 숭배로 찾아온 환난은 무엇입니까? 그 자리에서 마음과 뜻을 다해 주님을 찾고 있나요? 끝까지 언약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신뢰합니까? 친구라는 우상을 의지하다 관계가 다 무너지고서야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지 않은 죄를 회개하게 되었다는 한 중학생의 청소년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저는 큰 고난 없이 자랐어요. 그래서 큐티와 가정예배는 뒷전에

0: 두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는 25절 말씀과 반대로 친구라는 우상을 의지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이 되던 해에 그토록 의지하던 친구 우상이 소멸되는 고난을 주셨어요. 가장 친한 친구 무리에서 싸움이 생겨 친구들은 다 흩어졌고 다른 친구와의 관계도 깨져 결국 외톨이가 된 거예요. 중학교에 진학하고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려 했지만 소극적인 성격 탓에 또 혼자가 되었지요. 그후 학교에 나가지 않았고 전학해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죠. 결국 저는 학교를 그만두고 홈스쿨링을 하고 싶다고 부모님에게 말씀드렸어요. 부모님과 학교 선생님들의 만류에도 저는 무단결석을 하며 제 뜻을 굽히지 않았죠. 결국 부모님의 허락하에 처음에는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듯 했지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제 뜻만 내세웠기에 일상은 다시 무너지고 말았어요. 아는 사람을 만날까봐 밖으로 나가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임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저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31절 말씀의 위로가 되어 갇힌 듯한 이 상황에서 제가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 말씀을 청종할 수 있기를 기도 부탁드려요. 저의 적용은 주 3회 이상 큐티하겠습니다. 교회 청소년부 예배에 잘 출석하겠습니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잘될 때 더 조심하라고 해요. 사람은 고난보다 풍요 속에서 더 쉽게 하나님을 잊고 우상을 붙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언약을 잊어도 우리를 향한 언약을 잊지 않으십니다. 비록 환난은 허락하시지만 그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다시 하나님을 찾게 하시며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우상을 내려놓고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라요. 버리지도 멸하지도 않으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 언약을 잊지 않으시는 주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언약을 잊고 세상에 우상을 붙들 때도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자비로 붙들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잘될때 하나님보다 돈과 성공과 사람을 더 의지하고 가족과 자녀를 사랑한다면서도 어느새 그것들을 우상 삼고 살아가는 저희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붙들다가 마음이 흩어지고 결국 삶까지 무너져 버릴 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환난의 사건도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려는 사랑의 손길임을 믿길 원합니다. 고난 가운데서 원망하기보다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말씀을 청종함으로 다시 언약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멸하지 아니하시며 끝까지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담대히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 교계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박물관협회가 주관하는 호야 지리박물관의 한국영토 독도 지도 특별전이 8월 5일 수요일부터 9월 10일 목요일까지 포항시 구룡포 과메기 문화관 1층 전시실에서 개최됩니다. 일본의 지도가 그 진실을 토하다라는 제목의 이번 특별전은 독도가 대한민국 땅임을 증명하고 있는 10행 국경선이 그려진 일본 군사지도 원본, 대동여지도 실사본 등 역사적 희귀 자료들이 전시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호야 지리박물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휴대전화 010-7524에

0: 325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워드에서 교리교육 강사 양성 과정, 카테키스타 1학기 과정을 포항 함께 걷는 교회에서 개최합니다. 8월 17일 월요일부터 18일 화요일까지 총신대학교 박재은 교수와 개혁주의 교리교육 전문가들이 강사로 함께합니다. 이번 과정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전체를 이틀 동안 체계적으로 배우고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세울 교리교사를 양성하게 됩니다. 교리교육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의 많은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8627-1356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1회 공동체 IM 선교회 영덕 신리교회 주최로 한국 다음 세대 살리기 한다살 캠프가 영덕 신리교회에서 열립니다. 8월 6일 목요일부터 8월 8일 토요일까지 진행되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혼이 회복되는 자리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휴대전화 010-2803-938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안디오 꿈나무 돌봄학교에서 독서 선생님을 새롭게 모십니다. 한동대 VIC 초중등 교육센터에서 제공하는 교환의 기초회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독서 교육을 담당합니다. 건전한 교단에 속한 세례교인으로 초등학교 독서 교육을 해보셨거나 독서 교육에 관심 있으신 분들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81-4661 포항 안디옥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포항극동방송에서 역사사진 전시회와 청취자사진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방송국의 모습, 방송사역의 현장, 포항극동방송과 함께한 일상의 소중한 순간, 그리고 생명의 빛, 복음의 소리를 전하는 포항극동방송의 가치와 사역을 담은 사진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우수작으로 선정되신 분께는 소정의 선물을 드리며 수상작은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역사사진 전시회에 전시됩니다. 7월 22일 수요일부터 8월 5일 수요일까지 진행되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56-3000번 포항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거나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사진이라고 두 글자 보내시면 안내 링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 전시회와 청취자사진 공모전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포항 극동방송에서는 지역교회 음향시스템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미자립교회를 비롯한 교회의 음향 또는 음향시스템 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샵 9030으로 점검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점검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서는 신앙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집회 행사에는 이단들의 활동도 예상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계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 극동방송 256-3000번, 팩스 253-9100번으로 또는 극동방송 홈페이지의 공지 요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공지해드립니다. 또한 게시판 내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방송된 내용은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0: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생명의 바람, 세상을 살리는 여성, 포항 YWCA. 포항 YWCA는 여성과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평화와 정의의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포항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지역 경력단절 여성들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구직희망 여성의 재취업을 위해 직업상담과 교육훈련, 취업연계, 취업 후 사후관리까지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원스톱 취업지원인 여성 새로 일하게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 임용사 자격증반 등 공인된 자격증 취득과 더불어 2026년도 국비직업훈련 프로그램과 연계해 체계적인 직업교육훈련을 통해 재취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 인건비 지원 등의 혜택이 있는 새일 여성 인턴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경상북도 일자리 편의점 포항지점 신청자 모집 등 보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78-4410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기회를 제시하고 삶의 행복을 함께 채워가는 포항 YWCA. YWCA 도전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0: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포항 장성교회 박석진 목사님께서 에스더 4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의식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바사의 아하수에로 왕은 인도의 북부 파키스탄 지역에서부터 아프리카, 에티오피아까지 광대한 지역을 127개의 지방으로 나누어 다스렸던 그야말로 그 시대의 맹주였습니다. 그런데 아하수에로가 즉위한 지 3년째 되던 해에 당시 도시 국가들이 동맹을 맺어 그리스 연합이라는 이름으로 그 세력을 키우게 됩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이들을 견제하고자 군사력 점검 차원에서 큰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에스더 1장 3절 이하에 그 잔치가 소개되어 있는데 무려 180일간이나 이어진 성대한 잔치였습니다. 180일 동안 15,000명에 달하는 각국의 군신들이 순차적으로 초대되어 아하수에로 왕을 아련하고 자기 나라가 전쟁이 발발했을 때 어느 정도의 힘을 바사 제국에 보탤 수 있는지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잔치 도중에 왕비가 폐위되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잔치의 여흥을 위해 아하수에로 왕이 자신의 왕비인 와스디에게 잔치 자리에 좀 나올 것을 요구했는데 마침 와스디도 여인들을 초청해서 연회를 베푼 터라 나는 왕이 베푼 연회에 가지 못한다라고 거절의 의사를 표현했다가 사달이 난 것입니다. 그 일로 와스디 왕비가 폐위되고 새로운 왕비를 간택하는 일이 진행되었는데 그때 새 왕비로 지목된 인물이 바로 포로로 끌려왔던 유다 여인 에스더였습니다. 에스더는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모르드게라는

저는 사촌 오빠 밑에서 자랐습니다. 모르드개는 궁궐의 문을 지키는 일을 책임진 인물이었습니다. 우리는 에스더 2장 19절에 나오는 야사부 앉았더라라는 단어를 통해 모르드개의 직책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야사부라는 단어는 모르드개가 성문 인근에 있는 한 방에 상주하며 성문 출입을 통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이런 모르드개의 추천으로 사촌 여동생인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거의 같은 시기에 하만이라는 인물이 왕의 신임을 받게 되면서 바사 제국의 2인자로 부상하게 됩니다. 왕의 총애를 한 몸에 받게 된 하만은 아나무인으로 행동하면서 자신이 지나갈 때 모든 사람이 자신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일은 왕의 윤허까지 받은 터라 사람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하만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오직 한 사람 모르드개만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모르드개는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무릎을 꿇거나 절을 해서는 아니 된다는 십계명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도 절을 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이에 화가 난 하만이 모르드개뿐 아니라 그가 속한 유다 민족까지 다 멸절할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모르드개가 왕후 에스더를 통해 대책을 세우게 되는데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먼저 모르드개가 사촌 동생이자 왕후인 에스더에게 보낸 쪽지에 적힌 내용을 한번 봅시다. 에스더 4장 13절 14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모르드개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해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모르드개가 에스더에게 보낸 메시지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음성을 경청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에스더는 당대의 최고 권력자 아하수에로 왕의 총애를 받던 왕후였습니다. 그러기에 유다 민족의 일에 눈 감아버리면 자신은 아하수에로 왕의 총애를 받으며 부귀 영화를 계속 누릴 수 있었습니다. 모르드개는 사촌인 에스더 왕후가 일신상의 안녕을 위해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길로 갈까 염려되어 이런 메시지를 보낸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중요한 결정이나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되면 평소 자신이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생각해 왔던 것들을 떠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돈을 소중하게 여겨왔던 사람은 가능한 대로 물질적인 손해가 덜한 쪽을 선택할 공산이 큽니다. 명예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것은 다 잃는 한이 있더라도 명예를 지키는 쪽으로 가닥을 잡습니다. 내가 의미를 부여해 온 게 건강이든
아니면 세상 지위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43절을 한번 볼까요?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사람의 영광, 자신의 영광에 초점이 맞습니다.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들을 하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돈을 좋아하고 높임 받는 것을 은근히 즐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실상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선택은 십중팔구 속물근성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한다라는 이 모르드개의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도 큰 방향으로 다가오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 민족에게는 예로부터 함께 사는 법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콩 한 쪽도 나누어 먹는다라는 속담처럼 이웃 간에 우리는 작은 것 하나라도 나누고자 했었습니다. 오랜 전통으로 지켜왔던 두레, 품앗이, 향약 같은 것들도 단순히 힘을 모으고 노동을 나누는 그런 의미만이 아니었습니다. 마을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고 우리는 공동 운명체라는 인식을 고취하려는 목적이 훨씬 더 강하고 본질적이었습니다. 그러하건만 언제부턴가 이런 미풍양속들이 우리 사회에서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적어도 1970년대 새마을 운동을 벌일 때까지만 해도 우리 사회의 공동체 의식이 강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산업화가 가속되고 가정도 핵가족화되고 1인 가구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개인화를 넘어 고립과 단절의 문제가 사회적 쟁점이 될 정도로 우리 사회의 공동체 의식은 현저하게 약해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한다라는 모르드개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저 나 하나만 별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라는 그런 의식을 계속 확장시켜 갈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개념을 넘어서서 우리의 개념을 내 의식 속에 확장시켜 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나의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자 하는 그런 의식이 깨어나야 할 것이고 그저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해 오던 우리의 기도의 그 수준, 기도의 그 범위가 확장되어져서 이제는 나라와 민족과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르드개가 에스더에게 보낸 두 번째 메시지는 소명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소명이라고 하는 단어는 한자로 부를 소자에 목숨 명자를 씁니다. 따라서 소명은 내가 목숨을 걸고 이행해야 할 사역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르드개가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해 지금 유다민족 전체가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다인들의 목숨을 구하려면 누군가는 목숨을 걸어야만 합니다. 모르드개는 에스더가 바로 그 당사자라고 깨우친 것입니다. 하만에게 있어 유다 민족은 벌레만도 못한 존재였습니다. 하만은 모르드개가 속해 있는 유다 민족을 처벌함으로써 자신의 정치적 힘을 과시하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위에 더 강한 존재로 군림하려는 야욕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것은 바사 제국이나

아하수에로 왕에게도 전혀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에 에스더는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본문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소명에는 목숨을 걸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에스더는 사생결단을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왜 카쉐르 아바데티 아바데티, 이 에스더의 각오를 의역하면 내가 죽어야 한다면 기꺼이 죽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에스더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구원계획이 실현될 수만 있다면 자신은 기꺼이 희생제물이 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모르드게에게 전한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기 위해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며 십자가의 길을 결단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게 소명의 자리입니다. 우리 예수님께 있어서는 십자가가 소명의 자리였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소명의식입니다. 탁월한 중보 기도자로 명성을 떨친 영국 웨일즈 태생의 리즈 하월즈 교수는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자신의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도전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자를 부르고 계십니다. 정말 전선에서 적을 대항하여 싸우는 것처럼 마귀와의 싸움에 자기의 생명을 제단 위에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월즈는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영적 부담감을 자기 제자들이 느끼기를 바라서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조국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대한민국이라는 조국을 주셨습니다. 이 조국이 없으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신앙의 자유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가 공산화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사회주의화되는 것도 막아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정치체제는 그저 민주주의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여야 함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라가 없어지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6.25 전쟁을 항미원조, 즉 중국 측 시각에서 6.25 전쟁을 재해석해보자 라는 내용의 영상이 다른 것도 아닌 6.25 전쟁의 희생자들을 모셔놓은 전쟁 기념관에서 버젓이 상영될 정도로 편향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항미 원조가 무슨 말입니까? 중국군이 6.25 전쟁에 가담한 것은 미국에 대항하여 조선을 도운 것인 만큼 6.25 남침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얼마든지 정의로운 전쟁이 될 수 있다 라는 역사 시각에서 만들어진 말입니다. 이건 역사 왜곡 정도가 아니라 거짓된 역사입니다. 나라가 더 망가지기 전에, 우리 자녀들이 잘못된 역사관에 물들기 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어머니들이 중심이 된 마마클럽이 포항에도 결성되어 기도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는 교회마다 새벽재단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명정대한 나라,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부르짖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나야 합니다. 이 일에 우리 포항장성교회 성도들이 기꺼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입니다. 모르드개가 에스더에게 보낸 세 번째 메시지는 자의식을 가지라는 것이었습니다. 모르드개는 에스더에게 내가 왕후의 자리에 오른 것이 그저 우연이 된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위기의 때가 올 것을 예견하시고 그것을 막아내는 방패막이로 너를 사용하시기 위함이셨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쓰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준비시키신 것을 종종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예만 살펴볼까요? 가나안 땅에 극심한 가뭄이 들 것을 예견하신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야곱의 열두 아들 중 한 사람인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천신만고 끝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 되신 자리에 오르게 하십니다. 그런 연후에 가뭄이 들게 하시고 야곱이 식소를 이끌고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오게 하셔서 그 가뭄을 이겨내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풍부한 그 애굽 땅에서 야곱의 후손이 이스라엘이라는 큰 민족을 이루어내게 하십니다. 하지만 그리 오래지 않아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는 자가 애굽의 바로 자리에 오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탄에 빠지게 됩니다. 편안한 곳에서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면 이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생각을 전혀 하지 않을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가나안 땅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극심한 고난의 상황 속으로 몰아가신 것입니다. 이들이 가장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을 때, 그들의 고통이 극에 달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한 가정의 모세가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80년 동안 그를 준비시키셔서 출애굽이라는 대업을 이루게 하십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그 준비된 자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건강한 자의식을 갖게 되는 것, 이것은 주님께서 필요할 때 쓰실 자를 찾는다는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볼 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고 소중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쓰임을 받기 위해서 가져야 할 자의식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특히 오늘처럼 혼란한 이런 세상에서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의식이 무엇일까요? 바로 천국 시민의식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법이 적용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확연하게 드러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관용이 최고의 가치로 인정되는 나라입니다. 이런 자의식은 우리가 어떤 집안에서 어떤 조건 하에 태어났든 다 극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만큼 힘이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외쳐봅시다. 저를 따라 외쳐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천국 시민이다. 다시 한번, 나는 천국 시민이다. 아멘이시죠? 천국 시민은 세상 이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지 거기에만 우리가 신경을 쓰며 우리 주님의 뒤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이유로든 정치적 성향을 신앙 위에 두지 않습니다. 세상 문화나 인권을 내세워

0: 세워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들을 우리는 허용해버리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호의적인 태도를 취해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아니 됩니다. 천국 시민은 유물사관에 그 뿌리를 두고 무신론을 주장하는 공산주의에 동조해서는 아니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모르드기를 통해 에스더에게 전달된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불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기를 기도하되 정죄하고 판단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감전되어 그도 하나님께로 돌아서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이념이나 정치적 성향으로 성경의 내용을 왜곡하고 그런 왜곡된 가르침을 펴는 이 땅의 지도자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세계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나라의 위기 상황 속에 하나님은 늘 개입하셔서 여기까지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셨고 세계 속의 대한민국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나라입니다. 이 은혜를 저버려서는 결코 아니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답을 찾고 답을 찾았으면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1: 지금까지 포항장성교회 박석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4-255-7001번 255-7001번 포항장성교회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함경북도 청진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2009년부터 대한민국 서울에 살고 있는 주일용입니다. 이게 소문이 났어요. 너무 이게 방송이 좋으니까 아버지가 지인들에게 추천을 해줘서 우리 가정으로 시작해서 우리 동네에 여섯 가정 이상이 극동방송 한국라디오를 같이 들었어요. 그 중에 마지막으로 애청자 그룹에 들어오신 분들이 이제 보이부에 약간의 밀고에 가까운 걸 했어요. 대놓고 밀고 하진 않고 좀 흘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독 저의 집에 감시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때마다 라디오 기기를 뭐 숨겨둔다든지 다시 주파수를 고정해둔다든지 뭐 부숴버린다든지 이런 일들이 좀 있어서 위협과 가까이 있었죠. 일단은 극동방송이 가장 잘 들려요. 가장 잘 들리는 게 극동방송이고, 제가 워낙 어리다 보니까 부모님 중에서도 아버지가 그걸 많이 주도를 하셨고, 저는 틀려 있으면 듣고. 생각해보세요. 북한에서 항상 들리는 소리는 막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막 이런 얘기만 들리다가 진짜 그 나긋나긋한 서울 말이 이렇게 나오는 게 어린 아이한테도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그걸 들을 때면 거의 명절 분위기죠. 신나서. 그만큼 신나는 일이 거의 없죠.
0: 함경도 출신 탈북민 주일영 성도님의 고백입니다. 북한으로 복음을 전하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얼음장 같은 북한 땅에 복음의 햇살을 비춥니다. 북한으로 전해지는 극동방송의 선교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문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전화 주시면 됩니다. 054-256-3000번 포항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극동방송은 오늘도 북한 땅에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에 들한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 매일 아침 사랑 가족들과 함께 일상을 나누며 하루를 열어가는 사랑의 드란에서는 오는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저자와의 만남 공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에 함께 나눌 책은 기독교 부문 베스트셀러를 기록했던 최상훈 목사님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입니다. 이 책은 하나님께서 선교 현장과 목회 가운데 베풀어주신 기도의 응답을 생생하게 담아낸 책인데요. 저자는 기도할수록 하나님 앞에 차곡차곡 쌓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가장 좋은 때 응답하신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린 주 안에서 한다. 기도하면 할수록 하늘나라 통장에 차곡차곡 쌓인다는 이 저자의 고백을 함께 나누고 싶으신 분들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특별히 삶의 문제를 기도로 돌파하기 원하시는 분들, 하나님과 더욱 깊이 교제하기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세미나라고요 세 글자 남겨주시면 신청 링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공개 세미나는 무료로 진행되며 행사 당일 추첨을 통해 최상훈 목사님의 도서도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열리는 사랑에 들한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에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세미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256국의 3000번 포항극동방송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린 기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가장 선한 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여수와 익산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복음 70년, 광복 81주년.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복음으로 미래를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가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이순신 장군의 용기, 대한독립을 향한 뜨거운 함성, 6.25 전쟁의 아픔을 딛고 눈부신 회복과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감동적인 역사가 극동방송 전국 13개 지사 700여 명의 어린이 합창단이 선사하는 웅장한 합창과 아름다운 찬양, 그리고 화려한 퍼포먼스로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과 평화와 통일을 향한 소망,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희망을 함께 나누는 시간, 온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뜻깊은 축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 2026 나라사랑 축제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전남동부 극동방송 지역번호 061-650-3800, 전북극동방송 063-854-0911번으로 지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올여름 여수와 익산에서 가장 뜨거운 감동을 만나십시오.

로이스 출산준비 도움센터에서는 임신과 출산 관련 정보, 신생아 돌보기 등 예비 부모들을 위한 무료 상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0: H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랑의 드론 정인숙입니다. 예전에 아이들과 동화책을 읽다 보면 아, 이 책은 어른들이 읽기에 참 좋다 그런 책들이 있었죠. 제목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내용을 잠깐 소개해드릴게요. 아들이 아빠에게 심심하다며 놀아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아빠는 땅속에 보물상자가 숨겨져 있다며 삽을 주며 아들에게 보물상자를 찾으라는 미션을 주죠. 혼자서 열심히